네, 진아의 음성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과 함께 힘차게 찬양하고 왔습니다.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 구절이죠. 시편 57편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고 이 시간을 좀 맺어볼까 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 구절이라고 하셨을 때, 읽으면서 고개를 살짝 갸웃했어요. 왜냐면 4절의 말씀이 너무나 고통당하는 어떤 이의 고백이 담긴 그런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고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라는 말씀. 사람은 나를 헤아려 들지만 5절에 이어지는 하나님이여라는 말씀에서 뭔가 좀 용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나를 헤아려 들지만 나를 지키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다시 한번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던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 그리고 방송가족분들 중에서 이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자 가운데 누워있는 것만 같은 그런 시간들. 그리고 온 세상의 불길이 나를 휩싸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 그런 순간들에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죠.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응원의 메시지를 좀 보내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가 불이고요. 그렇기에 사자굴에 들어가도 우리는 겁먹지 않고, 그리고 상처 입지 않고 해함을 당하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죠. 다니엘의 그 믿음, 네, 그 믿음과 그 담대함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방송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응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괜찮은 아침. 저는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내일 오전 8시 20분에 다시금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아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행복이 있는 아름답고 젊고 건강한 평강교회 윤석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0: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여기서 제목을 땄는데 정말 하고 싶은 제목은, 따라합시다. 우리는 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았다면 우리도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속히 아는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하면서 아벨, 그리고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의 이야기를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5절,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믿음이. 우리가 뭘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보신대요. 하나님을 뭐하는?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거를 보기를 원하신다면 그 요구와 조건에 충족할 사람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의 믿음을 기뻐 받으셨고 그러게 그들의 삶은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선진들의 믿음을 따라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평강성도 한 분 한 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함께 우리 13절 말씀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우리 교회가 국내 성지순례를 하면서 많은 곳을 성지순례하였고 가장 많이 간 곳 중에 하나가 여수인 것 같습니다. 여수 애양원, 또 여러분 잘 아신 손영원 목사님이 순교하신 순교터, 여수 세종한교회 옆에 있는 여수 순교자 기념공원, 그 순교자 기념공원에 가면 많은 분들이 손영원 목사님과 함께 그곳에서 순교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유명한 조 목사님이, 제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성만 기억이 나는데, 조 목사님의 후예들을 찾아서 가족들을 좀, 손영호 목사님만 워낙 부각이 되니까 함께 순교했던 조 목사님의 가정을 찾아서 이 종교사학자들이 가서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정이 우리 아버지가 믿음을 지키고 사셨고 우리가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믿음의 자녀로 사는 것이 축복이지 내가 무엇을 드러내겠다고 드러내겠습니까? 우린 그저 내 아버지가 믿음을 따라 믿음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다가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손들이 잘 이어받아서 믿음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뭐합니다?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주시는데 오히려 저는 그 손영원 목사님의 자녀 손손마다 오히려 그 이름 없이 돌아가신 그 조 목사님의 후손들이 더 귀하고 값지지 않은가. 왜? 내 아버지가 믿음을 따라 돌아가셨고 나도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뭐합니다?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따라 죽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따라 살다가 무엇을 따라 죽느냐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정말 믿음의 길을 잘 걷다가 마지막에 그 핍박과 그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변절한 자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따라 사는가, 무엇을 따라 죽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는가. 어떤 사람은 돈을 따라 죽습니다. 돈이 전부인지 알고 돈에 목숨을 걸고

어떤 사람은 지위와 명예와 자리를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무엇을 따라 사는 자?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으로 죽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들처럼 이 믿음의 사람들,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이 선진들이 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살았다면 나도, 우리도 다 이렇게 믿음을 따라 죽을 줄 아는 하나님의 하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기뻐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라는 말씀.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약속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살았는데 자기가 살 동안에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갈 동안에 그 약속을 받았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는 다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약속만을 보고 뭐 했다?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다섯 명의 앞에 나온 선지들 중에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라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하겠고 너의 자손은 저 하늘의 모와 같이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삼으리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부름받고 나서 100세가 돼서야 뭘 받습니다? 아들 이삭을 받습니다. 사라를 통해 낳은 자녀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라가 죽은 후에 그가 첩을 얻어서 이삭을 시집 장가 보내고 첩을 얻어서 또 자녀를 낳았지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사라 생전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못 봤어요. 약속은 받았지만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기뻐 즐거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꼭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 다 주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그가 계신 곳과 믿음의 사람들은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듯이 평강의 모든 권속들이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고 그 약속이 내 현실에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이루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이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옛 약속, 그것은 메시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신약의 약속도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무엇 남았어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 약속을 기다리며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이 믿음의 기림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13절에 보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생활, 나그네 생활은 거기에 정착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외국이니까 돌아갈 뭐가 있는 거예요? 고국이 있는 거고요. 나그네니까 그곳에 잠시 머무는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 외국인 생활, 나그네 생활입니다. 언젠가는 돌아간다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전부인 것이냐 착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마귀는요, 우리에게 와서 자꾸 저 하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잊고 살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가 전부인 것이냐, 올인해야지만 사는 것이냐,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장난이거든요. 그거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거하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잠시 거하는 것입니다. 또이 땅에 살 동안 대한민국 국민

시민으로 울산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여러분들 정말 나의 본 고향은 여기가 아님을 잊지 않고 나는 여기에 잠시 머무는 것 주님 오라 하시면 언제든지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하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함께 우리 14절부터 16절 3반절까지 시작. 그들은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 본향을 찾습니다. 그럼 히브리라는 이 말의 뜻은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브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갈대의 우르,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던 그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히브리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거나 또는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땅에 거하거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 애굽에 내려갈 때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 땅에 거하지만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자부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나온 고향이 아니라 내가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 저 가나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 그 땅을 찾고 살아가는 자. 비록 내가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두 발이 딛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고개 들어 하늘을 사모하며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들이 오늘 평강의 모든 권속 한 분 한 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나온 바 본향은 잊고 삽시다.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오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얼마든지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땅 와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돌아온, 내가 처음 나온 그 갈대아 우르가 더 번성하는 도시요, 더 풍족한 도시니까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하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지만 하나님이 떠나라 한 고향에 잊어버리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 주의 은혜를 받기 전의 삶을 더 이상 동경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떠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이 녹록하지 않죠. 얼마나 세상의 유혹이 많습니까? 저는 살아가면서 그래도 감사하는 게 하나님 목사로 살아가니까 주위에 날마다 누구만 만나요? 제일 많이 만나는 게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지사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만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다 제 앞에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그래도 좀 온전히 살려고 하는 모습 보이지 저한테 나쁜 모습은 가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 얼마나 저는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는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살아가는 삶의 속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과 그 길을 역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 얼마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당하기도 하고 고난당하기도 하고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마다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목회자로서 야, 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귀할까.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제가 봐도 예쁜데, 제가 봐도 귀하고 아름다운데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아름다울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문이 그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나온 바 그곳, 그것이 비록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내가 더 이상 내가 살았던 하나님을 몰랐던 그 죄악의 길에 더 이상 내가 동경하지 않고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어쨌든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에 속한 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삽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들의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히브리인들은 갈대아 우르보다 천배 만배 더 좋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본국으로 여기며 사모하며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사모하십니까? 무엇을 소망 가운데 사십니까? 내가 거할 곳은 이 땅에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하는 자,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으며 이 사람들은 다 하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비된 사람들, 남게 16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부끄럽지 않은 자를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벨의 모습은 뭐 특별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가 자기 형 가인의 시기로 들여서 그만 죽고 말잖아요. 에녹은 자녀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게 에녹의 기록의 전부예요. 노아는 500세 하나님의 심을 받았고 100년 동안 방주를 졌다가 홍수를 겪은 후에 정말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 노아에게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들 이삭이 낳기까지 끝까지 기다려야 하건만 그가 그만 사라의 권고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것이 그 가정의 불행의 시작이 되어졌고 그 이스마엘이 누구의 조상입니까? 지금 이란 이라크의 조상이 된 거거든요. 이란 이라크. 지금도 이제 전쟁의 근원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한 그 뿌리가, 그 씨앗이 아직까지도 고통이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도 부끄러운 인생이 분명히 있어요. 사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장막 뒤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뭐하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 천사가 전하여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신체적인 구조와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웃고 말잖아요. 여기서 웃음이 기뻐서 웃은 거예요? 비웃어서 웃은 거예요? 비웃어서 웃었잖아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약속을 주시고 내년에 이맘때 아들을 낳으라 말씀을 주셔도 자기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비웃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뭐만 보신대요? 믿음 하나 보신대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제 모습을 돌이키고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인지 올해 이제 딱 30년입니다. 30년 동안의 목회자의 길을 가만히 돌아봤더니 그것도 다 은혜였지만 하나님 앞에 내세울 때는요,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야, 목사 너 그것밖에 못하니? 정말 목사이지만 부끄럽고 죄송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부끄러운

0: 부끄럽고 죄송한 모습 보지 않으신대요. 그저 목사로서 묵묵히 걸어온 그 믿음의 길, 그것만 봐주신대요. 할렐루야. 저만 그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를 뭐 하지 않으신대요?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대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내 믿음 하나 보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바꿔 말하면 뭐예요? 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니. 하나님은 내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그 은혜의 사건이 예비된 모습을 바라볼 줄이 있는 자, 나에게 하나님의 그 믿음의 은혜가 예비되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한 성이 예비되었습니다. 16절 마지막에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한 성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믿는 자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셨는데 본문에는 한 성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는 자에게 마지막 종말은 심판이지만 우리는 그 종말이 심판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는 날? 천국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 종말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였잖아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이제는 내가 주님과 같이 변화되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은혜요.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 이 선진들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하늘의 사람들로, 예비된 사람들로 살아갔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 이렇게 살아갈 줄 아는 하늘에 속한 자로, 예비된 삶을 살아가는 자로,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동구 진성 6길에 위치한 평강교회 윤석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52국에 9114번, 052-252-9114 평강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혹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조금 다르게 말할걸.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참 아팠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람의 마음을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게 말인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상처 주는

것도 말인 것 같고요. 관계의 문제도 대부분 말에서 시작되죠. 말 한마디가 오해를 만들고 말 한마디가 마음의 문을 닫게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결국 말은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잠언 10장 19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오늘 하루 내 생각을 다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말이 우리 입술에서 더 많이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싱스퍼레이션의 시편 19편이었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었어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내뱉는 나의 말과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방송 들어가기 전에 가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할 때처럼 가족과 대화할 때도, 직장에서 사람들 만날 때도, 또 친구랑 대화할 때도요, 조금 더 신중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누군가 듣고 있다는 생각으로 말하고 한다면 세상이 훨씬 아름다워질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참 말로 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가 좀 마음에 오래 남기도 하고 그렇죠. 네, 오늘 말이, 우리의 말이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괜찮아, 수고했어, 기도할게, 당신 덕분에 힘이 납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요, 지쳐있던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하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야기는요, 메말라 있던 영혼을 소생시키고 살아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잖아요. 자, 오늘 하루 내 생각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을 있는 그대로 다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내 입술과 마음이 가득 차서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위로가 흘러가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리고 주의 피로 이룬 샘물 두 곡의 찬송을 같이 했어요. 십자가, 십자가, 우리 주의 보혈 붙들고 나아갑니다. 말이라는 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 안에 악함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악하다. 근데 정말 우리 연약한 그 모습을 보면요, 공감이 되죠. 근데 꼭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 나쁜 말이 나온다고 인정하기 싫을 때도 있는데, 그래서 입술을 제어하는 게참 중요하겠다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요,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네, 오늘 더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의 피로 우리를 씻고 우리의 입술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5321번님, 아침에 출근하면서 남편과 사소한 말다툼을 했어요. 별일 아닌데 말 한마디가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네요. 먼저 미안하다고 문자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제 입술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먼저 사과하는 거, 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축복합니다. 7814번님, 우리 손주랑 영상통화를 하면요. 할머니, 사랑해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하루 종일 힘이 나더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바로 이런 거구나. 저도 오늘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해요. 상상만 해도 행복해지네요. 할머니 사랑해요. 이 사랑한다는 말이 누가 해줘도 참 좋은데 너무너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예쁜 손주가 해주면은 얼마나 더 좋겠어요. 네, 살리는 말입니다. 2648번님, 직장생활 30년 넘게 했지만 아직도 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일은 실수하면 다시 하면 되는데 야, 말은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말 한마디로 그냥 여태 잘해왔던 거 다 무너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입술을 오늘 잘 제어하기를 지혜를 구해봅니다. 7704번님은요, 퇴직 후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예전에는 계획대로 되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늦은 것 같아도 주님의 때를 믿어보겠다고 주셨어요. 화이팅! 네,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이 시간, 너무너무 값진 시간이에요. 주님 더 만나기를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4160번님, 매일같이 피디님의 청량한 목소리 너무 즐겁게 잘 듣고 있어요. 오늘도 모두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파이팅! 고맙습니다. 7983번님도요, 예수님 오늘도 성령의 단비 내려주세요. 라면서 시우야, 우비나 오늘도 파이팅! 귀엽네요. 네, 우리 아이들도 파이팅이고요. 아, 늘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하영 PD님 감사드린다고 3747번님도 고맙습니다.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입술에 대해서, 우리 말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잠언 10장 19절의 말씀 나눴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말을 그냥 줄이기만 한다고 지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채우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말씀이 머물면요. 우리 입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묻어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향한 우리 한마디가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덕분에 힘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있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울산 순복음교회에서 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감사 1일 부흥 성회를 개최합니다. 6월 21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열리며 강사로 순복음 강남교회 이장균 목사님을 모시고 드려지는 예배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생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모교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의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화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생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울산북부교회 정동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북부교회 정동원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치고 힘드실 때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그리고 누구를 만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은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의 시기와 오해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정처 없는 도망길, 끝없는 사울의 추적, 그리고 아슬아슬한 위기의 탈출. 이런 고난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다윗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때 다윗은 목숨을 구하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이 노새 있는 성소를 찾아갑니다. 그때 당시 성소에 있던 제사장은 아이멜렉이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지쳐 쓰러질 것 같으니 떡이나 아니면 다른 먹을 음식이 있으면 좀 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에게는 보통의 떡은 없었고 대신 제단에 올리는 거룩한 떡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떡은 진설병인데 제사장 아이멜렉은 이 거룩한 떡,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 말씀에 따르면 이 진설병은 오직 아로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아이멜렉은 이 진설병을 지금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런 아이멜렉과 다윗의 행위를 두고 정죄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아이멜렉과 다윗의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아이멜렉과 이 다윗의 행동이 문자적인 율법의 규정을 어긴 행동이었지만 그 율법의 정신에 의거하여 생명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고 한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해석하신 겁니다. 특별히 다윗이 성소에서 먹은 이 거룩한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에서 지친 우리에게 활력이 넘치고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복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이 거룩한 떡을 먹은 후에 이제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내어달라 요청합니다. 그런데 마침 성소에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골리앗의 칼이 그 성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사용하셔서 약탈자 블레셋을 이 단번에 꺾어버리신 그 위대한 승리를 기념할 목적으로 골리앗의 칼을 성소에 두었던 겁니다. 아히멜렉이 이제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기 골리앗의 칼 말고는 다른 칼은 없습니다. 이때 다윗이 말합니다. 그 좋은 무기 외에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칼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제 다윗은 그 칼을 차고 길을 떠납니다. 다윗은 허기 졌으며 심히 지쳐 있었고 무방비인 상태로 이 성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힘과 능력을 얻고 무기까지 갖춘 든든한 모습으로 성소를 나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지치고 힘들 때 달려 들어가 힘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성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남으로 양식과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성소가 있으십니까? 저는 저의 나이 30대를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이 사법고시 공부로 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신림동 고시촌은 정말 살벌한 동네입니다. 이곳에는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학생들이 다 모이는 곳인데 그러니 이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합격하기 위한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한 겁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 낙오한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실패와 좌절감을 견디지 못해 1년에 서너 명씩은 꼭 자살하는 동네가 바로 이 신림동 고시촌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니 이 고시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겁니다. 그리고 참 돈도 많이 듭니다. 학원비는 어찌 그리 비싼지요. 제가 저희 집 기둥뿌리를 마구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고시 공부를 하면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로 아르바이트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지친 광야와도 같은 고시 생활 속에서도 저에게 영의 양식과 새 힘을 공급해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공부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다시금 새 힘을 얻고

교회의 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힘들 때 그리고 위로가 필요할 때 저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임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법고시에 실패하고 이 부산에 있는 집으로 내려왔을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나가기 싫었습니다. 나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를 잃어버리자 깊은 절망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일들에 실패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저는 그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패와 낙담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다시금 저를 일으켜 세운 곳은 다름 아닌 교회였습니다.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교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일어날 힘이 없는 저를 우리 주님은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

0: 지치고 힘이 없고 저를 쓰러뜨리려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무기 하나 없는 저는 그 교회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서 나올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새 힘을 얻었습니다. 또한 저를 쓰러뜨리려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갔습니다. 지금 이 길이 저에게는 너무 좋고 행복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바쁘게 사는 우리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성소에서는 세상에서 지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혹시 힘이 드십니까? 지치십니까? 새 힘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십시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멋진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혹시 힘이 드시나요? 새로운 힘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성소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새 힘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신앙의 방황을 접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 좋은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보내주세요. 받는 사람 번호에 우물정 3927을 기입하시고 예수라고 적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좋은 교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어제 퇴근하는 길에요. 참 귀여운 장면을 봤습니다. 태권도를 마친 한 아이가 이 승합차에서 내리면서 사범님에게 씩씩하게 인사하더라고요. 태권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씩씩하게 인사를 하는데, 그런데 차 문이 닫히자마자 그 근처에 있는 엄마에게 달려가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 너무 힘들었어 라고요. 정말 조금 전까지는 참 씩씩한 태권도 수련생이었는데 엄마 앞에서는 영락없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을 보는데 어쩌면 기도가 이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괜찮은 척, 강한 척 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투정을 받아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그 무장해제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0: 안녕하세요. 저는 김아은입니다. 오늘은 동행교회 한차희 목사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 오프닝을 전해드리는데 네, 참 민망합니다. 근데 정말 네. 너무 귀여웠고 무튼 엄마 앞에서 네. 그렇게 한껏 어린 양을 부리는 그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 귀엽고 정말 엄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목사님 그렇지 않나요?
1: 그렇습니다.
0: 기도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닐까요, 목사님?
1: 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과 심정 가지고서 엄마에게 다가가듯이 네.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가가는 것이 우리의 좀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다. 이래야 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나아가서 어리광도 부리고 네. 또 마음속에 무거웠던 짐들도 다 내려놓고
0: 아멘.
1: 그래서 아버지가 품어주시고 또 붙들어주시고 돌봐주시는 은혜를 입는 것이 기도의 모습인데 오늘 소망의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지 간에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으면은 응석을 받아주시는 그 엄마의 마음처럼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다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0: 아멘. 맞습니다. 우리 따뜻한 부모님의 품과 같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먼저 축복기도 해주심으로 이 네. 시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1: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소망의 기도를 이렇게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하늘의 문은 활짝 열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실 은혜와 사랑과 축복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부어주실 태세를 갖추고 계심을 믿습니다.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그 앞에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0: 아멘.
1: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살펴주시고 또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그 기도의 제목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붙들어주시고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소원도 이루어지고 응답도 받는 복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이 시간 생방송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죠. 오늘은 동행교회 한차희 목사님께서 기도를 함께 해주시고요.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기도 제목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여러분께서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 이 시간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저희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게 전달돼서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혹시 익명으로 기도 요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기도 제목 적으실 때 맨 앞에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다리면서 찬양 한 곡 함께 듣고 이어갈게요. 크룩스의 찬양.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듣고 이어갑니다.

0: 아멘. 수요일 소망의 기도, 이제 기도의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기도 제목,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9215번님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남편에게 6월 한달 일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고 건강하게 잘 감당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목사님 기억하시죠? 네, 우리 애청자분.
1: 기억하십니다.
0: 네, 위에서 축복의 말씀과 또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난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9215님 가정에 충분한 일을 공급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이번 달에도 기도 제목처럼 넉넉하고 충분한 일감들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9215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편분이 이번 달에도 충분한 일감을 공급받아서 그 일들의 죄에선을 나하고 수고하여서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는 것에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거에 될 것들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복된 가정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0: 아멘.
1: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복의

0: 통로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힘써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저들 가정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1: 아멘.
0: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가정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믿음으로 붙잡고서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에 참으로 채우시고 또 갚아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의 가정 삼아 주옵소서.
1: 아멘.
0: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주께 큰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이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우리 915번님, 네, 오늘도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 기도의 단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쌓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고 믿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0973번님, 우리 친정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오늘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어제 저희 친정아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췌장암 3기라고 듣고 왔습니다. 위치가 혈관을 물고 있어서 바로 수술은 못하고요. 항암치료 후에 진행해야 한다고. 오늘은 담도가 조금 막혀 있어서 스텐스를 삽입하는 시술을 진행한 후에 조직검사도 하려고 합니다. 모든 진료 과정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해서 필요한 절차를 받고 또 회복될 수 있기를. 아빠의 염려를 하나님께서 아시니 아빠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무엇보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네.
1: 3기면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또 상황이신 것 같은데 우선님 많이 또 자녀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마음 아픈 소식이 없을 텐데요.
0: 아, 그럼요.
1: 네, 네. 기도와 응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위중 가운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경 가운데서 말씀을 보내셔서 건져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면서
1: 아멘.
0: 같이 기도의 힘을 보태도록 그렇게 하죠.
1: 아멘.
0: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시오 치료의 빛을 바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 아멘.
0: 우리 0973번님의 친정어머님이 췌장암 3기를 앓고 있습니다.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담도의 스텐스 삽입 수술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항암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으로 0973번님의 부친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위중 가운데 있을 때에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드시고 하나님 참으로 고장나고 병든 모든 것들을 주님의 치료하시는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그에게 부어지는 것을 가족들이 다 목도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이런 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참으로 귀중한 계기가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들 가정이 이런 어려움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강력하게 치유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복 있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참으로 모든 어제 하나님의 검사받는 과정과 필요한 절차들을 하나님의 잘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시술이 진행되어지는 모든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 주시고 집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의사의 손길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실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1: 아멘.
0: 완전하고 온전한 성공적 시술을 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주여.
0: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0: 주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합력하여서 손을 내려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 가정과 그 부친 가운데에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이 이런 일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부친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복된 계기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화가 변하여서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어지고 절망과 그리고 낙심이 변해서 소망이 되어지는 복된 기회를 얻는 귀한 심령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가족들이 이 일들을 통하여서 놀랍고 크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이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네, 많이 힘드신 상황 가운데 계실 텐데 우리 0973번님과 또 가정 그리고 우리 누구보다 가장 또 근심하고 계실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분명히 모든 그 기도를 듣고 또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그 기도에 동역하는 네, 그런 동역의 이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8048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사위가 방광종양 2차 수술 후에 소변을 볼 때마다 통증이 있어서 진통제를 매일매일 먹고 있어서 퇴원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만져주시고 통증이 사라지고 조직 검사 결과도 좋아져서 치료의 과정 순탄케 하옵소서. 염려 걱정 주님께 다 맡기고 평안하게 하시며 우리 딸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치료의 방법들이 주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주관될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따님의 네. 가정 네, 사위분께서 많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시라고 하시는데요. 목사님 위에서도 또 뜨거운 기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하나님 우리 8048번님의 사위 방광종양 수술을 받고 난 후에 계속 통증이 심각하여서 계속 치료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퇴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진 가운데 있습니다.
1: 주여.
0: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위의 연약한 부위를 주님의 치료하시는 손길을 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그래서 주님의 손길이 미치고 스치는 곳마다 모든 통증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진통제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의 조직검사의 결과도 좋게 나오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주실 수 있도록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따님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1: 아멘.
0: 하나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평강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순적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사위와 따님과 그 가정 가운데에 머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 그 영광을 받아주시고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역사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믿고 주께 의탁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보혈의 손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깨끗이 낫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소망의 기도 기도의 시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여러분의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오늘은 동행교회를 섬기시는 한차희 목사님께서 기도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문자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주시거나 혹은 저희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이 시간 저희가 사력을 다해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더불어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이 이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낙망하지 마시고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남편을 위한 익명의 성도님께서

0: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남편 직장의 재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지금 면접 날짜를 통보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남편 기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면접 날짜는 6월 25일 목요일 오후 4시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중요한 또 상황을 앞두고 계시네요,
1: 아,
0: 목사님.
1: 그렇네요.
0: 사실 재계약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전에도 평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면접 날짜까지 잡힌 거 보면 남편분이 또 그동안 잘해오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1: 맞습니다.
0: 드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1: 최종적인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을 간섭해 주시고 또
0: 아멘.
1: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분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죠. 하나님, 남편분의 직장의 재계약이 순조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이제 최종적인 면접 날짜가 결정이 되어져서 이제 면접을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이 가정,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마지막 관문을 잘 통과해야 될 텐데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최종 관문을 잘 통과할 수 있게 되어 줄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후대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지금까지 마음 졸이면서 기다려왔고 제 계약이 성사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해 온줄 믿습니다. 아버지
0: 아멘.
1: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 최종적인 순간이 하나님 참으로 통과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결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고 긴장된 모든 마음들을 다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0: 주여.
1: 저들이 하나님의 좋은 결과를 안고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0: 아멘.
1: 저들을 통해서 반드시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들만이 생겨나게 될줄 믿습니다. 면접관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게 되도록 주님 입에 할 말을 성령이며 붙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지혜가 떠오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전혀 초조하지 않게 놓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담담한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 가지고 면접에 임하여서 하나님이 최종적인 결과를 좋게 얻을 수 있는 복 있는 자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0: 아멘.
1: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 사복음서 중에 말씀이 있는데,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인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우리 익명의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분명히 잘 되실 거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7087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사연입니다. 친정엄마가 혈액암 전 단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혈액종양내과 교수님께서는 간 비대와 비장 비대 복수 차는 것의 원인은 골수 검사로 찾을 수가 없다고, 혹시라도 다른 암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 CT를 찍자고 하셨는데 엄마가 거부하시네요. 확인이 꼭 필요한 상황이면 엄마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엄마가 지금 현재 가장 힘들어하시는 증상이 숨차는 거, 그리고 복수가 차는 것과 입이 써서 음식을 못 드시는 이세 가지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십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원래 또 이렇게 그 병원에서 뭔가를 하시는 거는 좀 두려운 마음에,
1: 그럼요.
0: 처음에 거부하실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
1: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PET, CT를 찍으면 또 다른 암이 의사분의 말씀대로 있을 수가 있지 않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섣불리 찍고서 또 그것이 확인되어지면 얼마나 참.

0: 불안하겠어요.
1: 맞아요.
0: 근데 어쨌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치료를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또 이 PTCT까지도 찍자고 하시는 거니까
1: 네.
0: 따르는 것이 좋지 않겠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1: 네.
0: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부분들이 또 발견되어지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계속 구하고 의학적으로 또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또 해야 되고
1: 맞습니다.
0: 네, 그렇게 참 잘 치료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우리 7087번님의 친정어머니를 하나님의 능력의 장주 안에 꼭붙드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혈액암 전 단계인데 아직도 확인할 일들이 있어서 PET-CT라고 하는 촬영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CT 촬영 거부하고 있는 친정 어머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떠날 수 있게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편안한 마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지 않고 겁내지 않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서 하나님 두렵지 않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1: 아멘.
0: 무서워 떨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오니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위에로부터 우리 친정 어머님에게 부어질 수 있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그 어떤 하나님의 치료의 과정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지금 숨이 차고 하나님이 복수가 차고 입이 써서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증상들을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모든 걱정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두려운 것들도 다 떠나갈 수 있게 되도록 주님께서 그 육체를 치유하여 주시고
1: 아멘.
0: 마음도 주님 새롭게 하시고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이 질병 속에서 미리 치료에 짐작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1: 아멘.
0: 염려하는 어둠의 영들을 염려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다 떠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면서 주님의 돌보심을 덧입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우리 친구 7087번님 참 그동안 참 많은 또 기도 제목들을 보내주셨는데 지금 또 어머니가 진단을 또 받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시니까 더 마음이 좀 무너지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모든 상황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 하시니까요. 특별히 어머니의 마음을 위해서 그 어머니의 마음 만져달라고 계속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두 분의 기도 제목 함께 좀 소개를 하고요.
0: 네.
1: 목사님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꽤 오랫동안 안 들어오시길래 혹시 좀 돌아가셨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3923번님 기도
0: 네.
1: 제목도 오랜만에 보내주셨습니다. 한동대 지금 31살인 최수연 청년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킥보드 운동 중에 낙상사고로 뇌손상을 입어서 6년이 다 돼가는데 여전히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밝은 세상에 나아오게 해주시고 뇌기능도 저하됐다고 합니다. 수도권의 대형병원에서조차 치료 방법이 없어서 집에서 산소마스크로 겨우겨우 생명 부지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후에 목자 되어서 주님께 평생 헌신하겠다라고 했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0: 네.
1: 우리 3908번님 조현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다고 하셨는데 목사님 이 두 분을 위해서 한 분은 중보 기도자시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목사님 한번 뜨겁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동대 최수현 청년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그의 모든 것들이 달려있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0: 연약한 몸과 영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능하신 손길로 다루어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내 손상을 입어서 6년이 다 되어져 가도록 여전히 의식을 온전하게 회복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형 병원에서도 치료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집에서 산소 마스크를 끼고서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상태임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 목자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헌신하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하면서 살다가 이 어려운 위중 가운데 빠진 상태가 계속되어져 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시는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강력하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도 생명을 부지시켜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치유의 역사가 벌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시고 생명을 부지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살 하여 주시는 복이 있는 도구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시고 없는 것들을 있게 만드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최수연 청년 가운데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908번님 조현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마음이 초조하고 너무너무 힘든 상태 가운데 이 싸움에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둠의 병마가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임하여서 모든 조현병이 싹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하나님의 자유함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원래는 마지막으로 할까 했는데 한 분이 문자를 보내주셔서 목사님 시간 관계상 네. 길게는 못하지만
2: 그래요.
1: 지난달 말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게 된 친구의 천국 소망을 위해 기도했었습니다. 5월 30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했지만 찬송과 성경 구절을 들으면서 평안하게 하나님 곁으로 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남겨진 자녀들의 상심이 마음과 생활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평강의 날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남은 삶의 시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목사님 평안을 위해서 한 1분가량만 네, 짧은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그래요. 하나님, 우리 7946번님의 친구분이 지난달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그의 마지막 생애를 보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식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1: 주여.
0: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은 그러나 이 땅 가운데 남겨진 자녀들의 삶이 있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저들의 삶의 길들을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주여.
0: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의 삶을 잘 지켜주시고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삶의 길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렇게 하늘 날아간 분을 기억하면서 마음속에 슬픔이 젖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슬픔을 거두어 주시고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며 영원한 하늘 나라에서 만나 뵙게 되질 그 소망을 기약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주님과 동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선하신 은혜의 역사들을 참으로 저들이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자녀들과 그 가정 될 수 있게 하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0: 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7946번님 좀 많이 그 친구를 또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으시고 여러모로 그러실 텐데 믿음처럼 하나님 곁에 평안하게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도 남은 우리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 소망의 기도는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동행교회 한차희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아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저도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소망의 기도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금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하은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해요.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넓은 품에 편히 안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 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울산 순복음교회에서 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감사 1일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6월 21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열리며 강사로 순복음 강남교회 이장균 목사님을 모시고 드려지는 예배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생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의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화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생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 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6월 17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의 조직적인 정당 가입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핵심 간부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언어장벽과 학업 부정응으로 공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안산시와 기독교계 다문화지원센터가 공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280만 명 시대를 맞아 경기 동북권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국내 이주민 선교를 지역교회 연합사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선교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성경을 단편적인 윤리교훈이나 교리적 주제 중심으로만 읽어내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이야기로 성경을 바라봐야 한다는 학술 대담이 열렸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건강한 평신도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웨슬리언 평신도 지도자협의회가 공식 출범하고 손재형 장로가 초대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의 조직적인 정당 가입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핵심 간부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수사의 칼날이 이만희 총회장 등 최고 지도부로 확대될지 교계 안팎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사법당국이 이단 신천지의 조직적인 정치권 침투 의혹을 정조준하면서 정교 유착 비리의 실체 규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신천지 총무 고모 씨 등 핵심 간부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2021년

0: 대통령 선거 경선과 2024년 21대 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가동해 신도 수만 명을 특정 정당에 조직적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천지 측은 이만희 총회장의 관여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신현욱 구리 이단상담소장 등 전문가들은 신천지의 중앙집권적 구조상 최고 지도부의 제가 없이 대규모 정치 개입이 추진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역시 수뇌부 제명을 통한 꼬리 자르기 수법을 경고하며 조직 전체의 범죄 연관성을 밝혀달라는 진정서를 합수본에 제출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1: 언어 장벽과 학업 부적응으로 공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안산시와 기독교계 다문화지원센터가 공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이주민 시민연대 사회적 협동조합은 오늘 안산시장과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학교 밖 고려인 동포 청소년들을 위한 돌봄과 대안교육 지원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간담회에 동참한 고려인 순복음교회 돈 드미트리 목사 등 교계 관계자들은 청소년들의 이주 장벽과 가정 돌봄 공백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민근 안산시장은 고려인 청소년은 인구 절벽 시대의 소중한 미래 자산이라며 다각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같은 지자체의 행정 인프라와 기독교계의 헌신적인 돌봄 사역 결합은 다문화 소외계층을 사회적 구성원으로 포용하고 상생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280만 명 시대를 맞아 경기 동북권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국내 이주민 선교를 지역교회 연합사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선교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경기 동부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지난 14일 경기 광주시 엘드림교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국내 이주민들의 정착을 돕고 복음을 전파하는 연합사역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초대 이사장의 임병재 목사, 사무총장의 장윤재 목사를 선임하고 광주와 하남, 성남, 용인 등 경기 동부권 8개 지역의 민간선교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했습니다. 본 협의회는 향후 한국어 교육과 의료 지원, 법률 및 비자 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국가별 신앙 훈련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을 건강한 리더십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성경을 단편적인 윤리교훈이나 교리적 주제 중심으로만 읽어내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이야기로 성경을 바라봐야 한다는 학술대담이 열렸습니다. 칼빈신학교 마이클 고인 교수와 총신대 신국원 명예교수는 지난 15일 화상대담을 통해 한국교회가 성경 본문을 파편적으로 다루면서 선교적 소명을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고인 교수는 성경의 본질이 땅끝까지 확장되는 구속사의 운동인 만큼 교회가 세상 속 증인 공동체로 바로서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 속에서 인간성을 파괴하는 요소를 말씀으로 분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신국원 교수 역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회복할 때 설교와 성경 공부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건강한 평신도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웨슬리언 평신도 지도자 협의회가 공식 출범하고 손재영 장로가 초대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웨슬리언 평신도 지도자 협의회는 지난 14일 서울 홍은 선결교회에서 창립총회와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신임 회장 손재영 장로는 취임사에서 존 웨슬리의 정신을 따라 교회 안에서는 충성된 일꾼으로 사회에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협의회는 창립 취지문을 통해 영성 세미나와 미자립교회 후원, 청년 리더십 캠프 개최 등 6대 핵심 실천 사업을 전개하며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과 부산, 경남 내륙 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까지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강수 확률은 30에서 60%, 낮 최고 기온은 울산과 부산은 27도, 김해는 30도, 양산은 31도의 분포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 뉴스 강세용입니다. 평안한 수요일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FABC
2: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이 폭포수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2: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성매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찬 찬양 계속 들으니까 숨이 차오르시는 것 같다고요? 그때가 더 힘차게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따뜻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옥동중앙교회 최재원 목사입니다. 어느 날 길을 가던 어떤 목사님이 신실한 성도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땅콩 장사를 하는 분이었는데요. 트럭에 땅콩을 싣고 여기저기 팔러 다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보시기에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신실해 보였습니다. 그 트럭에 복음 땅콩이라고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격려하고 싶으신 마음이 들어서 그 복음 땅콩 한 봉지를 팠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참 믿음이 좋으신 것 같은데 어느 교회 다니시나요? 그분이 대답하시기를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 복음 땅콩입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복음 땅콩이 아니라 복금 땅콩입니다. 복음과 복금의 차이를 만든 그 받침 작은 기역 하나,

0: 그것이 굉장히 의미의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The One Th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은 그 작은 한 가지, 그한 가지에 집중했을 때그 결과가 참 대단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커피 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있죠. 스타벅스입니다. 커피 하나에 집중했더니 세계적인 기업이 됐어요. 또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검색창 하나만 나옵니다. 검색 하나에 집중했더니 마찬가지로 모든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었죠. 이 작은 것한 가지 나는 정말 집중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특별한 어떤 문장이 있었는데요. 그 문장이 뭐 어떤 거냐면 바쁘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개미들도 뿌지 않은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바삐 움직이는가이다. 저도 늘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편인데요. 그래서 좀 잠깐 동안 그 문장을 읽으면서 생각에 잠겨 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어떤 청년이 굉장히 성공하고 싶어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일찍 그 성공을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싶었던 꿈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일찍 재산을 받아서 집을 나가게 되죠. 그러나 그는 그의 꿈대로, 그의 바램대로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잃고 났을 때 그가 회복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한 가지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을 때그 아버지는 아들 그 하나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죠.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장면 이후에 이 청년의 인생은 건강하게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제 딸은 해군 장교입니다. 몇달 만에 한 번씩 만나는데 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장면을 저는 몇 달마다 재현합니다. 목을 끌어안고 늘 눈물 흘립니다. 헤어질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사랑은 그리움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있으면 해결되지만 그리움은 그 사람이 있어야만 해결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리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그리워하십니다.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미국에서는요, 학업이나 취업 혹은 파병으로 인해서 멀리 떠났던 가족 자녀가 집으로 돌아올 때 플랜카드를 하나 걸어놓고 기다립니다. 그 플랜카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Welcome home. 당신이 회복해야 할한 가지, 그리고 당신을 온전하게 회복시켜줄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 아닐까요?
1: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가면 아버지는 당신 하나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리워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가세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기 원하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복음을 전해드리고요. 필요하신 분께는 좋은 교회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6월 17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지난주에 개막해서 조별리그가 한창입니다.
1: 네.
0: 북한에서도 이 월드컵에 관심이 좀 많나 본데요. 주요 경기 장면들을 보도를 했는데 우리 한국의 경기만 쏙 빼고 전했다고 합니다.
1: 아무래도 주민들이 동요하고 또 부러워할까봐 싶기도 한데요.
0: 네.
1: 이 남녀 축구 수준 중에 여자 축구는 북한이 참 높기는 하지만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한국과 비교가 될까봐 내린 결정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어요.
0: 그렇습니다. 뭐 올림픽에서는 그동안 남북한이 함께 단일팀을 이뤘거나 뭐 공동 입장하는 등의 교류가 있었고요.
1: 네.
0: 또 축구에서도 한동안 평양이나 서울을 오가면서 친선 축구 대회 등이 진행된 적도 있었습니다만 이런저런 스포츠 교류가 모두가 다 지금은 끊긴 상태입니다. 1991년에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 대회가 있었는데 이때 남북한이 단일팀을 이룬 적이 있었어요.
1: 네.
0: 언젠가 월드컵에도 단일팀을 이뤄서 출전할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단일팀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통일이 되고 하나 된 그날, 하나의 마음으로 함께 응원을 펼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0: 우리의 기도가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소망의 한 줄, 기도의 한 줄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을 위해서 꿈꾸며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0: 네.
1: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지역도 궁금합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로그인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도 출석 인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통에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찬양사역자 조찬미 씨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0: 생방송 오후 해피데이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조찬미의 음성으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함께했어요. 야, 월드컵에 함께 뛰는 남북한. 근데 그냥 뭐 단일 팀이 아니라 진짜 하나 돼서 하나의 팀으로 나가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1: 네. 예. 저희가 두 손을 맞잡고 같이 입장한 적은 조금 있는 것 같아도 네. 경기 연습도 하고 했던 적은 있는 것 같아도 같이 또 이렇게 큰 국제대회에서 함께 맞아요. 다시 한번 등장을 한다면 감회가 참 새로울 것 같아요.
0: 네. 통일의 그날 우리의 기도부터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복음 통일의 내일 그날 남북한이 하나 돼서 이런 월드컵을 함께 누비며 함께 외쳐서 응원할 그날 우리의 기도로 시작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자, 보내주신 출석체크 문자들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1: 북한과 복음 통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화이팅 하시면서 새싹회원 우리 8764님 찾아와 주셨고요.
0: 네.
1: 샬롬 부산입니다. 검사 결과 확인하러 병원 가는 길입니다.
0: 검사 결과. 네.
1: 네, 긴장되지만 주님께 맡기며 염려하지 않고 조심히 다녀올게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0: 네.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1: 아멘.
0: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면서 건강 또 챙기시길 축복합니다. 서천에서도 충남 서천에서도 함께 하셨고 또 경기도 부천에서도 오늘 들어오셨어요. 고향에서도

0: 대전에서도 출석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우리 4316님 부산 사상고라고 변함없이 오늘도 남북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고 출석 남겨주셨습니다.
1: 당첨이 안 돼도 방송 계속 들을 거예요 하시면서 2755님이
0: 네.
1: 제가 보니까 이번 주 내내 거의 아유, 출석을 해주셨어요.
0: 네.
1: 어떻게 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0: 한국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1: 네, 아이, 날이 더워서 산책 나왔는데요. 방금 찬양 듣는데 이 찬양 소리에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4122님 남겨주셨는데
0: 네.
1: 우리 한반도 저녁에 방송이 되고 있는 우리 극동방송의 오 해피데이 여러분 더 힘차게 또 찬양도 더 크게 같이 따라 부르시고 뭐 가게나 차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좀 크게 트세요.
0: 네.
1: 주변 분들 듣고 함께 시원해질 수 있도록. 이야, 하얼빈에서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0: 그러니까요. 어플리케이션으로 충분히 또 우와.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1: 아마 이분은 조선족이나 중국인이신 것 같은데 성함이 보니까.
0: 세상에.
1: 그죠?
0: 아유, 선물을 어떻게 보내드릴 수, 어떻게
1: 야.
0: 보내드리지?
1: 저희 방송사 한번 오세요. 저희가 선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복음 통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은 OFP데이 어떻게 진행해 볼까요?
0: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 뼘 좁혀보는 한 뼘 차이. 우리 단어 퀴즈 시간 또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북한에서 북방 지역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은 또 새로운 형제님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1: 네.
0: 또 다른 은혜 이야기 기대해 주시고요. 샵 1069번으로 출석, 인사, 신청, 찬양까지 끝까지 받고 있습니다.
1: 네. 축하 사연 기도 제목도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워십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전해드릴게요.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자, 오늘도 하나 민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실 텐데 네. 월드컵 기간이라 오늘 좀 축구 관련된 얘기가 나올 거예요.
1: 축구 용어 중에서 또 다양히 다르잖아요.
0: 맞아요. 표현이.
1: 근데 이게 축구가 다들 대중적인 운동이다 보니까 보금통이 됐을 때 정말 많이 같이 할 것 같아요.
0: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쓰는 축구 용어들이 대부분 영어 표현이에요. 그렇죠? 근데
1: 맞아요.
0: 그거를 이제 북한에서는 어떻게 순화를 했는지 오늘은 그래서 북에서 순화한 그 축구 경기 용어를 듣고 우리가 쓰는 영어식 표현이긴 하지만 네. 어떤 용어일지를 여러분이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되죠?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여오실 수 있습니다.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0: 아, 오늘따라 경기를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1: 아유, 오늘따라 못해요. 친성경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0: 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손발이 그냥 아예 안 맞는 느낌이야.
1: 잘 모르는 내가 봐도 연락이 잘 안 되는구만요. 자꾸 뺏기는 걸 보니.
0: 어? 나 연락 잘하잖아 자기한테. 뭐가 연락을 안 했다는 거야?
1: 아니 저기 보시라요. 문지기가 멀리 졌으면 선수들끼리 연락을 자주 잘 해야 되는데 자꾸 끊기잖아요.
0: 아 그래. 북에서는 저거를 아 연락이라고 하는구나. 어 그러네. 이 영어를 이렇게 우리말로 바꾸면 와 연락이라고 이게 말이 되네.
1: 남북한 운동 영어도 참 다르단 말입니다. 아무튼 선수들은 연락 잘 하고 민수 씨는 밖에 나가면 연락이 잘 돼야 돼요. 알겠죠?
0: 네.
2: 민수 씨는 밖에 나가면 연락 잘 돼야 돼요 했더니 남편의 반응.
3: 아유. 네. 현실적이에요. 너무 잘해요. 연기를.
2: 자, 연락이 자꾸 뭐 끊기더라. 우리 얘기 아닙니다. 우리 잘하고 있어요. 우리 그쵸? 대표팀 잘하고 있습니다. 자, 선수와 선수들끼리 이렇게 공을 주고받는 것들을 이렇게 입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북에서는 연락하다라고 합니다.
3: 네.
2: 자, 그거를 우리는 어떤 용어로 표현하고 있죠? 보기 드립니다. 1번.
3: 패스하다.
2: 패스다. 2번.
3: 스로인.
2: 스로인이다. 자, 연락하다는 우리 축구 용어로 뭘까요? 막, 손흥민 선수가 막 이강인 선수나 막 이렇게 주잖아요.
3: 네.
2: 막 여기저기 이렇게.
3: 그쵸.
2: 네, 이런 것들을 할 때 공을 중간에 안 뺏기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찔러 넣어줘야 되는데.
3: 근데 제가 축구에 관심이 없었나 봐요. 스루인이란 단어
2: 이것도 처음 들었어요?
3: 그쵸? 네. 아까 얼마 안 됐어요.
2: 아, 그래요?
3: 월드컵에 관심 정말 안 봤나 봐요.
2: 네, 좀
3: 듣기만 했고 아 저런
2: 관심 좀 가져주세요.
3: 스루인이라구나.
2: 네, 알았죠? 자, 1번이
3: 패스하다.
2: 2번이
3: 스로인, 던지는 거죠?
2: 그렇습니다. 네. 자, 연락하다는 북한어 표현이고 우리는 연락하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거 연락 등급 월드컵 선수 가운데 전체 1위를 했대요. 이야.

0: 그만큼 이게 적재적소에 잘 이렇게 전달도 해주고 찔러놓고 네. 이 연락을 잘 해주는 거예요.
1: 근데 이게 우리의 연락은 사실 다른 연락이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있는 장소를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그 정보를 연락해 주는 것 같긴 해요.
0: 그렇죠. 네.
1: 받아라 하고서.
0: 맞아요. 잘 건네주고.
1: 그죠.
0: 잘 전달해주고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연락하다 다시 한번 보기 드릴게요. 1번
1: 패스하다.
0: 패스하다. 2번
1: 스로인.
0: 정답 어디로요?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이고요. 4835님.
0: 네.
1: 멕시코전 때도 연락이 잘 돼서 승리했으면 아멘. 좋겠어요.
0: 금요일입니다.
1: 아멘.
0: 모두가 응원하자고요. 자, 찬양 함께 하시는 오늘 수요일의 코너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만나볼 텐데요. 어떤 찬양 준비하고 있죠?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1: 크룩스의 주 예수 이름 높이와 함께 찬송합니다. 아니야.

0: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삶에 희망을 주고 조금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며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국동방송은 희망이다. 사랑을 알려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런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여는 길이고 사랑을 알게 하는 통로고 희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통로도 되고.
3: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그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난 그런 거부감이 있었는데 나한테. 근데 그 방송이 너무 이제 부드럽고 뭔가 마음의 안정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4: 네.
3: 아, 이 방송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제

0: 그래서 이제 제 기억에 남았다고 네. 생각을 해요.
1: 다이팅이 말합니다. 혀를 장난 사람은 길러 잡에서 사람들입니다.
2: 목숨을 걸고 들어야 하는 방송이었기 때문에 처음엔 그저 부담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소리로 위로의 말씀으로 하루하루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그 은혜와 위로를 전하는 극동방송. 약 5년 전 러시아에서 이 땅에 오기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청취한 한 형제님의 이야기 오늘 바로 만나봅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극동방송이 24시간 밤낮으로 방송을 송출하며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을 직접 듣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쉽지가 않죠. 사선을 넘어 강을 건너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북한에서 또 북녘 땅에서의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극동방송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은 또 다른 분을 모시고 또 그 이야기를, 그 희망의 소리를 함께 하려고 해요. 20대의 청년, 우리 형제님을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0: 안녕하세요.
2: 네, 김준우 형제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북한, 중국, 러시아, 또 남한의 곳곳에 있는 청취자분들과 처음 또 이렇게 마주하는 자리예요.
0: 네, 반갑습니다.
2: 떨리진 않으세요? 방송 처음이시죠?
0: 네, 처음이에요.
2: 네. 우리 이곳까지 오게 된 그 20여 년 동안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
0: 네.
2: 우리 형제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0: 아, 제 고향은 평안남도입니다.
2: 평안남도?
0: 네.
2: 수도권이라고 하죠. 그 중심부 근처에 사셨어요.
0: 네, 이제 평양이랑 이제 가장 가까운 도예요. 이제 북한에서. 그래서 네. 수도권이라고 뭐 얘기해도 됩니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2: 북한에서는 수도권이라는 말을 쓰진 않죠.
0: 네, 그냥 이제 평안남도도 그냥 지방이긴 해요. 사실 그냥 평양만 이제 수도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평양이 수도고 이제 뭐 그 외의 지역은 그냥 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그러면 평양에 오고 갈 일도 덜어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0: 네, 맞아요. 뭐 견학도 가고 뭐 이제 친척 만나러 간다거나 하면 이제 뭐 평양에도 종종 들어가곤 합니다.
2: 우리 이곳에 온 지는 얼마나 되셨죠?
0: 저는 한 5년 정도 됐어요.
2: 그럼 북녘에서의 그 모습, 10대 때 거기서 주로 보내셨을 텐데 네네네. 10대까지 그때 모습이 좀 더 생생할 것 같아요.
0: 네.
2: 우리 준우 형제님이 기억하는 북한 고향 땅의 모습이 어떨지도 궁금해요.
0: 네, 그 제가 생각하는 북한 땅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현재 남한에서 살고 있는 이제 청년으로서 이제 제가 제 고향을 상상해 보면 그냥 친구들, 친구, 부모님, 가족, 친구, 뭐 저를 이제 가르쳐 주셨던 이제 네. 선생님들 이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는
2: 뭔가 어릴 적 추억이 녹아있는
0: 네,
2: 곳이네요.
0: 네, 맞습니다.
2: 그러면 기회가 되면 네. 교류가 되면 얼른 또 가고 싶으시겠어요?
0: 네, 맞아요. 진짜 만나고 싶습니다.
2: 우리 이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이 프로그램이
0: 네네.
2: 또 북녘 땅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분들의 이야기를 담잖아요.
0: 네네.
2: 그곳에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느꼈던 그때의 그 추억도 함께 나누고 싶은데
0: 네.
2: 언제쯤 어디서 들으셨던 거예요?
0: 제가 이제 해외에 나와 있을 때 이제 러시아에서 진짜 우연히 극동방송을 듣게 됐어요. 거기 이제 거의 한 6년 전이긴 한데,
2: 네.
0: 제가 핸드폰이 있었는데, 이제 인터넷은 안 됐어요. 인터넷이 안 됐었는데, 근데 거기에다 이제 이어폰, 그 줄이 달려있는 이어폰을 뭐라고 네. 하죠?
2: 줄 이어폰인데,
0: 아,
2: 북한에서 얘기하는 레시바.
0: 맞아요. 그거를 이제 핸드폰에 꽂고 그냥 이제 핸드폰에 또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 이제

0: 네, 갑자기 제가 모르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1: 오,
0: 네,
1: 갑자기.
0: 갑자기 저도 모르겠어요. 그 노래가 연속 이제 플레이가 됐는데 이제 갑자기 모르는 노래가 나와서 이거 내 핸드폰에 없는 노래였는데 하고 봤는데
1: 아.
0: 이제 그 방송이 켜진 거예요.
1: 잘못 누르셨군요, 라디오 그 버튼을.
0: 네, 뭐 제가 잘못 눌렀는지 저는 뭐 그때 당시는 이제 몰랐습니다. 그게 왜
1: 네.
0: 켜졌는지 뭐 아마도 잘못 눌렸을 거예요. 뭐 버튼이.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때 우연히 이제 극동방송이라는 걸 접하게 됐어요.
1: 근데 이게 버튼이 눌리고 주파수가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에서 와서는 극동방송인지,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차차 인식을 하셨던 거겠죠? 당시에는, 이게 무슨 방송이지? 라고 느꼈던 건가요?
0: 아, 그게 당시에 한국말을 당연히 하니까 이제 한국방송이라는 걸 알았고 이제 제가 북한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북한 정권에 있을 때다 보니까 그 이제 한국 그 콘텐츠나 방송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극동방송인지는 몰랐고 그래서 이건 무슨 방송이지 하고 이제 듣다가 이제 하나님 얘기도 나오고 이제 신앙 관련해서 나오는 걸 보고 어떤 이제 종교 방송이라 이러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이제 내가 그래서 그 라디오를 켜고 이제 방송 종류들을 다 봤어요. 거기 뭐 KBS 방송도 나오고 다 있더라고요. 거의 뭐 서울 방송인가 그것도 뭐 있었고 근데 내가 그때 이거 처음에 들었던 방송이 뭐였지 하고 이제 계속 이제 돌리면서 이제 채널을 돌리면서 찾아봤는데 그게 이제 극동방송이었어요. 나 그때 이제 나중에 이게 극동방송이라는 게 있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1: 6년 전쯤 러시아에서
0: 네, 맞아요.
1: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눌러주셨나 봐요.
0: 아, 진짜 신기합니다. 네, 그때 당시 진짜 라디오가 저는 되는 줄도 몰랐었거든요. 제 핸드폰이.
1: 아, 핸드폰이라는 것 자체가.
0: 네, 그게 인터넷이 당연히 안 되니까 이제 뭐 라디오도 못 듣겠지 했는데 진짜 우연히 노래 들으면서 그 라디오가 진짜 켜질 줄은 생각도 못 했어요. 그 극동방송이 켜질 줄은
1: 어떻게
0: 진짜.
1: 딱 라디오라는 어플리케이션이 그
0: 네.
1: 앱이 딱 켜졌는데 그것도 극동방송에 맞춰져 있는 것도
0: 네, 좀 신기합니다.
1: 뭔가 이 휴대폰을 보급하신 분이 거기에다 맞춰도 제가
0: 네, 아마 뭐 이전에 쓰시던 분이 혹시라도 듣고 있지 않았을까.
1: 그것도 브로커 통해서 다 이렇게 휴대폰 구하신 거겠죠?
0: 네,
1: 왜냐면
0: 맞아요, 맞아요. 그 브로커는 아니고 이제 그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이제 북한에서 저희 선배들이 쓰던 휴대폰이었어요.
1: 진짜요?
0: 네.
1: 그러면 더 뭔가 감사한데요?
0: 아,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1: 선배 중에서 그거를 들었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0: 그쵸, 뭐 제가 이제 장담 못하지만 뭐 우연히 뭐 켜지고 그 극동방송 주파수가 맞춰져 있었다는 게뭐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1: 근데 처음에 그걸
0: 네.
1: 처음 들었던 방송을 찾으려고 이렇게 채널을 돌리셨다고 했잖아요.
0: 네네.
1: 근데 그 방송이 그 방송인지 그 느낌을 어떻게 아셨어요?
0: 그 방송이 이제 제가 왜 기억에 남았냐면 저는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신앙이 없었잖아요. 이제 저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모르고 이제 그런 기독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북한에서 나쁘게 이제 교육을 받았으니까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뭐지? 처음에 딱 들었을 때난 그런 거부감이 있었는데 나한테 근데 그 방송이 너무 이제 부드럽고 뭔가 마음의 안정 이런 게
1: 세상에.
0: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 내가 이제 심정이 힘들었으니까 아마도 이제 더그 방송이 제 뭔가 기억 속에 이제 딱아이 방송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됐을 수도 있다고 저는 그래서 이제 제 기억에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1: 그 처음 들었던 게 뭔지 기억이 나세요? 대충이라도?
0: 그게 좀 너무 오래돼서 사실 생각을 안 나는데 이제 어떤 성경 구절이라든지 하나님이란 단어 그것밖에 솔직하게 이제 생각이 안 나긴 합니다. 그때 처음에 들었던 근데 제가 뭐 기억을 하려고 들은 것도 아니고 진짜 우연히
1: 그쵸.
0: 들었던 거라서 생각은 잘안 나는데 이제 그냥 이제 기독교 방송이었다 이 정도로 그냥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1: 뭔가 진행자가 얘기하는 멘트였어요? 아니면 찬양도 들었을 것
0: 네,
1: 같아요.
0: 맞아요. 이제 초반에 노래가 나왔다 했잖아요.
1: 네.
0: 노래가 이제 촬영

0: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게 찬양이라는 게 알았지만은 이제 그때 당시는 그냥 평범한 그냥 일반 노래인가 했어요. 그 찬양이 끝나고 이제 어떤 그뭐 네, 어떤 아나운서님이 이제 하시는 그
1: 멘트가
0: 멘트가
1: 있었군요.
0: 있었어요. 그 목소리도 이제 되게 부드러워 그 뭔가 좀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1: 아, 뭔가 이 언어를 비교했을 때도 그 조선 말이랑 그 북한 말이랑 그리고 여기 표준어랑 비교했을 때그 차이도 부드럽다고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
1: 차이로도.
0: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보통 한국 뉴스에도 이제 가끔씩 북한 뉴스가 짤막짤막하게 나오잖아요.
1: 그쵸.
0: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혁명적으로 이제 방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쪽으로는 이제 너긋너긋하고 이제 좀 자근자근한 이제 목소리가 아니고 이제 완전 혁명적으로
1: 자긋자긋.
0: 씩씩하게 하다 보니까 뭐 이제 남한 방송을 들었을 때는
1: 네.
0: 되게 사람이 뭔가 심적으로 너긋너긋해지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1: 근데 지금 말씨가 이게 투후 뒤에 좀 고것만 그렇지 사투리가 좀 있는 거 말고는 되게 노곤노곤 자근자근하세요.
0: 아, 제 목소리요?
1: 네. 노곤 잔잔하게 말씀하시잖아요.
0: 아, 네, 저 지금 이제 일부러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방송이라서.
1: 그럼 북한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씩씩하게 말했었어요? 혁명적으로?
0: 네, 이제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뭐 체제가 그렇다 보니까 좀 씩씩하게 말하려고
1: 어,
0: 노력했어요.
1: 진짜요? 상상이 안 돼요.
0: 아, 그래요? 이제 북한에서는 뭔가 좀 대중 앞에 나서야 되고, 나서야지 이제 뭐좀 뭔가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1: 네.
0: 네, 이제 뭔가 아, 저 사람 괜찮네라는 이미지도 생기고 뭔가 당에 좀 충실한다 이런 이미지를 줘야 하니까 좀 어떤 모임 같은 데에서는 좀 씩씩하고 좀 혁명적으로 이제 그 웅변 같은 거를 하는 편이고
1: 네.
0: 네 이제 뭐 한국도 뭐 어떤 곳에서는 이제 비슷하긴 한데 이제 북한은 거의 다 이제 뭐 대중 앞에서 얘기할 땐 씩씩하게 얘기를 해야 돼서
1: 네.
0: 그 많이 씩씩하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1: 아,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0: 아, 네. 그게 저한테는 힘들었어요.
1: 뭔가 이렇게 채널도, 아, 내가 들어봐야지 하고 들었던 것도 아니었고,
0: 네.
1: 노래를 듣다가 우연히 또 채널이, 참,
0: 맞아요.
1: 말은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0: 네.
1: 들려주시고, 그렇게 좀몇번더 들으시면서 찾으시면서 들으셨던 거잖아요.
0: 네네.
1: 그렇게 함께했던 극동방송과의 러시아에서의 그 이야기를
0: 네.
1: 저희가 오늘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돌이켜 봤을 때또 어떤 여정이었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평안도가 고향인 약 5년 전쯤 이곳으로 건너온 김준우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우연이라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죠.
1: 아멘.
2: 우리 준우 형제의 이야기 다음 주에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우 형제님 목소리가 참 고우시네요. 9688님도 문자를 주셨는데 북한 출신 분들 가운데도 또 이런 분들도 있으시네요. 그렇죠?
1: 맞아요. 사회가 그렇게 뭐 목소리를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혁명적으로 하게끔 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2: 네. 자, 생방송 OAPD와 함께하고 계신 시각 1시 38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극동방송을 북쪽에서 들으셨던 분들의 간증 이어드릴 거고요. 오늘 한편차의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연락하다라는 축구 용어가 있어요. 이 용어가
2: 네.
1: 무슨 뜻일지 1번이 패스하다.
2: 패스하다. 2번이
1: 스로인.
2: 스로인입니다. 자, 연락하다라는 축구 경기 용어, 북에서 쓰는 말인데요. 우리는 경기 중에 1번 패스, 2번 스로인.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됩니까?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로그인 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대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요, 바로
1: 1번 패스하다가 정답입니다.
0: 네, 패스입니다. 월드컵 기간에는 저희가 종종 이런 경기 용어를 많이 문제로 드릴 것 같은데,
1: 네.
0: 자, 보내주신 정답 문자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오랜만에 보냅니다. 시골에 작은 교회 섬기고 있는 사모예요. 하나님께 복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우리 1번 패스하다 정답까지 잘 맞춰주신 세세키언 사모님 반갑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부산에서 개인택시 기사님이시래요. 우리 0317님 오늘 50대 마지막 생신이시라고 남겨주셨는데
1: 네.
0: 정답 맞추셨고요. 이분 저희가 좀 선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우리 0317님 축하드립니다.
1: 네, 그리고 연락이 잘 돼야 된다는 거는 패스가 잘 돼야 된다는 거 아닐까요?
0: 네, 맞아요.
1: 너무 덥습니다. 0565님.
0: 오, 오늘 보니까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4도인가? 뭐 이렇게 예보가 있었는데.
1: 아이고.
0: 밖에 계신 분들은 네. 수분 섭취 잘 하시면 좋겠고요. 아, 저 몇 번 보냈는데 사연이 소개 안 됐는데 다시 포기 안 하고 보냅니다 하신 분도 계시고 저 이제 연락하지 말까요? 뭐 연로한데 연락도 자주 하고 문자도 보내는데 소개도 안 돼주셔서 하셨지만 구력이론이 오늘 소개해드렸어요.
1: 그리고 원주에서도 보내주신 8952님 계시고요.
0: 네.
1: 인천에서 버스 운행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하루 되세요 하시면서 1번 할렐루야 하시면서 8553님.
0: 네. 우리 7636님은요. 이번에도 우리 한국 축구가 패스를 잘해서 이긴 것 같습니다. 이번 멕시코전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7233님. 결혼 20주년이라 강릉 왔어요. 바다가 너무 예쁘네요. 부럽습니다. 축하드려요.
1: 와, 아니 강릉... 결혼기념일에 여행 가셔서도 극동방송을 빼놓지 않고 들으신 거잖아요.
0: 너무 바람직한 가정 부부네.
1: 그러니까요. 저희 7233님께 먼저 첫 선물 드리고요.
0: 네.
1: 아까 0317님도 드리고 식곤증을 극동방송으로 깨우신다는 9992님을 선물로 한 번 더 깨워드리면서
0: 예.
1: 그리고 늘 살아계신 주님께 패스하는 게 제 기도입니다. 연락하는 게 제 기도예요. 주님께 그렇게 잘 패스하는 삶이 되기를
0: 아멘.
1: 도와주세요 하시면서 전주에서 5189님 보내주셨는데 네. 선물 드리고요. 청주에서 찾아와 주셨어요. 0360님 그리고 4093님까지
0: 네.
1: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오늘 선물 링크 답장 보내드릴게요. 링크 답장을 받아보신 분들은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예.
0: 북한말을 배우면서 이렇게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9469님도 문자 주셨고 처음 문자 주신 3972님 오늘 쉬는 날이라 이 방송 처음 듣는데요. 찬양도 좋고 퀴즈도 너무 재미있고 앞으로 복음통일 위해 저도 기도하면서 문자로 자주 연락드릴게요 하셨습니다. 정답도 맞으셨는데
1: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0: 아유, 감사합니다. 자주 연락 주세요 하셨죠. 자, 그 찬양 맡고 서

0: 집에 꽃들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후 해피데이 제2적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인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0: 더 행복하세요.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 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울산 순복음교회에서 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감사 1일 부흥 성회를 개최합니다. 6월 21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열리며 강사로 순복음 강남교회 이장균 목사님을 모시고 드려지는 예배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 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의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화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생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고요. 또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매주 이 시간은 울산 삼산교회 배석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우리가 이 시간에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총 세 차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또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까지 가는 그것도 한 번의 여행으로 한다고 한다면 총 네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고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도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 바울이 두 차례 정도는 더 전도 여행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이 총 28장, 28장인데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이 13장에 나오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초대교회의 시작과 발전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이렇게 나눠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의 분량으로 따지면 약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총 13권의 바울의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서신서들은 모두 바울의 전도여행 가운데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서신서들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울의 전도여행의 그 맥락 위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더더군다나 이 바울의 전도여행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에 보면 그 정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온 여러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도들 가운데 이제 몇몇이 안디옥으로 가게 되었고 안디옥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안디옥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들리게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를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 교회도 개척하고 또 방금 복음을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도 영적으로 잘 양육하고 돌보고 섬기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한 거죠. 처음에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혼자서 사역을 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서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공동으로 사역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안디옥 교회가 상당히 든든하게 잘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에 리더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리더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던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여러 나라들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진행하기 위하여 파송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에 안디옥 교회의 영적 리더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안디옥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이 두 사람인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전도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아무리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다고 하더라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전도여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또 교회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아주 강력한 결의를 다지면서 이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쭉 이어온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의 여러 이야기들을 살펴볼 때에 바울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누가 시켜서 해야 되니까 이렇게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고 엄청난 열정으로 너무나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3차 전도행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에 바울은 여러 사람들에게 너무나 여러 차례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데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과정 가운데 몇 차례 이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연설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강력하게 핍박하면서 몇몇은 죽이기도 하였고 몇몇은 때리기도 하였고 또 몇몇은 감옥에 가두기도 하였던 이 모든 일들을 행했던 것을 그가 정말로 마음 깊이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했던 예전의 일들 때문에 마음 가운데 큰 부채의식을 느끼고 있었고 또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교회에서 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전도행을 하라고 하니까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하게 알았고 또 그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가 그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과거의 자기의 행실에 대한 어떤 깊은 후회와 엄청나게 큰 부채의식과 책임감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고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삶의 일부분을 완전히 맡겨드리려고 하는 구별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걱정이 그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았을 때 의무적으로 하는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고 싶은 신앙생활만 하라. 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교회를 나오든 또 예배 시간에 드러누워 자든 뭘 해도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모양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모습이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심한 모습으로 예상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깊이 있게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와 변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발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견고해 보이고 단단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다 사상 누각입니다. 언제 무너져도 무너질 그런 기초 위에 세워진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끔 잊어버리는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하기를 바랍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 삶이 아름답기를 바라십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 삶의 의미가 있기를 바라십니까? 삶이 정의롭기를 바라십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있고 사실은 우리의 신앙 자체가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할 때에 정말 자발적으로 진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열매가 맺히고 우리의 삶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며 바울이 전한 복음의 실체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정말 흔하게 우리가 읽고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오해가 많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오늘 이 본문의 이 당대에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지금 생각해 본다면 유치장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유치장에 갇혀 있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귀신 들린 여자를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그

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그 사람의 병을 고쳤다고 한다면, 그 감옥에 갇힐 일이 되겠습니까? 감옥에 갇힐 일이 아닌데 감옥에 갇혔다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 귀신 들렸던 이 여성은 종이었고, 이 종에게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은 귀신 들린 그 여자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귀신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이로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하고 그의 삶을 좀먹고 또 삶이 착취를 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주인은 그를 도와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를 착취하는 귀신과 함께 동조해가지고 같이 그 여인의 삶을 갉아먹으면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돈을 벌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그 여인을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니까 이 주인이 그 여인을 착취해서 얻었던 그 종의 삶이 이렇게 좀 먹어가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었던 그 길이 끊기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주인이 빌립보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 바울을 신란했다 하는 거죠. 막 비난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고발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빌립보의 당국자들이 바울과 신라를 잡아다가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를 심하게 많이 치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가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아마 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빌립보에서 상당히 유력하고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이 고발을 하면 이 고발의 사실관계가 맞는지 얼마나 죄가 되는지 따져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옷을 찢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해야 될 건데, 그냥 이 주인이 말 한마디 했다고 그냥 잡아다가 옷을 막 찢어서 벗기고 매를 엄청나게 때리고 감옥에 그냥 가두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바울과 신라는 왜 가만히 저렇게 맞고만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저 그 여인을 고쳐준 것 말고는 잘못이 없는데, 고쳐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혹은 주인이 고발했다는 하나만으로 그냥 옷이 잔인하게 찢기고 엄청나게 매를 두들겨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통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함을 표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가 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과 신라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냥 찢기면 찢기는 대로 찢어지고 맞으면 맞는 대로 맞아져서 그냥 감옥에 갇혀졌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이유, 왜 그들은 가만히 있었을까?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이 사건의 맨 마지막에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인데 죄도 정하지 않고 나를 찢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이제는 그냥 가라고 하느냐? 이 말 한마디로 그들이 벌벌벌벌 떱니다. 너무 두려워한다는 거죠. 근데 참 바울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옷이 찢기기 전에 이야기했으면 옷 안 찢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기 전에 이야기했으면 안 맞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이야기했으면 그제서라도 이야기해서 감옥에는 안 갇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옷이 다 찢길 때도, 매를 맞을 때도, 감옥에 갇힐 때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옷이 찢기지 않을 수 있었고, 매를 맞지 않을 수 있었고, 감옥에 갇히지 않을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냐? 바울과 신라는 이것을 자처해서 다 감수했다, 다 받아들였다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과 신라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내가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밝히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 빌립보 지역에서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막히게 될까봐 그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당국자들을 두렵게 해봤자 복음 전하는 일에는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한번 맞아주자. 혹시라도 뿌린 복음의 씨앗이 해를 입고 소용없어지는 것보다 내가 몇 대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좀 느껴야 됩니다. 바울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 때에 함께 갇혀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소리와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자처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했던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한 일이 아니라 스스로 자처해서 당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바울과 신라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얼마나 마음을 쏟았고 또 얼마나 자기의 삶을 걸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이 신라가 이 유치장에, 빌립보 유치장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땅이 지진처럼 막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모든 죄수들의 손과 발에 채워져서 착고가 다 풀려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는데 또 함께 여러 갇혀있는 죄수들은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자 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는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거기 그대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바울의 실라의 머릿속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그 고민이 1순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억지로 붙잡혀 들어왔고 근데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으면 도망쳐야 됩니까? 안 쳐야 됩니까? 도망을 쳐야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뒤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가지고 자유롭게 된 죄수들이 도망을 치고 나서 간수가, 그걸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간수가 그것을 확인하고 뭘 하냐면 갑자기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지진이 났는데, 그리고 옥문이 그래서 열렸는데, 착고가 그래서 풀렸는데, 이게 간수의 잘못입니까? 이것은 간수 입장에서 천재지변입니다. 그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자결을 하려고 합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상부에 보고를 하고, 또 상부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상황 설명을 듣고 정상 참작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정리를 하면 되는 이 일을 지금 이 간수는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자살하려는 생각을 쉽게 하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자기가 이 사실이 밖으로 알려지면 이것을 본인이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자기의 져야 되는 그 책임은 자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이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의 그 지역의 법인지 아니면 로마의 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죄수를 지키고 있던 간수가 그 죄수를 자기 잘못으로 잃어버리면 그것을 대신 책임졌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책임을 줬어야 했냐면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온갖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도 똑같이 고문당하고 고통당하다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 처해질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알아졌기 때문에 스스로 자결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고통도 스스로 덜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의 미래의 삶도 보존하기 위해서 그가 자결하려고 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설명이 아니고서는 자결하려고 하는 이 간수의 이 행위가 전혀 설명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본문 가운데 27절부터 31절까지를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읽는데 31절의 말씀을 주목하여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울이 간수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독특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온 가족이 다 구원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나의 믿음으로 받는 거죠. 남의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은 혈통이나 육종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너가 하나 예수님 믿으면 온 가족도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당시에 빌립보 간수들, 그러니까 하급 관리들이죠. 그들의 그 처해 있는 상황을 다 이해했습니다. 이해한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볼 때에 요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말씀을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0: 따라서 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그 해석의 향방이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장장 19절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설교하면서 19절짜리 본문을 설교 때 읽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본문으로 정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오늘 19절을 읽었습니다. 근데 19절을 쭉 읽었는데, 읽을 때에 왜 읽었느냐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16장 31절 때문에 읽은 겁니다.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 들아,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0: 아멘. 이 말씀을, 이 말을 바울이 하게 된 경위를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렸고, 그리고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그리고 갇혀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을 치게 되었는데 남아있는 사람은 바울과 실라 말고는 없었습니다. 당시에 빌립보 혹은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들을 놓쳐버린 간수는 엄청난 고문과 형벌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고, 그 간수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똑같이 온갖 고문과 형벌로 고통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는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자결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죽음의 고통도 좀 덜고 가족들도 살리자, 이런 마음으로 절망감에 완전히 사로잡힌 채 자결하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앉아있다가 나와보니까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간수에게 자결하지 말라고 말렸다는 거죠. 그때의 간수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바울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어떤 사람이 너무 크게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죽지 않으면 이 빚에서 허덕이면서 벗어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자살하려고 자살을 시도를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말립니다. 자살하지 말라고.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지나가서 보고 다리에서 떨어지려는 사람을 하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당연히 마음가운데 할까 말까, 자살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 자살하려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는 아무것도 몰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잖아요. 그죠? 너는 아무것도 몰라. 내 마음을 네가 어떻게 알아. 산다 그런다고 길이 있으면 살지. 오죽했으면 내가 올라와서 죽으려고 하겠냐. 이런 말들이 오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그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나는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삶이 이제는 완전히 끝장나게 생겨, 가족들의 삶까지 다 끝장나게 생겨가지고 이제 내가 도저히 살 방법이 없어가지고 자살이 최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자살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걸 말리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한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그런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 길이 없는데 그럼 어쩌라는 말이냐 하는 의미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말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이 이 말을 할 때는 바울에게 뭔가 뽀짝한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이건 그냥 하나의 한탄이라는 거죠. 절망 섞인, 좌절 섞인 이야기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 튀어나오는 절규인 거죠. 근데 그때에 도무지 이 간수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말을 바울이 탁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바울이 이 말을, 그럼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이 사는 방법 알려달라는 말이 아니고 이제 나는 인생 끝났다라는 이 절규의 이 말을 할 때에, 바울이 이 말을 던질 때에 이 말은 어떤 의미로 한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이 지금 생명에 위험한 그 처지에 놓여져 있고 당신의 가족도 그렇다면 지금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간구합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처한 이 극한의 생명의 위협과 위기로부터도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와 내 집의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의 의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의 그 단어를 그 맥락에서, 그 흐름에서 해석하지 않고 다른 데서 보았던 가지고 가서 끼워 맞추면 이게 말이 다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현대 자동

자동차 그 부품에다가 쌍용 자동차 걸 갖고 와서 끼면 그게 끼워지겠습니까? 이런 식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의미다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놀랍게도 간수가 바울이 하는 이 말을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 거라고 여겨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말이 그 마음 가운데 믿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겁니다. 왜더 놀랍냐 하면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옷이 다 찢기고 매다 맞고 몸에 상처가 투성이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자기 앞에서 죽으려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이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되고 회복되고 너 무사할 거야, 네 가족도 무사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받아들인 간수의 믿음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정작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아무 죄도 없이 옷다 찢기고 다 얻어맞고 온 상처 투성이에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믿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밤에 이 죄수들을 진짜 몰래 옥에서 빼내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가족들에게 다 사정 설명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런 우리가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 우리가 살수 있다.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하더라. 우리 이것을 믿자라고 설명하고 또 가족들이 다 믿고 또 바울과 실라가 온몸에 있는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를 다 씻어주고 약 발라주고 할수 있는 의료 조치를 다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이 먹고 마시고 새벽에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다시 감옥에 데리고 와서 조용히 감옥에 놓고 잠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룻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간수가 지금 죽을 상황입니까? 안 죽을 상황입니까? 죽을 상황이죠. 왜냐하면 다른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요. 죽을 상황이 여전히 죽을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이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16장 35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그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치장 같은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정해가지고 가둔 죄수가 아니고 뭐 예를 들자면 밤에 막 이렇게 막 행패를 부리거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행패를 부릴 것 같아 보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가지고 가둬두는 그런 유치장 같은 그런 성격의 그런 감옥인데 아침이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그 상관이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다 내보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 내보내. 다 나가 있는데 이미. 둘 빼고는.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내보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일은 없었던 일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내가 전하는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당신의 내세의 모든 것도 책임지지만 현세의 모든 것도 책임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면서 그들의 삶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삶을 구원했다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는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삶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야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들의 삶도 구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정말로 믿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구원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구원하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느냐 하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부터 우리의 모든 불의와 모든 고통과 모든 가난과 모든 괴로움과 모든 상처와 또 절망과 좌절과 결핍과 욕심과 욕망과 음란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울과 무력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고 이것은 절대로 그 누구도 변개치 못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것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삶 가운데 그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절대로 관념적이나 정신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관념적이고 정신적이고 동시에 영적인 동시에 물질적이고 육체적이다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그냥 우리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그 어딘가 있다더라 하는 그렇게 붕붕 떠다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은 바로 그 구원이고 우리가 믿는 복음은 바로 그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들

0: 살아나갈 때 어떤 일,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쉽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좌절의 시간이 있고 절망의 시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짧고 하나님의 능력은 깊이 경험하면서 놀라운 주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우리 주변에 전파하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울산 삼산동에 위치한 삼산교회 배석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58-8411번, 지역번호 052-258-8411 울산 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노유원입니다. 울산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홍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울산 순복음교회에서 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감사 1일 부흥 성회를 개최합니다. 6월 21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열리며 강사로 순복음 강남교회 이장균 목사님을 모시고 드려지는 예배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생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의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화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생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국에 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이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자, 6월 17일 수요일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까요? 오늘도 탁월한 선택하셨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잘 오셨어요. 하나님을 혹시 잠깐 떠난 분들 이 방송 듣고 계시나요? 예수님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상처받았든지 어떤 사건 때문에 지금 안 다니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뭐 다른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다니고 계시는 분들 있나요? 새끼라에서 방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학교 방학 말고 교회 방학, 그분들 하나님께서 간절히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보석 같은 그 한 영혼 찾는 귀한 시간. 자, 어제 했어야 되는데 오늘로 하루 연기해서 오늘 보물 퀴즈를 합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꺼내시고요. 지금 이제 보물 퀴즈 낼 거니까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핸드폰을 일단 꺼내주십시오.

0: 보물
1: 퀴즈.
0: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청취자 가운데 교회에 다니고 있지 않는 보석분들을 찾는 보물찾기 시간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보석분들, 이 시간에 정답 문자를 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답 보내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데, 옆에 정답 옆에다가 방학 아니면 무교 이렇게 적어주시는 분들이 바로 이제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정답 옆에다가 적어주신 분에게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물론 정답만 주신 분들,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 저희가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풍암교회 전영찬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원한 천사 전영찬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목사님.
1: 자, 한 오늘도 10년 만에 만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자, 오늘도 이렇게 힘차게 외쳐주신 전영찬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1: 예.
0: 핸드폰을 이제 꺼내셨을 것 같은데.
1: 그렇죠.
0: 어디로 꺼내셨어요. 정답을 보내면 됩니까?
1: 예, 50원 유료 문자인데 샵 1069 우물정 1069번입니다.
0: 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1: 예.
0: 샵 1069
1: 예.
0: 우물정 1069번으로
1: 예.
0: 오후 3시 이 시간대는 전국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 어느 지역이든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로 보내셔야 됩니다.
1: 예.
0: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께서 핸드폰으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계시죠. 극동방송 어플로 들으시는 분들, 그 어플에서 무료 예. 메시지로 여러분께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목사님이 큰 목소리에 깜짝 놀라셨다는 분들이
1: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 주무실 시간인 것 같은데
0: 네네.
1: 깨셔요. 이 시간에 깨셔야 됩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0: 대학은 벌써 방학이라 기숙사 짐 빼러 춘천에서 극동방송을 들으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1: 예.
0: 아, 벌써 대학은 지금 방학을
1: 방학이네요.
0: 한 곳이 있군요.
1: 예. 어, 맞아요. 맞아요. 지금 방학 이제 시험 봤습니다. 네. 지난주 시험 보고 이번 주 시험 보고.
0: 그렇습니다. 예. 아이 피아노학원 기다리면서 듣고 계시는 2042번님.
1: 예.
0: 구미 8858번님도
1: 예.
0: 듣고 계십니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0: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께 퀴즈를 내드릴 텐데
1: 예.
0: 이제 제시어를 네 가지를 드릴 겁니다. 제시어.
1: 예.
0: 제시어 네 가지. 처음에는 좀 어렵고 점점 힌트가 나올 겁니다. 이 제시어를 듣고 여러분께서 연상되는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정답 알겠다 샵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서 혹시 무교나 방학생들은 한 문자로
1: 쭉,
0: 따로
1: 예, 그치,
0: 따로 주시면 저희가 몰라요.
1: 예, 하루 종일 찾아야 돼요.
0: 제발 여러분 제발 한
1: 예,
0: 문자로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
1: 한 문자로 쭉 예. 써주시면 됩니다.
0: 그리고 무교나 방학생들 가운데서
1: 예.
0: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면은
1: 예.
0: 선물 고를 수 있는
1: 기회를 드립니다.
0: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1: 예.
0: 자, 그러면 첫 번째 제시어입니다.
1: 선지자입니다.
0: 첫 번째 제시어는 이제 선지자네요. 선지자.
1: 예, 선지자.
0: 선지자.
1: 예.
0: 많은 선지자 중에서 오늘 예. 정답은 누구일지. 두 번째 제시어.
1: 다윗의 조언자입니다.
0: 다윗의 조언자.
1: 예, 다윗의 예. 조언자.
0: 다윗 옆에 있었던 사람 같아요. 다윗 옆에 예.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1: 예. 예.
0: 조언을 했던 사람인데 세 번째 제시어.
1: 솔로몬을 왕으로 추천한 자입니다.
0: 솔로몬을 왕으로 추천했던
1: 예.
0: 사람입니다.
1: 맞습니다.
0: 자, 이제 결정적으로 마지막 제시어 나갑니다.
1: 바세바 사건을 질책했던 사람입니다.
0: 바세바 사건을 질책했던 사람.
1: 예.
0: 오, 이쯤 되면은 여러분께서 아실 것 같은데.
1: 예.
0: 자, 내가 정답 알겠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예.
0: 그리고 정답 옆에다가 무교나 방학생들
1: 예.
0: 내가 교회를 지금 쉬고 있는데
1: 예.
0: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은 옆에 방학 적어주시되 몇 년 방학까지 적어주시면 좋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교회를 그렇죠. 3년 쉬고 있다
1: 예.
0: 하시면 3년 방학
1: 예.
0: 5년 쉬고 있다 5년 방학 그중에서 또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면은 선물을 고를 수 있는
1: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0: 드리도록
1: 예.
0: 하겠습니다.
1: 예.
0: 자, 힌트 있나요, 목사님?
1: 있습니다, 있습니다.
0: 힌트.
1: 하나님께서
0: 예.
1: 이자를 다윗에게 딱 보내가지고요.
0: 예.
1: 그냥 너희놈 하고 막 소리쳤던 예. 그 선지자입니다.
0: 아, 그렇습니다.
1: 예.
0: 자, 선지자 어떤 선지자 이름인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십시오.

0: 오른길 따르라의 얘기를 박현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풍암교회 전영천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예.
0: 제시어 목사님, 예. 이 방송을 지금 막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1: 예. 예.
0: 지금 보물 퀴즈 하고 있잖아요.
1: 예. 예.
0: 네 가지 제시어를 듣고 떠오르는 단어를 여러분께서 맞추는 지금 퀴즈를 내고 있습니다.
1: 예.
0: 지금 막 들으신 분들도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1: 예.
0: 지금 보니까 이미 정답을
1: 빨라. 이미 빨라 이미, 막 엄청 빨라.
0: 빨라요.
1: 와.
0: 1073번님이
1: 예, 축하합니다.
0: 엄청 빨라요. 1073번님 선물 드릴게요.
1: 선물 드려야죠.
0: 8291번님도 엄청 빨랐어요.
1: 8291.
0: 오.
1: 와, 이거 막 이름이 참 번호가 진짜 좋네.
0: 3857번님도
1: 예,
0: 엄청 빨라요. 3857.
1: 와.
0: 오, 엄청 빨라요.
1: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0: 근데 우리는 또
1: 중간도 괜찮습니다.
0: 이 중간. 세상에서 빠른 사람들만 또 살아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1: 그럼요. 예. 그럼요.
0: 좀 느린 사람도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좀 느린 사람.
1: 예.
0: 자, 여기 2044번님
1: 와,
0: 이제 막
1: 축하합니다.
0: 문자 주신 분.
1: 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0: 2044번님.
1: 엄청 축하합니다. 야, 늦게 와도 괜찮네.
0: 중간도
1: 괜찮습니다.
0: 중간 가는 예. 누구를 할까요? 누구를 할까요?
1: 예. 딱 이분.
0: 자. 예. 3825.
1: 예. 3825.
0: 예. 아유, 382 안 되겠네.
1: 예?
0: 땡입니다. 땡.
1: 예, 예, 그만 돼. 아,
0: 이사야 선지자라고.
1: 아, 아니요. 잘못했어요.
0: 아, 땡입니다.
1: 아이, 다시 바꿔줘요. 빨리.
0: 4119번.
1: 어.
0: 예. 4119번님께 예.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0: 자, 네 가지 제시어 목사님 다시 한번 주세요.
1: 예. 선지자이고요.
0: 네.
1: 다윗의 조언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을 추천했던 자입니다. 다윗에게 솔로몬 왕을 추천했던 그 사람. 하나님께 바세바 사건을 질척하게 만든 그 사람입니다. 예. 와, 너 이놈! 하면서.
0: 그렇죠. 바세바 사건을 질척하게 만든.
1: 예.
0: 선지자.
1: 선지자.
0: 다윗의 조언자 옆에 있었던 사람.
1: 예.
0: 자, 이쯤 되면, 알겠죠, 여러분? 샵 1069.
1: 예.
0: 우물정 1069번으로.
1: 69번입니다.
0: 정답과 함께 혹시 내가 교회 안 다닌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 옆에다가
1: 예.
0: 몇 년 방학,
1: 예.
0: 뭐 무교
1: 예.
0: 이렇게 좀 써주시고
1: 예.
0: 방학생하고 무교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다.
1: 예.
0: 통화 가능 써주시면 저희가 선물
1: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0: 기회. 문자 번호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1: 예, 샵 1069 우물정 1069. 뭐 50원 여기 조금
0: 그렇습니다.
1: 부드럽니다.
0: 예, 그렇습니다. 자, 보기도 이제 드디어 내볼까요? 예,
1: 드려야죠.
0: 보기 드려야죠. 없이는 내가 못 맞춘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1: 아, 그럼요.
0: 보기 주십시오.
1: 1번, 나단. 2번, 조나단. 3번, 마이클 조단.
0: 네.
1: 4번, 방탄소년단.
0: 그렇습니다.
1: 예.
0: 여러분, 정답을 맞춰주셔야 돼요.
1: 예, 정답 맞춰
0: 내가 좋아하는 사람 찍으면 안 됩니다. 나단이냐, 조나단이냐, 마이클 조단이냐, 방탄소년단이냐.
1: 아, 5번도 있어. 부부 사기단.
0: 그렇구나.
1: 예.
0: 부부 사기단.
1: 예.
0: 자, 나단, 조나단, 마이클 조단, 방탄소년단, 부부 사기단.
1: 예.
0: 정답하시겠다. 샵 1069번으로.
1: 예.
0: 방학생 무교생들에게는 무조건
1: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0: 번호로 주셔도 좋고 한글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1: 좋습니다.
0: 서울 수신 문자로 어디서든 샵 1069번으로 마구마구 보내주시면서 방학생 무교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저희 마구 기다립니다.

0: 하나님의 나팔 소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아이노스 듀엣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9분 지나고 있어요.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물 퀴즈 냈습니다. 목사님,
1: 예.
0: 목소리에 힘이 나요.
1: 아유.
0: 역시 최고예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보기에 완전 빵 터졌어요.
1: 아, 저도 터졌습니다.
0: 그렇습니까?
1: 예.
0: 자, 그러면 나단이냐, 조나단이냐, 마이클 조단이냐, 방탄소년단이냐, 부부 사기단이냐, 정답은 바로
1: 나단 선지자입니다.
0: 나단. 그렇습니다. 나단. 예, 예, 나단. 예, 예, 나단입니다.
1: 나단.
0: 조나단 아니에요.
1: 예, 조나단, 예,
0: 나단입니다. 아니에요.
1: 내가 조나단 좋다고 조나단 아닙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예, 다윗이 바세바,
1: 예,
0: 이렇게 간음 사건 이후에,
1: 예,
0: 나단이 이제 한 1년 뒤인가 얘기했던가요? 예. 시간이
1: 사실 이제, 예, 임신돼가지고 거의 낳기 바로 직전이니까, 예, 뭐 사실은 이제 숨기다 이제 들킨,
0: 그렇죠,
1: 거죠. 이제.
0: 나단이 가가지고 이제 다윗한테,
1: 예,
0: 뭐 이렇게 어떤 예를 들면서,
1: 예,
0: 이런 나쁜 사람
1: 부자와 가난한 자 예를 들면서,
0: 그쵸,
1: 하나님께서, 예, 바로 이름 죽여라 그랬더니,
0: 예,
1: 바로 당신입니다.
0: 그렇죠.
1: 라고 소리쳐가.

0: 아주 그냥 네. 그냥 다윗이 꼬꾸라져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꼬꾸라지니까 하나님이 예. 너 죽이려 했지만 너 용서해 주다. 그렇지만 네 자녀는 네가 너 임신한 그 자녀는 내가 죽이마. 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끌고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1: 네네.
0: 오늘 사실은 이거 네. 이거 비밀스러운 얘기지 말이에요.
1: 네네.
0: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근데 오늘 사실은 우리 나단 선지자처럼 이게 오늘 방송이 새끼라는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1: 네네네.
0: 아, 들어라 이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말씀 그렇죠. 들어라.
1: 그렇죠. 예. 나단이 정말 용기 있게
0: 그렇죠.
1: 다윗의 잘못을 딱 지적합니다.
0: 아, 잘못하면 나단 네. 죽어요.
1: 그러니까 예. 아주 용기
0: 죽고,
1: 있게
0: 죽고.
1: 용기 있게.
0: 예.
1: 저도 여기 마이크 앞에 오면은 그냥 뭐 죽을 각오를 하고 교회 가세요. 막 밀어붙이고 뭐 그냥
0: 우리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1: 안 가면 어떻게 뭐
0: 극등방을 들으세요. 생명이 있잖아요. 네,
1: 그렇습니다.
0: 예.
1: 근데 이제 나단도 용기 있고 좋지만
0: 예.
1: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0: 아,
1: 저 나단 입중은 뭐 이런 거 없이
0: 그렇죠.
1: 거기서 하나님 바로 무릎 꿇고
0: 그렇지 무릎 꿇고 회개
1: 나다. 예. 내가 잘못했다.
0: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1: 그러니까.
0: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무릎 꿇고
1: 네.
0: 회개한 그 모습에 생명도 연장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가 쭉 이어지는
1: 그렇습니다.
0: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1: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0: 예.
1: 정말 네가 합한 자다.
0: 그렇죠.
1: 내 마음이 합한
0: 내
1: 자다.
0: 마음이 합한 자다.
1: 우리처럼 실수를 저지를 수는 있지만
0: 그렇죠. 실수하죠.
1: 간음 강간했던 예. 사람이잖아요.
0: 예. 그럼요.
1: 다윗이. 근데
0: 예.
1: 나단의 어떤 지적에 대해서
0: 예.
1: 바로 회개하고
0: 맞아요.
1: 눈물로
0: 이 시간 바로 그게 필요해요.
1: 그렇습니다.
0: 예.
1: 혹시 다윗처럼 이 시간에 찔림이 있어서
0: 예.
1: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분들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면
0: 예.
1: 합한 자입니다.
0: 아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두 팔을 벌리고 안아주셔요.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0: 예.
1: 자 오늘 어떤 분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지
0: 예.
1: 기대가 됩니다.
0: 예.
1: 오늘 보기 진짜 웃겨라고 하는 분들도 꽤 되고요.
0: 예.
1: 오늘 뭐 무교
0: 와 오늘 웬일입니까?
1: 뭐 무교생들 뭐 작정했나?
0: 작정했나? 오늘 완전히 작정하신 것 같아. 지금
1: 뭐 무교생이
0: 쭉쭉 오셨네.
1: 무교생이 왜 이렇게 많아요?
0: 오늘? 예, 오늘.
1: 자 일단은 그래도
0: 그래도
1: 통화 가능이라고 적어주신 분들 먼저 한번 전화를 좀 해보겠습니다.
0: 예, 예.
1: 일단 이분을 전화를 한번 해보겠는데.
0: 예.
1: 이분은 처음에
2: 베드로라고 했었어요.
0: 예, 베드로 맞나요? 맞긴 하지 베드로는 이거 조금 비껴나가긴 했어도요.
2: 네. 예. 다시 또 바꿨어요. 나단으로.
0: 예.
2: 눈치 빠르게 바꿨습니다.
0: 아~
2: 자, 3510번님 전화드립니다. 3510.
0: 예, 3510번님.
2: 네.
0: 지금 일반 전화 갑니다.
3: 누구세요?
2: 안녕하십니까.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3: 아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지금 혹시 블루투스라든지 스피커폰이라면 제대로 한번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음질 때문에 라디오가 켜져 있으면 라디오를 꺼주시고 이어폰이면은 그냥 예 바꿔주시겠어요? 지금 소리가 예 소리가 지금 좀 울리고 그래서요.
0: 예, 예.
2: 여보세요?
0: 떨어졌습니다.
2: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려야겠네. 예.
0: 이분 지금 잘못 누르신 것 같아요. 예. 3510번님. 베드로라 했다가 나단으로 바꿨습니다. 급하게 바꿨어요.
2: 자, 신호 다시 가고 있어요. 전화를 안 받으시네. 아유, 안타깝습니다.
0: 야, 이거 어쩐 일일까요?
2: 저희가 그러면 이분은
0: 예.
2: 이따가
0: 예.
2: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0: 예.
2: 그러면 다른 분을 한번 전화를
0: 예.
2: 해보겠습니다.
0: 5년째 방학이네요. 2010번님.
2: 2010번님.
0: 예.
2: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5년 방학생 2010번님. 자, 2010번님 신호 가고 있어요. 전화 안 받으시네요. 아이고.
0: 일반 전화. 예, 1번 전화입니다.
2: 자, 요즘 우리 2010번님 전화 안 받으시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0: 예, 스팸인 줄 알고 보통 안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0: 지금 받으셔도 됩니다. 2010번님.
1: 자, 2010번님.
0: 5년째 방학입니다.
1: 극동방송에서 지금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2: 이번님?
0: 예.
1: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예, 전화를 다시 한번. 5년째 방학입니다. 2010번님. 받아주시면 오늘 생명이 열리고 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도 열리고요. 은혜의 문도 열립니다.
1: 자, 2010번님 다시 전화 걸고 있어요.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0: 일반 전화거든요. 이런.
1: 아이고,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예,
0: 문자 한 보내시고 어디 가신 것 같아요.
1: 자, 그러면
0: 예.
1: 다음 분.
0: 예.
1: 다음 분은 누구를 해야 될까? 자.
0: 예.
1: 오늘 전화할 분은 많이 있거든요.
0: 예.
1: 2937번.
0: 2937번. 예. 일반 전화 2937번. 일반 전화입니다.
1: 자, 2937번님께 전화 드립니다. 나단 맞춰 주셨고.
2: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이제 끊은 거거든요.
0: 예.
1: 자, 다시 한번 또 도전해
0: 볼까요? 우리는 한번 다시 한번 걸어야죠, 그래도.
1: 자, 오늘 좀 험난하지만
0: 예.
1: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0: 예.
1: 한번 해 보겠습니다. 2937번. 일반 전화 극동 방송이에요. 받아 주세요. 와.
0: 2937번 일반 전화입니다. 일반 전화로 지금 울리는데 받아 주시면
1: 아이고 2937번. 안 받으시네요.
0: 이런 참.
1: 자. 자, 그러면
0: 예.
1: 이번에는 이제 무교생 무교생 한번 해볼게요.
0: 와, 이게 무교생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4631번님.
2: 고객님, 지금 가신
0: 4631번님, 무교생인데 분명히 이분은 누가 도와주신 것 같기도 한데 아니요, 또 뭐 우리 잘 아는 이야기니까 또
1: 자, 무교생
0: 예.
1: 무교생
0: 예.
1: 자, 신호 갑니다.
3: 네, 여보세요.
1: 아유, 감사합니다. 드디어 받아주셨습니다. 자, 극동방송 네. 저 김인수 PD라고 하는데요.
3: 네, 안녕하세요. 네,
1: 안녕하세요. 지금 운전 중 아니시죠?
3: 네, 근무 중이에요.
1: 아, 근무 중이세요? 근데 근무 중에 어떻게 라디오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3: 아, 동생이 잠깐 들으라고 해가지고.
1: 동생이 잠깐 들으라고 해서
3: 네. 네.
1: 나단이라고 정답도 맞춰주셨고 무교라고 네. 적어주셨는데.
3: 네.
1: 지금 교회를 안 다녀보셨나요?
3: 아니, 어렸을 때 다녔어요.
1: 어렸을 때 다녀봤어요. 동생이 네. 들어보라고 하고 이렇게 뭐 연락이 왔어요? 아니면 동생하고 네, 지금 같이 듣고 있나요?
3: 연락이 왔어요.
1: 연락이 와서 지금 한번 방송 한번 들어보라고?
3: 네.
1: 혹시 지금 그럼 방송 계속 듣고 있다가 전화 받았어요?
3: 아니요, 지금 다른 거 하고 있어서요. 방송을 지금 못 듣고 있어요.
1: 아까 퀴즈 낼 때는 네. 방송을 들으셨군요.
3: 네네. 네.
1: 오늘 방송 처음 들으셨겠네요?
3: 네.
1: 오.
0: 와.
1: 동생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극동방송을 잘 들으시는 분인가 봐요?
3: 네.
1: 어느 지역이세요, 지금요?
3: 전주예요.
1: 전주?
0: 전주.
1: 오, 네. 동생도 와. 전주에 있어요?
3: 네.
1: 그렇구나. 어떻게 그래도 일하시는 거가 중간에 이렇게 잠깐 방송을 들으실 수 있나 봐요?
3: 네.
1: 다행입니다.
0: 아유, 네. 감사합니다.
1: 자, 어렸을 때 예.
3: 지금 방송 중이세요?
0: 네, 생방이에요.
1: 네, 지금 이제 생방송 중에 전화 걸었어요.
3: 네네.
1: 앞에 계속 다른 분들 계속 안 받더라고요. 그러다 4631번님이 지금 우리 살려주셨습니다.
3: 아, 그래요?
1: 전화를 엄청 안 받으셔서, 예.
3: 네.
1: 아유, 애타고 있다가 딱 받아주시니까 네. 너무 감사하네. 예.
3: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1: 저희가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되면은,
3: 네.
1: 선물을 드리기 때문에 또,
3: 네.
1: 동생이
3: 네.
1: 또 들어보라고 한 거예요.
3: 네네.
1: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골라보세요.
3: 네.
1: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3: 네.
1: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네. 고급 김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3: 네.
1: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3: 네.
1: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세트,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루브르파레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3: 혹시 주얼리는 뭔가요?
1: 주얼리는 이제 저희가 네. 문자로 드리면 거기 네. 홈페이지 들어가서 본인이 물건을 고르는 거예요. 그럼
3: 아,
1: 집으로 배송되는.

0: 주얼리 드려요?
1: 네.
0: 알겠습니다.
2: 아이, 저 동생도 줘요, 동생도.
0: 동생.
2: 동생.
0: 동생 지금, 동생이 지금 듣고 있겠네요.
1: 예. 네.
0: 동생.
2: 동생도.
0: 동생, 네. 동생 한번, 동생에게 한마디 한번 해보세요.
1: 아, 동생아, 고마워.
0: 동생 이름도 한번 불러보면서. 네.
1: 윤지혜야.
0: 예. 지혜야 하면서 또 한번, 한번.
1: 지혜야, 고마워.
2: 동생 것도 선물.
0: 동생, 어떤 거? 동생은
1: 동생,
0: 어떤 거?
1: 동생도 같이 주얼리를
0: 동생도
1: 해주세요.
0: 주얼리. 알겠습니다. 예, 예. 자, 동생도 네. 주얼리. 자, 우리 4631번님,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1: 네.
0: 예? 한번 네. 그 교회 좀 다시 나가봐야겠다는 생각, 인생 살면서 아니, 해본 적 없으세요?
1: 아, 나 계속 동생이 교회 다니라고 하긴 하는 것도 있겠네요.
0: 예, 예. 네.
2: 이럴 때 동생 때 소원도 좀
1: 막상 가려니까 좀 엄두가 안 나긴 하더라고요.
2: 아, 그럼 동생하고 같이 가요.
0: 동생이 전주에 동생, 있다면서요?
1: 네, 지역이 네, 동네가 좀 틀려서요.
0: 아, 동네가 좀 달라서.
1: 네. 아,
0: 전주 어느 동네세요?
1: 아, 저는 서곡이고요.
0: 예. 서곡.
1: 동생은 송 네, 동생은 송천동이고요.
0: 아, 그렇구나. 아,
2: 거리가 좀
0: 네. 그러면 전주 서곡 쪽에 있는 네. 건강한 교회를 저희가 네.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1: 네.
0: 네, 소개시켜드려가지고 교회 네. 다닐 수 있도록. 예. 근데 동생하고 같이 다니면 더 좋고.
2: 그렇죠. 아니 동생이 아마 이 네. 방송 들으면 동생한테 지금 제가 부탁을 할게요. 한 달 정도 같이 언니하고 같이 교회 같이 나가는 거야.
0: 어.
2: 이렇게 해서
0: 예.
2: 교회 정착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니면 교역자분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0: 네네. 네.
2: 이렇게
1: 아무, 안 그래도 아마 동생이 이거 듣고요.
2: 예.
1: 맞다고 아마 그럴 거예요.
2: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0: 그러니까.
2: 왜냐면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없거든요. 이 세상에서 네. 가장 네. 큰 선물이 예수 만나는 거거든요.
0: 그래요.
1: 네, 네, 네.
0: 하나님께서 우리 4631번님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 부르고 네. 계십니다. 그러니까 네. 다시 이제 돌아오셔야 돼요.
2: 네.
0: 동생이 얘기할 때 빼고도
1: 네.
0: 살면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거나 분명히 하나님 찾을 때 있었을 것 같은데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도 네. 있었고 그렇죠?
1: 그렇긴 하죠. 네.
2: 그럼요. 그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도와드리는 거는 사실은요. 이제 더 이상 멀리 가지 말고 이제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0: 부모님은 혹시 교회 다니세요?
1: 엄마만 다녀요.
0: 엄마만.
2: 아, 어머니 큰 소원이 그럼.
0: 엄마도 와. 전주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1: 네.
2: 그럼 어머니가 얼마나 떨어지셨어요?
0: 그러니까
1: 네?
0: 엄마 교회 가면 안 돼요?
1: 아 엄마도 교회가
2: 멀어요?
1: 뭐 아니 차 타고 가긴 해야죠.
2: 아 아니야 반대로 이제는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 한번 가보세요.
0: 그러니까
2: 거꾸로
0: 어머니를 모시고 엄마 모시고. 교회를 가든지 우리 동생 아, 엄마 교회로 다시 다 모이는 것도 괜찮겠네요.
2: 그렇지,
0: 한 달 동안
2: 예, 그 한 달 동안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어머니 가장 큰 소원이 제가 볼 때는 이거거든요. 내 딸이 같이 나하고 같이 교회 다니는 거.
0: 그래요. 어머니는 혹시 극동방송 모르실까요?
1: 예.
0: 이번
1: 엄마가
0: 기회에
1: 라디오를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0: 그러면 어머니 선물도 하나. 어머니 만날 때
2: 예.
0: 가지고 갈 네. 선물을 제가 드려야겠다.
2: 아 그래 완전 이게 곡감물 열었네.
0: 엄마는 선물 뭐 드릴까요? 아까 거기서
1: 아, 엄마가 암이셔가지고요. 아. 좋은 거 해주세요.
0: 좋은 거.
1: 그냥 거,
0: 뭐, 네. 뭐 유산균 뭐 이런 거 괜찮을까요?
1: 아 네 유산균 해주세요.
0: 오케이 유산균.
2: 예 완전 오늘 곡감물은 열었네.
0: 유산균을 예, 우리 4631번님한테 드릴 테니까
2: 예.
0: 그거
2: 예.
0: 들고 어머니한테 가서
2: 예.
0: 엄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겠네요.
2: 예. 아니야 일부 일부라도 가셔야지.
0: 그러니까. 저희 애쓰는 거 보십시오 막
2: 아,
0: 어떻게든 막 못 도망가게 하려고.
2: 안 되면 제가 쫓아와서 같이 가고 싶어요.
0: 어떻게든 지금 가게 하려고 지금.
2: 예. 네.
0: 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자 네. 기도 한번 하시죠. 목사님 같이, 따라서
2: 저 따라서 기도 한번 하시죠.
0: 예.
2: 사랑의 하나님.
1: 예.
2: 저 따라 하시죠.
1: 예예. 예. 사랑의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2: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2: 감사합니다.
0: 감사해요.
1: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4631번님.
1: 네.

0: 이번 주에 네. 어머니 모시고 효도도 하시고 하나님도 꼭 만나셔야 돼요.
1: 네, 알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아, 네.
2: 아, 이분이 약속 지키실 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100% 그냥. 와.
0: 아니 뭐 전주가 막 엄청 큰 땅도 아니고 그렇게 그렇죠. 완전 어?
2: 아니 이쪽 끝에 어? 이쪽 끝만 한 30분 아, 가요.
0: 아, 그런가요?
2: 예. 그러니까 아니, 어쩔 수 없긴 한데.
0: 엄마도 다니고
2: 그렇죠.
0: 동생도 다니니까
2: 예. 예,
0: 그래도 좀 이렇게 같이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
2: 그렇죠.
0: 엄마 교회 가는 게
2: 엄마 교회 가는 게 제일
0: 좋을 것 같아요.
2: 뭐 몇 번 버스를 타지만
0: 그러니까
2: 예. 예. 이렇게 하시는 것도
0: 하긴 그런데 뭐 집 앞에 있는 교회가 제일 좋긴 하죠.
2: 예.
0: 제일 가까운 교회가 하기지만 일단 처음에 첫발뛰기가 어려우니까
2: 그렇죠. 일단 들어가기가
0: 동생이나 들어가기가. 엄마 예. 아, 그 교회로 가시면 훨씬 더 어색함이 좀 예. 덜할 것 같네요.
2: 예 맞아요. 예, 예. 일단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가셔야 돼.
0: 네, 네.
2: 그래야 예. 방법 천국의 문이 이제 열리는 걸 스스로 보거든요.
0: 네, 네.
2: 예. 또 자, 있습니다.
0: 자, 그러면은
2: 예.
0: 이번에
2: 이분도 무교예요.
0: 자, 예. 다른 분.
2: 예.
0: 오늘 뭐 무교 뭐 사기단 같은 아까 부부 사기단. 뭐 무교가 왜 이렇게 많아요, 오늘?
2: 6046번 아마 이게 아니고 이게 옆에서
0: 옆에서
2: 이게 조금 문제가 그러니까 어렵거든요. 오늘 참 어려운
0: 새끼라를 아는 분들이
2: 예.
0: 야 이렇게 나단이라고 보내 무교라고
2: 쌍문동
0: 보내
2: 쌍문동 또 쌍문들 아닐까 싶어요.
0: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3: 네네.
0: 통화 지금 가능하시죠?
3: 네네.
0: 예예. 예. 아까 나단 무교라고 보내신 분 맞죠?
3: 네.
0: 본인이 무교 맞아요?
3: 아닌데요.
0: 그러면요?
3: 아 친구가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준 건데 왜?
0: 아 친구가 뭐가... 친구가 보내라고 해서 보냈어요?
3: 네 문자 보내달라고 해서요.
0: 보내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무교 아니세요?
2: 교회 안 다니시냐?
0: 예? 예?
3: 기독교예요.
0: 기독교예요? 근데 네. 왜 무교라고 보내셨을까요?
3: 그렇게 보내달라고 해서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보내줬는데.
0: 아 친구가 나단 무교라고 보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3: 네.
0: 두 분 안 친하죠?
3: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고 지금
0: 아니,
3: 제가
0: 지금 6046번님이 전화... 교회를 다닌다면서요.
3: 누구요?
0: 그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이 교회 다닌다면서요.
3: 네.
0: 근데 그 친구분은 지금 전화 받으시는 6046번님이 교회를 안 다닌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3: 아, 그래요?
0: 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문자 보내세요 이건데 친구 너 교회 안 다니니까 무교라고 보내 이렇게 한 거예요.
3: 아, 그 뜻이었어요.
0: 네.
3: 문자 한 통만 보내달라고 해서 지금.
0: 그러니까 그
3: 건데.
0: 친구는 교회 다니나요?
3: 네, 다녀요.
0: 그러니까 이제 막 착각하셨나 봐요. 6046번님이 교회 현재 네. 다니고 있는 거를 모르시나 봐요.
3: 네.
2: 교회 잘 다니시죠?
3: 아, 잘은 안 다닙니다.
0: 잘은 안 다니구나.
2: 잘은 1년에 한 번씩 네네네. 가시나 그럼?
0: 그러니까 어떻게 가시는데요?
3: 네?
0: 어떻게 가시는데?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뭐 그런 거. 매주 안 가세요?
3: 매주 안 가요. 네.
0: 아,
3: 근데
0: 그래.
3: 이게 뭘까요? 지금 전화하신 게?
0: 이게 지금 극동방송이라고 들어봤어요? 극동방송이라고?
3: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0: 처음 들어봐요?
3: 네.
0: 이게 그 친구가 왜 보내라고 한 줄 알겠네요. 매주 지금 못 가고 계시니까, 한번 이렇게 문자를 보내라고 한 것 같아요.
3: 네.
0: 그럼 매주 못 가시고 뭐 얼마 만에 한 번씩 가시는 겁니까?
3: 그냥 제가 뭐 힘들 때
0: 아,
2: 그래 방학생
0: 힘들 때 한 1년에 진짜 한두 번 가시는 거예요?
3: 네.
0: 아.
2: 아, 이제 이해됐습니다.
0: 그렇구나. 1년에 한두 번 크리스마스 때 이런 때. 송구영신 예배 때. 네,
2: 부활절 때.
0: 그런 때 한 번씩 가시나 봐요. 아닌가요?
3: 네, 맞습니다.
0: 뭐, 맞구나.
2: 그러니까 들켰네.
0: 그러니까 친구가 보내라고 한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교회를 지금 잘은 못 다니고 계시는 분들에게 잘 다닐 수 있고 예수님 잘 믿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기독교 방송, 네. 극동 방송에 지금 생방송 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2: 지역은 어디세요? 그런데요. 지역.
3: 지역이요. 예. 전주예요.
2: 전주.
0: 전주.
2: 오늘 전주 폭 터졌네.
0: 그 전주 내가 볼 때 아까 그 동생
2: 예.
0: 보내라고 했던 언니 있잖아요.
2: 예.
0: 그 언니가 싹 보냈나 봐. 야, 너도 보내. 혹시 그 지금 그 보내라고 한 친구분이 윤 뭐 지혜라고 했던가요?
2: 예, 예, 예.
0: 맞나요? 동일인물인가요?
3: 맞아요.
0: 맞나요?
3: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0: 김지혜님이 지금 동생한테도 보내라고 하고 친구한테도 보내라고 했구나.
1: 아, 그래요?
0: 아무튼 오늘 맞아요. 잘하셨어요. 잘하셨고요. 우리 6046번님이 오늘 네. 우연히 전화 연결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 전화 연결이 됐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요. 6046번님을 선택하셨고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화 연결이 된 거예요.
1: 깜짝 놀랐어요.
2: 아, 이게 지금 생방송인지 전국으로 다 나가는 생방송이거든요.
1: 아, 그래요?
2: 예, 어머. 우연 아니에요. 우연 아니야.
0: 네. 저희가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좀 전에 통화된 분도 윤지혜님의 네. 이제 동생하고 통화를 했는데
2: 예.
0: 아, 일단은 선물을 드리거든요. 저희가
2: 예.
0: 선물 아, 네. 선물 제가 불러볼 테니까 골라보세요.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그 다음에 유산균, 김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회 세트,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2: 네.
1: 아, 그래요?
2: 네.
0: 여기서 고르신다면?
1: 첫 번째 거 할게요. 첫 번째 거.
0: 소곱창.
2: 예, 소곱창.
1: 네네네.
0: 예, 소곱창 전골로 보내드리도록 예. 하겠고 저희가 이제 구글 링크 보내면 거기다가 이제 주소, 성함, 전화번호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겠고요.
1: 네.
0: 혹시 교회를 다니시는 곳이 전주에 있는 교회죠?
1: 맞아요.
0: 혹시 교회 이름이 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1: 아니요.
0: 알겠습니다. 그럼 방송 끝나고 제가 따로 한번 전화할 테니까요. 자, 그 교회를 이번 주부터 꼭 다시 가셔야 돼요, 이제.
2: 예? 네? 예, 이제 제대로 가셔야죠, 이제.
0: 그러니까.
2: 1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0: 예.
2: 정말.
0: 예. 자, 우리 목사님하고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2: 예, 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0: 예.
2: 좋으신 하나님. 저 따라 기도하시죠.
1: 네, 네.
2: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이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드릴 간절히 소망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2: 아우, 감사합니다.
0: 아멘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멘이에요. 자, 우리 네. 6046번님 오늘 이렇게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 네네.
0: 교회를 가끔 이렇게 가신다고 했지만요.
1: 네.
0: 한번 꾸준히 교회를 가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들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긴밀하게 좀 아시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혹시 복음 아세요, 6046번이? 천국 가는 방법?
1: 깊지 않습니다.
0: 천국은 어떻게 가는지 혹시 아세요?
1: 네.
0: 천국은 어떻게 가는지?
1: 아, 잘 모릅니다.
0: 자, 목사님 한번 얘기해 예. 주시죠.
2: 천국은 오직 예수님 믿으면 돼요.
1: 네.
2: 예. 그거 하나 길밖에 없어요.
0: 예.
2: 성경은 악한 자도 선한 자도 다 부르신다고 잔치에 참여했는데 그 잔치에 예복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은 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갈 수 있거든요.
0: 예, 그래요. 그 우리가 성경에도 나왔듯이 착한 행실과 이런 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 간다,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니까요. 우리 6046번님 꼭 예수님 믿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거든요.
2: 그럼요.
0: 예수님 잘 믿고.
2: 예.
0: 그래서 아까 그 친구 윤지혜님.
2: 예.
0: 아마 이제 방송 끝나면 이따가 전화 올 겁니다. 전화 오면은 같이 서로 이렇게 합의하셔가지고 예.

0: 그 친구와 함께 그 교회를 꼭 이번 주부터 가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아니면
1: 알겠습니다.
0: 그 1년에 한두 번 가시는 그 교회 그쪽으로 가셔도 좋고요. 예.
1: 네.
0: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2: 예.
1: 목사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예. 와.
0: 오늘 무교가 많은데
2: 예.
0: 전화해 보면 다 우리 윤지혜님이
2: 다 보내시는
0: 다
2: 거야. 갑자기 막뻥
0: 신청한 게
2: 터졌어요, 저.
0: 아닌가 모른.
2: 예, 오늘 지금 엄청 많이 왔어요, 지금.
0: 그러니까 와,
2: 무교가.
0: 엄청 뿌렸나 봐요.
2: 예.
0: 무교라고 보내 이러면서.
2: 예. 완전히, 완전히.
0: 그러니까.
2: 예.
0: 자, 그러면
2: 그래도
0: 그래도
2: 또.
0: 우리가 전화해야죠.
2: 예, 해야죠.
0: 아, 전화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2: 이게.
0: 시간이
2: 예.
0: 얼마 안 남아서 이거 좀
2: 예.
0: 애매하네요. 아.
2: 야, 이거
0: 더
2: 어떡하지?
0: 있는데
2: 예.
0: 방송 끝나고
2: 예.
0: 목사님 저하고 함께 또
2: 예.
0: 전화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2: 그렇습니다.
0: 예.
2: 예.
0: 자, 오늘 이렇게 그리고 아까 그 전화했는데
2: 왜?
0: 안 받았던 분들도 계시고,
2: 예.
0: 아예 아까 그 이어폰에서 바꾸다가
2: 예,
0: 전화
2: 그냥.
0: 통화 안된 분도 계시는데,
2: 예.
0: 꼭 방송 끝나고 나서 꼭 저희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고,
2: 예.
0: 오늘 무교나 방학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은 저희가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2: 예.
0: 무조건 선물을 드리겠고,
2: 예.
0: 다 저희가 끝나고 나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예.
0: 너무 귀한 자매, 아름다워요. 꼭 함께 교회 나가시길
2: 예.
0: 바란다고.
2: 뭐,
0: 한
2: 같이.
0: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두분 애쓰시는 모습 눈물나게 고맙고 감사하다고. 전주에 그분 꼭 가실 것 같아요.
2: 아, 가실 것 같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0: 그러니까요. 와.
2: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분도 많이 계시네요,
0: 예.
2: 지금요.
0: 전주 땅에 전도의 부흥이 활활 타오르기를.
2: 그러면 이곳은 그렇게 될 겁니다.
0: 그렇습니다. 집에서 방송은 많이 듣고 있다. 항상 진행하시는 PD님 감사합니다. 이 방송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오시길 기도합니다. 9202번님이 이렇게 또 해주셨습니다.
2: 서프라이즈.
0: 아, 와. 계약하신 분도 있네요, 이렇게.
2: 예.
0: 우리 2251번님 지난 4월에 통화했던 분인데,
2: 예.
0: 이분도 한번 제가 전화를 한번
2: 예.
0: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고성 가는 차 안에서 윤아, 윤호, 윤서, 윤희 4남매하고 듣고 계신다고. 목사님의 힘찬 목소리에 둘째가 즐거워하고 있어요. 이렇게 또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0: 예.
2: 아유, 감사합니다.
0: 자, 50대 마지막 생일 부산 개인 택시 기사님, 김기덕 기사님,
2: 예,
0: 고맙습니다.
2: 축하드립니다.
0: 고맙습니다.
2: 아유,
0: 자,
2: 축하합니다.
0: 오늘도 다 저희가 사연을 소개하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2: 예.
0: 우리 영원한 천사 전영천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저는 김인수였어요. 고맙습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위드힘과 함께하는 찬양 간증 예배는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 방송 선교에 대해 깊은 도전을 드리는 위드힘 찬양 예배, 신청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 혹은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위드힘의 찬양 예배로 함께하셨습니다.

0: 5장 17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명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박혜리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 넘어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지난주간에 우리 살펴보았는데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오른뺨을 치면 막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왼뺨까지는 돌려대는 건 어려워요. 어려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제 오늘은 뭡니까, 여러분? 오늘은 왼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너무 높은 거죠. 에베레스트 같아요. 에베레스트. 예, 우리와 거리감이 있는 거죠. 이게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사실은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막 아멘 아멘 이렇게 따라하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메시지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자, 오늘 이 본문은 산상순 가운데서도 핵심입니다. 핵심. 자, 먼저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언급하시죠.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익숙한데 그 다음이 좀 그렇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였다는 것. 좀 생소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좀 더

멋진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하면 원수를 미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범위를 좁혀버린 거죠.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 이웃은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우리가 잘 알지만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우리끼리 우리 민족 이게 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 민족은 사랑해야죠. 그런데 우리 민족만 하면 이게 민족주의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 민족과 대립관계가 되잖아요. 내 아이만 너무 사랑하면 다른 아이와 관계가 깨질 가능성이 많죠. 공동체가 없는 거잖아요. 편을 가르는 거죠. 네 편, 내 편. 우리만을 강조할수록 경계선이 꺼지잖아요. 흑백 논리에 갇히게 되고. 이 세상이 투쟁적인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상대, 내 편이 아닌 상대는 적으로 여기고 악마화하고 낙인을 찍고 벽을 쌓아버리고 이런 세상은 독선과 아집이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강조하는 곳에는 우리는 우리라는 존재가 없고 이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단순히 악을 금지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이웃은 누구인가? 바리새인들이 자꾸 이웃의 범위를 좁히려고 한 거죠. 그리고 그러나 주님은 이 이웃의 개념을 점점 확대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웃을 어디까지 확장시킵니까? 원수까지도 이웃으로. 여기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말로는 그냥 사랑인데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사랑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아가페. 이걸 우리는 신적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신적 사랑, divine love라고 해요. 인간적 사랑의 연장이 아니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라는 이 수준이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 단계로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이 소개하는데요. 45절에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해를 비추시는데 악인에게도 비추신다. 비를 내리실 때 골라가면서 너 나쁜 짓 했지 비 안 내린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다 내리신다. 이거를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Common grace라고 해요. 일반 은총. 악인이나 선인에게 모두가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반역한 죄인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을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을 다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큰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만.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웃의 범주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웃 사랑은 굉장히 협소했고요. 굉장히 편견이 있고 차별이 있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의 수준이 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높은 수준의 사랑이 있고 낮은 수준의 사랑이 있다.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에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그냥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들도 그런 사랑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 세리가 왜 세리를 얘기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리는 가장 나쁜 사람으로 여기는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세금을, 동족들의 세금을 갈취해가지고 로마에 일부 내고 일부는 자기가 이렇게 챙기고 뇌물을 받고 부정부패가 막 심한 유대인의 입장에서 세리는 반역자고 매국노입니다. 인간이 아닌 거죠. 상종도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쁜 인간도 친구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친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수준을 훨씬 더 넘어서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47절도 보니까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형제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그 뻔한 사랑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 당연한 사랑보다 너희들이 훨씬 더 예수를 따른다면 다르게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 여러분, 세상의 사랑을 들여다보면 다 이기적이잖아요. 또 조건적이고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거. 사랑의 이유가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또 상대방의 어떤 매력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 외모든 능력이든 마음에 드는 조건이 있어야 사랑하는 거. 또 내가 사랑을 하면 뭔가 되돌려 줄 것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보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될 사랑은 전혀 차원이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단계로 확장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웃이 누구냐? 이웃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뭐 민족이나 어떤 다른 성별이라는 게 아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거죠. 고난당하는 사람이 이웃이다. 예, 내가 어떤 규정을 해놓은 사람이 아니고 내 삶에 나타나.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이 강도 만나 고통하고 있는 그 사람을 건져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가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거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을 가려서 이 인간은 안 되고 저 인간은 안 되고 이게 아니고 따지고 계산하고 규정을 만들고 심사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생애 가운데 찾아온 사람, 내가 마주한 사람, 나와 마주친 사람들, 오늘 또 여러분 나가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거. 그리고 그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푸는 거.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여준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을 닮아 있는 모습. 하나님을 닮아 있는 모습. 여러분, 이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가장 힘든 이웃이 누구냐면 사실은 이웃 가운데 원수가 생겼을 때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예수님의 요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이건 권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명령형입니다. 가능한 실천하려고 노력하라가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 명령형을 하신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죠. 그게 급진적인 겁니다. 여러분 원수가 누굽니까? 뭐 여러분들 뭐 원수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당장 나와있죠. 그죠 여러분? 나에게 굉장한 피해를 입힌, 가해한, 손상을 입힌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물질적인, 때로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까지 악하고 파괴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 이게 다 원수잖아요. 살다 보면 우리가 원수가 생깁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대놓고 욕을 하고 부당하게 대우를 하는 상사, 이 원수죠, 원수. 그때 우리는 이 사랑은 고사하고 증오심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이 말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받고 아멘으로 이렇게 순종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어떻게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가능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우리의 현실을 너무 모르고 하시는 분 아닌가?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은 정말 피상적인, 오늘 우리의 현실에 가능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산상수훈을 언뜻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원수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당신은 그런 걸 전혀 하지 않고 너희 원수 사랑하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원수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기도하신 거거든요. 자신을 위해서 조롱하고 침을 뱉는 자들을 향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원수들이잖아요. 사실 나를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여러분 조금이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가 폭발하죠. 왜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해? 왜 이렇게 피해를 입혀? 그러니까 이 피해를 입을 때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그 원수에 대한 어떤 저주나 이런 것들이 쏟아 나와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뭐냐 우리에게 보여준 건 당신을 죽인 자들까지도 끌어안는 자거든요. 하나님은 원수를 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윤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고 실제로 그걸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은 현실을 모르고 이상론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삶을 온몸으로 살아내셨던 분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원수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 행위를 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살아보십시오. 정말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님은 야 너 원수를 사랑해라는 거예요. 사랑해라. 여러분 원수를 해결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면 원수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어느 순간부터 원수처럼 여겨서 증오심에 시달려 죽이려고 그러죠. 막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울이 갈수록 사람이 완전히 미칩니다. 나중에 악신이 걸리고요. 그런데 사울과 달리 다윗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죽이지 않아요. 원수를 해결하는 길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지 원수와 맞대응하는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다 맡겨요. 그리고 결국은 다윗이 이기죠. 그건 다윗이 이겼다기보다는 사랑에 이긴 겁니다. 정원은 자기를 스스로 죽이는 것이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을 주시지만 그건 원수보다도 원수를 미워하는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없고 그 원수를 이기지 않으면 내 삶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길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특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의 힘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좀 쉽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쥐어 짜서 사랑을 하려고 하면 never ever 불가능합니다. 이건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원수가 있는데 내가 노력을 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가 어려운. 그러니까 원수를 품으려고 하면 원수를 품을 수 있는 엄청난 사랑의 에너지가 내 안에 주어져야 됩니다. 내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것을 녹여버리는 그런 사랑의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나에게는 없는 거죠. 그게 위로부터 주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용광로죠. 우리에게 그저 베푸신 조건 없이 그리고 그 사랑의 강은 마르지 않는 이제 그 십자가의 강에 빠져본 사람은 계산 없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강도 얕은 강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에서 나온 것처럼 완전히 그냥 내가 이렇게 어떻게 발이 닿지 않는 그런 깊은 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 값비싼 향유옥합을 끝에 두던 주님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그런 비밀을 알고 있는 거, 사랑을 경험한 사람. 이게 계산이 없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계산을 해요. 사랑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십자가의 사랑이 한번 나를 뒤집어 엎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 사랑이 아가페라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를 바꾸어 놓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만나는 것. 그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청량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내 계명을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을 때 원수 그 십자가 사랑은 원수보다 더 큰 원수가 나에게 행한 일보다 더 큰 초풍요의 에너지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혀 아무것도 없는 근거도 없는 데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에게는 그런 요구를 하실 리가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 그게 뭘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그래서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십자가만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결국 감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감정만으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원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날 것을 기다리면은 천년이 가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원수 사랑은 의지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데는 일어나지 않아도 사랑의 감정을 기다리지 말고 결단하는 거죠. 결단. 유명한 코리텐분 여사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책이 있는데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입니다. 꽤 오래된 책인데요, 이제 이게 이 스토리가 뭐냐면 독일의 나치 하에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학대를 당하며 지냈던 이 코리텐분 여사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간증 집회를 다니는데요. 그 간증 집회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그런 간증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마치고 입구에서 이제 오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는 동안에 충격적인 일이 하나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감옥에 있을 때에, 자기가 오래전 감옥에 있을 때 자기 언니를 죽인 사람, 군인, 그 감옥 안에서 자기 언니를 학대해서 죽인, 그리고 자기도 학대를 했던 그 군인이 민간인이 되어서 그 자리에 참여하고 그 집회에 온 거예요. 그리고 입구에 서 있는데 그 남자가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거죠. 그 순간을 경험했던 이 코리텐본 여사의 그 표현이 그, 나는 그를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고 온몸은 얼어붙고 머리털이 모두 서는 것 같았다. 그분은 이 코리텐본 여사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코리텐본 여사는 피해자니까 잊을 수 없는 얼굴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조금씩 거기에 다가오고 있는데 마침내 그 앞에 섰습니다. 이 코리텐본 여사는 속으로 계속 되뇌입니다. 그 인간을 본 순간부터 자기 입에서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다,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다,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다, 온몸을 떨면서 그런데 내 앞에 온 거예요.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 라고 하면서 눈을 감은 채 그를 끌어안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를 끌어안는 순간,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을 하는 그 순간에 그녀의 가슴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 순종하는 그 순간에 어디서 온 것인지 모르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의 영이 자기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뭘 보여주는,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사랑은 감정보다 행동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이 없어도 사랑의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행동을 하다 보면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원수를 좋아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원수를 향해 사랑의 행동을 선택하라는 명령이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늘 이 구절에서 얘기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원수를 위한 기도,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야 될 진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상대를 변화시키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시켜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사랑이 안 될 때는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기도를 들으셨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미완료시제랍니다. 이 미완료시제, 이건 뭐냐면 반복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한 번만 기도 끊는 게 아니라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주님이 못 박히신 상태로 계속

캐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뭡니까? 기도하는 동안에 놀라운 변화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대를 향한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상대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거죠.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인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는 기적이죠. 신기합니다. 내가 변하고 나면 상대도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8절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구절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큰 격려입니다. 우리를 그냥 살다가 끝나버릴 인생으로 말하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를 그 아버지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싶어 합니다. 그분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녀의 자녀된 우리도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온전함이 오늘 이 본문에서 뭘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경지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말이죠. 이방인들도 세리도 그 정도 수준은 사랑해. 그 얕은 사랑, 낮은 수준의 사랑. 너희는 다른 사람이야.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랑, 그분은 사랑이신 분이.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사랑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원수를 사랑하는 그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 말 자체는 받아들이기도 옳고 이해도 안 되는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이 무슨 도대체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 말이 와닿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원수를 갚아야지.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아버지의 자녀답게, 그래서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완벽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도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렇게 닮아가는 것이 성숙이고, 그 성숙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얄팍한 사랑을 했던 우리, 너무도 이기적인 사랑을 했던 우리, 나에게 도움이 되면 사랑을 하고 누구를 사랑해도 끊임없이 어떤 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심사하고 규정하고 그리고 내치고 했던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단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에베레스트와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도달할 수 있는 산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도 사랑 넘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늘 사랑했던 그 사랑을 넘었어야 된다.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 없는 사람, 계산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질린 게 그거잖아요. 어디든지 차별을 하잖아요. 어디든지 계산을 하잖아요. 어디든지 조건을 달잖아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은 우리는 그냥 내쳐버렸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거든.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원수 같은 인간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보복의 원리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분노하고 날마다 저주를 쏟아붓고 복수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 이 적대감으로 가득한 이 세상, 서로 싸우고 또 죽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다르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면 여러분 그 삶은 전혀 다른 인생이에요. 전혀 다른 인생. 원수를 사랑할 정도의 내 사랑의 능력이 주어질 때 그 사랑의 질, 그 퀄리티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실 거고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이 주변으로 가득 찰지.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할 정도의 능력이 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상상할 수 없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는 다른 사람들의

0: 이게 흘려보내고 있는 거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목표가 얼마나 엄청난가를 기억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사랑의 눈을 뜨고 우리 주변에 나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어떤 사람도 내치지 않고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하고 내 이웃이 되게 하고 또 내 삶에 찾아온 그 주님의 사랑을 그도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전혀 다른 클래스의 인생을 사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749-4500번, 지역번호 051-740-4500, 수영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양. 쾌적한 노인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최고급 천을 만들어내는 공장에 취업했습니다. 그 공장 벽에는 주의사항이 이렇게 커다랗게 붙어 있었는데요. 작업을 하다 실이 엉켰을 때는 반드시 소장을 호출하시오. 소장은 갓 취업한 신입 직원에게 일을 가르쳐주면서 그 주의사항을 가리키며 어떤 일이 생겼을 땐 반드시 본인을 호출하라고 신신당부했지요. 하지만 손이 야무지고 똑똑했던 그 직원은 금방 일에 적응했고요. 소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만한 일은 없을 거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직원도 결국 실수를 하고 맙니다. 실이 살짝 엉켜버린 건데요. 소장님을 부르면 분명히 혼날 것 같고 왠지 여기서 좀 더 노력해보면 이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는 소장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혼자 열심히 실을 풀었는데요. 하지만 그럴수록 실은 더 꼬여갔고 결국 엉킨 실이 기계 속으로 빨려들어가 기계마저 멈췄습니다. 신입 직원은 결국 소장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지요. 소장은 기계 전체를 열어서 엉킨 실을 전부 풀어냈습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잘 안 됐네요. 신입 직원이 소장에게 이렇게 말하자 소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요, 당신은 최선을 다한 게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즉시 나를 찾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우선되는 일은 먼저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을 부르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주님 없이 노력하는 최선은 결국 허망할 뿐이죠. 일상 속의 크고 작은 일들 모두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장 지혜로운 일상을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투 미니스트리의 찬양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어서 나영환의 찬송가였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두 곡으로 오늘 같이 걸어가기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에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잠언 3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참 유명하고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잠언 말씀인데요. 일상생활에서는 왜 이렇게 나의 어줍지 않은 지혜, 나의 짧은 경험만을 또 의지하게 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짐작대로 움직이다가 결국은 돌고 돌아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그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죠? 저만 그런가요? 오늘 남은 하루 동안은 모든 순간 또 모든 생각과 결정들 주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과 이레로 동행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어쩌면 참 이렇게 제가 해야 할 말을 제가 여러분께 드려야 할 멘트를 이렇게 멋지게 정리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6월이 지나면 정말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데 6월도 어느덧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먼저 올려드려야겠죠. 4918번님, 저도 하나님께서 항상 기다리고 계실까요? 마음이 복잡하네요. 마음의 상처들이 저를 짓누르고 있어서 회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의 그늘 되시며, 이 찬양 신청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 찬양은 축복송으로 불리기도 하지요. 시편 121편의 고백이 담겨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121편 4절과 5절 이 말씀이 우리 4918번님의 영혼 가운데도 그대로 일어나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꿈 있는 자 위에 찬양으로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병원에서 재활치료 받고 있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듣는 이 시간은 슬슬 산책을 나가는 시간인데요. 찬양 들으며 걷고 있다 보면 주님께서 저와 함께 산책하고 계시는 듯 느껴집니다. 라고 2027번님께서 사연 주셨네요. 지금은 산책을 마치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걷고 계신가요? 주님께서 우리 2027번님 곁에서 함께하고 계심을 그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오후의 산책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신청하신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웨이홈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우리들의 따뜻한 일상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신청 찬양, 또 일상의 이야기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고 또 찬양도 함께 올려드리고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저께 미세먼지에 대한 얘기 오프닝에서 나눴던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 책상 자리에서 창밖을 내다보면 국회의사당이 딱 보이는데 그 국회의사당 지붕이 잘 보이나 안 보이나 그것에 따라서 미세먼지를 가늠한다는 말씀을 살짝 드렸는데

2448번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하하, 피디님, 국회의사당 얼마 전 말씀하셔서 방송됐다가 놀랐습니다. 저는 국회 근무자입니다. 날이 좋은 날은 정말 남산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찬송가 함께 들으며 눈물 훔치고 방송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야, 국회에서 또 정무와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님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왠지 창밖으로 손 흔들면 국회 창문에서 보일 것만 같은데. 아,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한 그런 일상을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주님께 찬양 드리는 것을 쉬지 않으시면서 계신 그 자리에서 계속 힘내주시길 제가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응원의 의미로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7014번님, 일이 많아 잔업을 하지만 찬양과 사연으로 함께하니 참 좋네요. 광야 찬양 신청해봅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유, 야근이시군요. 이 시간에 또 남아서 일터에서 좀 더 일하시는 분들 계시죠. 지치고 고단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힘차게 찬양 올려드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힘 주소서 이렇게 선포하며 함께 하시다 보면 또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고 속히 퇴근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광야 찬양 신청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광야를 지나며 그 찬양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광야라는 단어가 제목에 들어간 찬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도 그만큼 우리 모두 저마다의 광야를 걷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라는 단어가 찬양에 참 많이 들어가고 많이 불리나 봅니다.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광야도 하나님과 특별하게 만나는 시공간이 되겠지요. 우리 7014번님 선물 드리며 광야를 지나며 찬양 보내드립니다.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곳, 온전히 주의 자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시는 곳, 고난이 아니라 사랑과 회복의 기회의 땅이 되는 바로 그 광야. 여러분도 각자만의 광야를 지금 열심히 걷고 계시겠죠? 광야에 대한 두 곡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유영광의 찬양으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김도현의 음성으로 그 광야로 이렇게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고요. 한 주간의 성경 구절을 정해서 멋진 캘리그라피 휴대폰 배경 화면으로 제작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말씀 씨앗 배경 화면. 어제 나눠드렸는데 못 받아보신 분들 샵 1069번으로 씨앗. 씨앗이라고 두 글자 키워드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에 말씀씨앗 배경 화면에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새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어제 신광교회 전용수 목사님과 함께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공식적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오랜

프레젠테이션처럼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죠. 그런데 이 레위기의 첫 시작에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신 대목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과 함께 하시고 또 장막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부르시고 또 장막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죠. 주님께서 우리도 장막으로 부르시며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 말씀이 새겨진 배경화면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샵 1069번으로 씨앗, 씨앗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0: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드립니다.
1: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그리고 건강한 변화의 시작 두피케어 전문 브랜드 별촘에서 탈모 샴푸 토닉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0: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0: 이루다 상점에서 행리마 춘천 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1: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드리고요.
0: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 즙을,
1: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세제를 드립니다.
0: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1: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사연 참여해 주신 분 중에 선물 당첨된 분께는 별도로 당첨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0216번님, 믿지 않는 남동생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이 일을 극복하고 믿음 생활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동생 이름으로도 전파 선교사 후원을 심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힘든 일 겪고 있는 동생, 그 일이 잘 해결되고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잘 살 수 있기를, 무엇보다도 주님의 자녀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신청 찬양으로 어두운 날 다 지나고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네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우리 남동생 분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 복된 인생 사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위러브의 찬양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전해드리며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저녁도 주님과 함께 걷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듣보땡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사실 별로 입에 담고 싶지는 않은 단어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다한 뭐 그런 줄임말인데요. 이 얘기를 한 게 어떤 목사님의 인용 중에 나왔는데 그 인용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이런 불편한 단어를 한번 꺼내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여는 방법은 감추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본 이 듣보잡들을 통해 새 시즌의 문을 활짝 여신다라는 말이었어요. 단어는 사실 많이 거칠지만 전체적인 맥락이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요. 우리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 내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 오죽하면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뭐 이런 드라마 제목이 회자될 그리고 화제가 되는 정도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사람 노바디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진흙으로도 다 하실 수 있으니

음악으로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꽃피우는 시간, 음악이 꽃피는 시간. 저는 강세용입니다. 첫 곡은 내 안의 한계를 넘어 함께 했습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장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하나님께 좀 내어 맡기는, 우리가 스스로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잡히면 가장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생각하며 좀 오늘의 무가치함을 견디지 마시고요. 하나님 손에만 잡히면 나는 너무나 유가치하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결심하는 그런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꽃피는 시간 오늘도 함께합니다. 찬양 많이 들려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제가 결국 감기가 좀 다시 와서 죄송해요.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오늘 찬양 함께 많이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교통방송 어린이 합창단체 하은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교통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소원, 어노인팅의 찬양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음악이 꽃피는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할게요. 내일은 좀 목소리를 많이 다시 되찾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악꽃 제작 진행의 강세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그대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입니다. 찰스 스윈돌의 책에 보면 재미있고 또 은혜스러운 글귀가 있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박사학위 4개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첫째는 무명 박사입니다. 광야에서는 아무도 모세를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시간 박사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셋째, 고독 박사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침묵의 고요, 또 고독의 깊이를 배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박사학위는요, 불편 박사입니다. 광야의 거친 환경은 불편했지만 이 불편함을 통해 그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광야를 걷는 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해야겠습니다. 광야에서도 감사하는 시간, 또 그래서 찬양이 흐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수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강성훈의 고난 내용은 편히실 곳과 찬송이어서 강명식의 광야로 그리고 마지막 들으신 찬양 송정미 사모님의 부름받아 나선 이몸 듣고 오셨어요. 광야를 걷는 것은 때로는 불편하고 또 고독하기도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이 시간 그러한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 찬양 들으시면서 감사가 넘쳐나는 쉼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들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0315번님께서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신다고요. 늘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고 기도하셨던 어머니께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지금도 전하고 싶다고 이렇게 귀한 문자 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2499번님께서 말씀 앞에서 찬양 신청하시면서 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이 찬양으로 다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감동을 느끼고 싶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자, 여러분 귀한 곳곳에 고백이 모여 내 삶의 노래로 이 방송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이곳에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며 이 시간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2499번님의 신청 찬양입니다. 말씀 앞에서.

네, 기도하는 그 시간 이지연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 남궁송옥의 그렇게 살아가리, 그리고 오늘의 워십의 찬송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양 들으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광야에서도 감사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홍재 목사님의 십자가 그늘 밑에 찬송 들으셨고요. 앞서 들으신 찬양은 저와 은찬이의 베이스 기타 소리와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한 아이빙 미니스트리의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찬송이었고요. 주님이 주신 복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세워보는 귀한 찬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 앞으로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4477번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예전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눈이 많이 오던 추운 겨울날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걸어가는 길 가로등 불빛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를 부르며 집에 가는데 눈물 흘렸던 생각이 나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이렇게 사연이 있는 찬송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적인 추억을 가지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4477번님의 신청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주리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리고 희지율의 그대를 사랑하기를까지 듣고 왔습니다. 광야를 볼때 불안하고 겁이 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 잊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광야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들 그리고 함께 나누는 찬양들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마음이 가득한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또 문자 보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일본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무엇이 먼저인가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하루 동안 참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부지런히 만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도 하고 어떤 사람 공부도 하고. 근데 우리가 하루 동안 많은 일을 하지만 돌아보면 뭐가 먼저인지를 놓치고 그냥 열심히 하루를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우선순위 이것만큼은 절대로 내 삶에 있어서 먼저인 것을 놓치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이 없으면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지만 내 삶에 살면 살수록 행복 대신 불행이 밀려오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없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내 선택에 먼저 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오늘 저는 그런 질문과 함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예수님 앞에 당시 아주 유명한 율법 교사가 찾아 나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율법 교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대학의 교수쯤 될까요? 그 율법을 전공하고 공부한 엘리트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뭘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역으로 질문을 하세요. 당신 공부한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그 율법을 공부한 사람답게 모범 답안을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율법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맞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다시 예수님께 회심의 질문 하나를 또 던져요. 그러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 속에 도대체 저에게 그 이웃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평범한 질문 같지만 이 율법 교사가 의도한 조금 의도가 나쁜 사악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죄 없는 사람이 네 이웃이다 이러면 그동안 예수님이 세리나 죄인이나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모든 당신의 사역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는 거고 반대로 죄인들까지도 다 당신 이웃이어야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탄과 심지어 고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교활한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어떤 질문의 위기 속에서 지혜롭게 이 사람에게 그 질문에 도전을 하며 던지시는 대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질문의 대답을 비유로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선 이 비유는 두 도시가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배경으로 한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로 한 25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고도 차이가 한 1000m 돼요. 예루살렘이 높은 데 있고 여리고가 낮은 데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무슨 길이 지금처럼 잘나 있었겠습니까? 자연 길 그대로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데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고도 차이가 나니까는 험한 길이에요.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그 당시에 아주 큰 대도시예요. 대표적인 두 대도시예요. 그러니 두 도시 사이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을 것이고 물자가 수시로 오고 가는 길인데 길이 험하다 보니 이 길에서 때때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물건을 빼앗고 행인을 덮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악명 높은 길이에요. 바로 이 길에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강도의 습격을 당해서 가진 것다 뺏기고 실컷 얻어 맞아 가지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거예요. 때마침 너무 뜨거운 태양 아래 홀로 이렇게 죽어가는 이 사람은 지금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이 사람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때마침 이 자리를 한 제사장이 지나가게 돼요. 이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가 성직자의 의무를 감당하고 집으로 가고 있다가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식에 성직자가 아니, 가는데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당연히 도울 거라는 상식적인 계산을 우리 모두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곧바로 행동하지 않고 자꾸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제사장들이 지키는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이 시신이라든지 부정한 것을 접촉하는 순간 그때부터 7일 동안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의 공적인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제사장이 내일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거나 아니면 성전에서 어떤 공적인 일을 하거나 누구 심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뭐 해야 될 그런 성직자로서의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지금 피 흘려 죽어가는 이 사람을 만졌다가 이것이 율법에 위배되는 일이면 내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해야 될 공적인 사역들, 계획들, 이미 스케줄에 잡혀 있는 일들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공적인 사역과 기본적인 윤리 사이에 이 제사장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결국 안전을 선택합니다. 할수 없이

이 사람을 외면하고 멀리 떨어져서 그냥 지나칩니다. 아마도 이 제사장을 조금 제가 변론해 주자면 할수 없이 가지만 빨리 다른 사람 하나님 누굴 보내서 이 사람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가지 않았을까요? 내 생각이에요. 근데 때마침 제사장이 떠나간 바로 뒤에 레위인이 또 옵니다. 근데 이 레위인은 성전의 일을 돕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쓰러진 사람을 보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인도 조금 전에 제사장과 같은 이유로 이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합리화하고 그냥 가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그 길을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에 유대인들하고는 수백 년 동안 원수 관계로 지내온 민족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외세의 침략을 받고 사마리아인들의 자손들이 혼혈아가 많이 태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민족성이 강한 유대인들은 외국인들하고 혼혈아로 태어난 그 사마리아인들을 율법적으로 더러운 민족이라고 배타하고 경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사마리아인을 만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경멸했어요. 그러니 사마리아인들도 그런 대접을 하는 유대인들을 좋아할 리 없어서 서로가 원수처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이 쓰러져 죽어가는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이 유대인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배경, 그들의 그동안 가져온 섭섭함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인 걸 알지만 얼른 달려가서 가방에서 포도주와 올리브를 꺼내서 소독을 해주고 상처 위에 기름으로 발라주고 응급처치를 해요. 그리고 아직 의식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나귀에 태워서 가장 가까운 여관으로 급하게 가서 이 사람을 눕히고 여관 주인에게 내가 지금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는 지금 잠시 자리를 비워야 되는데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내가 있는 우선 돈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두 데나리온을 이 사마리아인이 여관 주인에게 줘요. 두 데나리온이면 지금 2026년도 우리나라 화폐 가치로 따지면 한 35만 원 정도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자기 돈을 주고 혹시 내가 다시 돌아올 건데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다 드릴 테니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많은 분들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하는 세 인물 가운데 쓰러진 사람을 그냥 지나친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우리는 다 쉽게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조금 잘 생각해 보면 이두 사람이 무슨 그렇게 악당일을 한건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이두 사람이 그냥 외면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공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개인적 선택 때문에 공적인 일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자기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만지면 7일 동안 성전의 업무를 못 보니 나로 인해서 성전이 드려야 될 제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역들이 중단되면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겠다라고 하는 그들만의 합리적 판단을 통해서 선택한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효율적 선택을 한 거죠. 그럼 예수님도 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비유 속에 등장하는 두 인물을 조금도 두둔하지 않아요. 두 사람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할수 없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렇게 언급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아주 두 사람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말해요. 대신에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기꺼이 손해를 본이 사마리아인을

예수님 칭찬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그 당시 그런 문화 또 제사장 레위인의 특수성 이런 걸 다 고려하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돌보지 않은 거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냉소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을 텐데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사람 살리는데 내가 이게 손해되는 걸 알아요. 사람 살리는데 내가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게 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줄곧 사람 살리는 일이라면 기꺼이 모든 것을 손해보고도 그걸 항상 먼저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먼저, 우리가 이것이 먼저 우리의 가치고 이것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제일 우선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효율성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늘 먼저여야 된다. 지금 우리 사회가, 저는 회복하고 계몽해야 될첫 번째 주제라고 생각해요. 현대인들은 남의 아픔과 남의 어려움에 끼어드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내 계획이 남들에 의해서 손해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 그러느냐? 당연하죠. 이 험한 세상에서 나 하나 살아가기도 힘겹고 나 하나 버티기도 어려운데 내가 누구를 살려? 그래서 현대인들은 내가 남을 돕더라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도와야 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시간이 좀 있고 또 좀 삶의 여유가 있고 뭐 내가 읽어놓은 뭐가 좀 있어서 아 이제 좀 남을 도와도 돼, 이럴 때 남을 돕는 게 그게 상식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나 살기도 어려운데 내 어려운 월급에서 누구를 도와주고 나 시간도 내 시간도 내기 어려운데 내가 내 자녀들 좀 돌보는 것도 못하면서 남을 도와주고 뭐 이거는 사람이 지혜롭지 않다고 다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능력도 안 되면서 남을 위해 뭔가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돕고 희생하는 사람들을 그닥 좋은 눈으로 보지 않고, 아니, 뭘,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조금은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이 던지는 이야기 속에 반론을 하기 위한 얘기 하나 드려볼게요. 미국에 가면 제일 큰 통신회사가 T모바일이라는 통신사예요. 근데 이 T모바일에서 2019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모든 고객센터의 제1의 원칙은 평균 통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빨리 해결하고 빨리 끊고 다음 전화를 받아야 효율적인 고객센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T모바일에서 이 정책을 뒤집는 정책 발표를 경영진이 해요. 어떤 거냐면 통화 시간이 얼마나 길어도 상관없다. 고객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충분히 해결해 주어라. 이 경영 방식을 선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다 T모바일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해? 그 많은 민원인들을 한 사람이 한 시간, 두 시간 얘기하는 걸 들어주면서 충분히 그 사람이 해결될 때까지 최대한 그렇게 하라고 경영 방침을 바꾸면 이거는 회사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비효율적인 경영의 결과는 예상치 못한 결과로 나왔어요. 첫 번째, 직원 이직률이 이전보다 31% 감소하면서 회사 역사상 최저를 기록했대요. 두 번째, 고객 이탈률이 역대 최저였고, 반대로 고객 만족도는 역사상 압도적 1위를 찍습니다. 무엇보다

불만을 가진 고객들이 두 번, 세 번 전화한 일이 사라지면서 전체 서비스 운영 비용이 오히려 13% 줄어들면서 경영상 이익을 회사에 가져오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너무나 의외의 결과에 놀라지만 저는 이 결과는 이미 예견된 거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T모바일처럼 사람을 먼저, 사람 살리는 일을 먼저 선택하면서 소위 효율을 버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평생 추구한 사역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하루는 그 회당장 야이로가 울면서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받아요. 지금 이 상황은 속된 말로 1분 1초가 피말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다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세요. 왠 줄 아십니까? 12년 동안 만성하혈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의 생명이 분초를 다투고 있는 시간에 멈춰서서 한가하게 그 여인과 눈을 마주하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 병도 낫지만 네 영혼도 치유한다. 그리고 예수님 계속 머물면서 지금 사람들의 생각 속에, 회당장의 생각 속에 더 급한 일은 죽어가는 이 아이를 살리고, 이 사람은 당장 죽는 병은 아니니까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효율성을 들어 비판하는 일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고 길거리에 버려진 한 여인을 살리는 일에 그 자리에서 집중합니다. 그리고 어린 딸도 결국 살려내요.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이게 먼저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라고 하는 일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놓인 사람이 귀하고 지금 내 앞에 놓인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예수님은 효율보다 사람이 먼저고 살리는 게 먼저기 때문에 그 사역을 줄곧 감당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는 너무 우리 나름대로의 내 계획과 스케줄에 의해서 효율을 따라가다 보니 때로는 당장 자녀가 부모에게, 어쩌면 가장 마지막 부모에게 SOS 구호 신청을 보내는데 부부니까 더 이상 비빌 언덕이 없고 기댈 데가 없어서 그 마지막 부부에게, 자기 배우자에게 마지막 구호 요청을 보내는데 나는 지금 일해야 되니까, 나는 지금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나는 지금 바쁘니까, 그 한 생명의 마지막 혈루병 앓는 여인의 외침 같은 그 거리에서 들어오는 이야기를 담아주지 못하는 우리들, 너무 효율성이나 결과와 남들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우리는 정말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사춘기 아이가 아빠 내 얘기 좀 들어봐, 엄마 나랑 얘기 좀 해,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여보 나 이 이야기 해야 되겠어, 근데 지금 안 돼, 나 출장 가야 되니까, 지금 고객하고 만나서 이거 해야 되니까 안 돼. 이 효율성 때문에 내 앞에 놓인 진짜 회복해야 될 사람을 우리는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제일 보람된 일이 뭐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누군가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가족들이 보낸 문자 속에 아무리 바빠도 잠시 호흡하고 답장 하나 보내주시고, 직장 동료에게 먼저 커피 한잔 주시고,

0: 살면서 그 5분의 위로와 대화가 필요하고, 누군가가 지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아무리 바쁘고 지금 아무리 분주해도 단 몇 분이라도 삶의 여유를 여러분의 곁을 내어주는 그 여유를 가질 때 우리도 예수님의 방식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돈 벌고 명예를 얻고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 잃어버리지 말고, 아니 이미 사람들이 잃어버린 그 사람을 나에게 왔을 때 지켜내고 살려내는 일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가장 복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팍팍하고 어려운 현실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거 박수 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열심히 산다고 다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것하고 잘 사는 건 달라요. 열심히 살되 진짜로 잘 살으려면 이 먼저를 뒤로 빼놓지 말고 이 먼저를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신회과에 지금까지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지역번호 031-407-9191 꿈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신의 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 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울산 순복음교회에서 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감사 1일 부흥 성회를 개최합니다. 6월 21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열리며 강사로 순복음 강남교회 이장균 목사님을 모시고 드려지는 예배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의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화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생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국에 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0: 있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우상극동 방송 전도 프로젝트 전도의 민족 전도됩니다. 방어진 제일교회 최영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방어진 제일교회 최영민 목사입니다. 사람들은 보면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싶으시죠? 만약에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하신다면 병원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깊이 마음이 병든 확률이 있으니까요. 보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작년에 0.73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당 한 명도 안 나는 거죠. 한 가정당. 왜 안 나올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회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이유가 있겠지만 행복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원은. 내가 행복하지 않고 살기 힘든데 아이 낳아봐야 더 힘들고 그 아이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이를 낳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길거리 걸어다니다가 무심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다들 무표정입니다. 아니 어두운 분들이 많습니다. 애들은 막 깔깔대고 웃고 다니는데 어른들은 온갖 근심이 다 담긴 얼굴입니다. 그래서 아, 다 행복하길 원할 텐데 행복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다들 행복해지기 위해 나름 애를 씁니다. 쾌락, 명예, 뭐 권력, 돈, 특히 돈 이거 중요하잖아요. 돈. 이런 곳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탕자의 비유로도 유명하죠. 둘째가 그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미리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이건 그 당시로 따지면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할 수 없는 짓인데 그 짓을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면 자유로울 거라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 나라 가서 그 재산을 써요. 소위 돈 쓰는 재미로 삽니다. 쾌락을 누리면 행복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업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돈 더 많이 모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허랑방탕하여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술, 여자, 도박 뭐 즐길 수 있는 건 다 즐긴 거죠. 아버지만 떠나 있으면 그 돈으로 즐기며 쾌락을 추구하며 멋진 인생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면 요즘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쾌락, 명예, 권력, 특별히 돈. 여러분 상업 광고 보면 이런 거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계속 광고하잖아요. 또 가만히 또 곰곰이 생각하면 아예 뭐 필요 없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없어서는 안 됩니다. 다들 쾌락 어느 정도 필요하잖아요. 즐거움 먹는 즐거움 아, 식도락 얼마나 좋습니까. 성적인 쾌락도 마찬가지고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과도하게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자기를 파괴하고 남도 망가뜨립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그랬죠. 허랑방탕 극도로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그 결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남은 것은 궁핍뿐이었습니다. 몸과 영혼이 다 망가졌다는 표현입니다. 명예 권력도 마찬가지 같아요. 명예 이제 남에게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좋죠. 행복하죠. 그런데 명예를 얻으면 진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물론 약간 도움은 될 것 같아요. 사람의 평가 잘한다고 하면 좋으니까. 그런데 언제나 사람의 평가는 불완전합니다. 그 평가가 늘 바뀝니다. 금방 곤두박질 치기도 합니다. 막 좋았다가 금방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 기사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명예도 참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권력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권력을 정의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조종되지 않을 정도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을 듯합니다. 더 높아지고 더 많은 힘을 가지면 안전하게 느껴지고 더 자신감도 막 생기고 그래서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진짜 그럴까요? 권력자는 더 불안함을 느낍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나 러시아 푸틴만 봐도 늘 숨어 다니지 않습니까? 암살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권력자일수록 또 인격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권력도 최고 정점자들을 보면 그렇게 온전한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돈은 뭐 어때요? 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죠.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최고 아닙니까? 머니가 최고죠. 재산 있으면 쾌락도

0: 명예도 권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챙겨간 게 돈이었죠.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 돈으로 쾌락을 샀습니다. 오늘날 이 돈이 강력한 신이 되어있죠. 아파트 평수 몇 평이고 어떤 차를 타고 명품 들면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광고도 온통 그런 광고죠. 물론 돈 필요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하면 자유가 없어지거든요. 돈 필요합니다. 먹고 살 걱정에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돈 없으면 못 먹잖아요. 못 입고 시쳇말로 움직이면 돈이에요. 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편리를 주긴 하지만 참된 행복을 100% 완전히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돈이 참된 행복을 보장한다면 뭐 기사에서 종종 뜨잖아요. 어쩌다가 재벌이 자살하고 뭐 연예인들 자살하고 목숨 끊고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우리가 종종 그런 기사를 접합니다. 그러니 돈이 필요하지만 온전한 행복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궁금해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건대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 그때 행복을 누려요. 느낍니다. 연애할 때 생각해보시면 돼요. 연애할 때. 그건 자녀들 이렇게 연애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표정이 다릅니다. 한참 사랑에 빠진 28 청춘 그 대학생 청년들이 막 썩을 표정하고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좋아 죽어요. 아드레날린이 과다분비입니다. 얼굴에 막 빛이 나고. 왜 그럴까요?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착각해서 그래요. 착각해서. 그 착각이 지속되는 동안은 행복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영원히 뜨거울 것 같았던 그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시들해집니다. 그때 이제 깨는 거죠. 아니구나.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조건적인 사랑에 가까운 사랑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이유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준 엄마가 있기 때문이고 아이들만 행복합니까? 거꾸로 엄마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으로 아이들이 엄마를 사랑하고 파고들지 않습니까? 그 품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에 재산을 다 날려요. 비참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올려요. 그때야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 아들이 아니라 날 종으로 써달라고 하자. 이게 아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거짓골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멀리서. 그리고 그 어르신이 채통없이 막 뜁니다. 냅다 뛰어와서 냄새나는 그 노숙자 아들을 와락 끌어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말이 나와요. 아버지, 아버지, 저를 이제 종으로 말을 다 하기도 전에 그 말을 끊고 가서 씻기고 내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내가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 잔치를 열어라. 송아지 잡고 동네 잔치 열자. 아들이 동네 유지인 아버지 배신하고 가문의 먹칠을 하고 재산 팔아서 떠났는데 아버지는 그 모든 수치를 자신이 감당하고 아들 다시 껴안고 회복시킵니다. 말 그대로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복음, 가장 좋은 소식,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남녀의 사랑으로 생명이 탄생하듯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이 우주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싶어합니다. 모든 수치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여전히 집 나간 아들처럼 쾌락, 명예, 권력, 돈에서 행복을 찾겠다고 아버지를 떠나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께, 하나님께 돌아올 때, 십자가에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만날 때만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배 아파난 아들을, 아이를 무조건 사랑하는 엄마처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 품으로 다시 파고들기만 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비루한 우리 인생을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받고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고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1: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분. 그분의 사랑을 당신이 꼭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 진정한 행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분,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서에 간략한 인적 사항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온전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큰 부자고 기부자로 유명했습니다. 워너메이커는 인생의 전 과정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백화점 사업을 하면서 최초로 정찰제, 교환과 환불제, 또 고객 서비스 등을 경영 원칙으로 삼았는데요. 모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인생의 구심점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지요. 그리고 여러 장관직이 주어졌지만 주일 성수를 할 수 없어 거절했다가 주일 성수를 보장받고 수락한 유명한 일화도 있다고 합니다. 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쓴 워너메이커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기뻐하셨을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고 길입니다. 오늘 하루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보겠다 다짐하는 복된 날들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80편 말씀 함께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지혜 말씀 시편 80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이에요. 기도와 간구로 더욱 단단해져서 믿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자리에 눕는 시간이 되면 몸은 쉬고 싶은데 마음은 아직 잠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다시 떠오르고 내일 감당해야 할 일들이 먼저 마음을 두드리고 이제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걱정들이 조용한 밤에 오히려 더 또렷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 평안의 이유는 상황이 모두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안에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꼭 붙잡고 있던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 밤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원입니다.

네, 오늘의 첫 곡이었습니다. 김상진의 평안하라 들려드렸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아멘. 몸은 빨리 잠들고 싶지만 머리가 유독 또렷한 날들이 있죠. 오늘 있었던 일, 아쉬웠던 순간들, 또 내일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단잠에 빠져드는 것을 방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밤 붙잡고 계셨던 크고 작은 염려, 걱정거리가 있으셨다면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브닝 프레이즈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바비 메이슨의 With All My Heart, 온맘 다해, 그리고 주님의 시간에 하품의 연주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연주곡을 함께 했고요. 그리고 With All My Heart, 온 마음 다해 들려드렸습니다. 학원 끝나고 집에 가면서 듣고 있어요. 5896님. 고3 생활이 너무 힘든데 극동방송 들으면서 힘을 얻습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듣고 싶어요 라고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지치고 힘드시죠? 힘내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지나가더라고요. 물론 지금 이 시간을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그 노력과 땀방울, 누가 알겠습니까?

극동방송 원인 협창단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그리고 폴 퍼츠가 부른 You Raise Me Up 들려드렸습니다. 수요일 저녁, 수요일 밤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편안히 눕고 또 단잠을 청하는 이 저녁,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제작 진행의 션디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철로 역정으로 알려진 존 번연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0: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양한 묘사를 통해 소설의 형태로 구성한 작품입니다. 맹렬히 타오르는 용광로 문양에 새겨진 붉은 깃발을 든 심판 장군이 앞으로 나와 말했다.
1: 오, 맨솔 주민들이여. 여러분은 이미 오랜 시간 샤다이 왕께 반역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기 위해 온 것도 복수를 하기 위해 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보내어 여러분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내신 분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샤다이 왕이십니다. 왕께서는 여러분이 평화적으로 항복하지 않는다면 무력으로 복종시키라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폭군 디아볼루스의 말에 속아 우리 왕이 여러분을 제압하고 그분의 발 아래 쓰러뜨릴 능력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만지시면 산이 연기를 내며 쓰러집니다. 하지만 왕께서 언제까지나 여러분을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심판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심판이 지체치 않고 닥칠 것입니다. 오, 맨소울이여. 여러분이 그 모든 해악을 자행했는데도 우리 왕께서 여러분에게 자비의 손길을 뻗으시는 것이 하찮게 보입니까? 왕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금귤을 내미시고 여러분이 들어올 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그 문을 닫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항복을 거부하면 심판이 닥칠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왕께서 진노로 여러분을 일거에 쳐서 제하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십시오. 왕의 진노가 임하면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여러분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왕께서 여러분의 재산을 귀히 여기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금도, 여러분의 힘도 그분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왕께서 불꽃 같은 진노와 책망을 부으시기 위해 회오리 바람처럼 병거를 타고 오시는 심판의 보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 맨소울이여, 왕의 공의와 심판이 여러분에게 닥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심판 장군이 맨소울을 향해 이 말을 하는 동안 디아블루스가 덜덜 떠는 모습을 몇몇 사람들이 목격했다. 하지만 장군은 개의치 않고 말을 이어갔다.
2: 오, 통탄할 맨소울이여. 아직도 왕의 사절은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까?
1: 왕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날에 여러분의 손이 심판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이 그때도 강하겠습니까? 우리 왕께서 디아볼루스와 마귀들을 위해 예비하신 진노의 바닷물을 달콤한 포도주를 마시든 마실 수 있겠습니까?
0: 다음으로 네 번째 장군인 처형 장군이 앞으로 나왔다.
3: 오, 맨소울이여. 한때는 명성을 떨쳤으나 이제는 열매 없는 가지가 됐으며 한때는 높은 자들의 기쁨이었으나 이제는 디아볼루스의 소굴이 되었군요. 위대하신 샤다이 왕의 이름으로 그대들에게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도끼가 나무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1: 오, 맨소울이여. 여러분은 가시와 엉겅퀴만 맺는 열매 없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악한 열매는 여러분이 좋은 나무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포도는 쓴 포도요. 여러분의 열매는 쓴 열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왕에게 반역을 행했고 샤다이 왕의 군대인 우리는 여러분의 뿌리에 놓인 도끼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이키겠습니까? 도끼를 내려치기 전에 말씀하십시오. 돌이키겠습니까? 우리의 도끼는 먼저 여러분의 뿌리로 향할 것이고 다음에는 그 뿌리를 내리찍을 것입니다. 경고하기 위해 먼저 도끼를 여러분의 뿌리를 향해 두고 다음으로는 형을 내리기 위해 여러분의 뿌리에 내리찍을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여러분의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이키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내리찍어야 합니까?
3: 맨소울이여. 내가 여러분을 내리찍으면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왕께서 도끼를 여러분의 뿌리를 향해 둘 뿐 아니라 도끼로 여러분의 뿌리를 내리찍으라고 명하셨습니다. 항복만이 여러분의 처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 맨소리야. 자비에 순복하지 않는다면 찍어 불에 던져 사르는 것 외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합당하겠습니까? 오, 맨소리야. 왕의 인내와 오래 참음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1년, 2년은 참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3년이 넘게 왕께 반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왕께서 그저 말로만 경고하신다고 생각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행할 능력이 우리 왕께 없다고 생각합니까? 오, 맨소리여. 왕께서는 죄인들이 왕의 말씀을 경히 여기면 경고에 그치지 않고 불타는 숯을 부으십니다. 계속 왕께 반역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 군대가 성문까지 왔습니다. 맨소울의 심판과 처형을 자초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장군들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성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맨소울이여, 말하십시오. 계속 우리에게 문을 닫겠습니까? 평화의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맨소울은 내 장군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장군들의 제안에 대한 답을 준비할 시간을 요구했다. 장군들은 악당 일포스를 내쫓는다면 답을 준비할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포스를 맨소울 밖으로 내쫓지 않을 경우 시간을 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장 23절 말씀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탄식은 그저 힘들어서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완전한 회복을 향한 기다림, 그 시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0: 첫 곡은 스테픈 맥워터의 Come, Jesus, Come 들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괜찮은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계속 뭔가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양자됨을 바라며 하는 탄식이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힘들어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아직 완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는 날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탄식은 끝이 없는 절망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을 가진 기다림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1: No.

세곡 들려 드렸습니다. 오영은의 매미, The Bonfire in Back Garden의 마주, 그리고 텐트 메이커스가 부른 주 달리신 그 십자가까지 들려 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매트 레드맨의 Call to Worship, 폴 벨로시의 Offering, 크리스 톰린의 You Are My King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때 만족함이 없었네. 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죠. 참 솔직한 고백입니다. 사람을 통해 채워보려고 하고 세상 안에서 자리를 찾으려고 하지만 결국 남는 건 갈증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탄식은 단순히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곳에서 채우려고 했던 시간들에 대한 깨달음일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처음부터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다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세상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We Love의 낮은 곳으로, 제이어스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 Planting Worship의 영원한 생수의 근원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사위 부스 터커가 시카고의 한 집회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국률에 대한 터커의 설교를 듣고 많은 회중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집회가 끝나고요. 단상을 내려오는 터커에게 한 남자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라 듣기 좋은 소리를 잘도 하네요. 나처럼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 매일 우는 두 자녀를 두고 있어도 과연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고통에 처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인지도 모르면서 쉽게 말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난 뒤 며칠 있다 터커의 아내가 기차 탈선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드려진 예배에서 터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며칠 전 집회장에서 누군가 제게 아내를 잃는다면 예수님의 긍휼에 대해서 설교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만약 그분을 만난다면 전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내 가슴은 찢어지게 아프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절 위로하시고 긍휼의 마음을 주신다는 사실을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은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막아주시는 분이지만 뜻이 있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슬플 때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항상 내 옆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절망에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라몰십의 산행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의 말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이 이 늦은 시간 어떤 상황에서 이 방송을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형편과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는 찬양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요. 또 찬양으로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 말씀, 이 말씀으로 내가 위로받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 하신 분들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찬양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아멘. 다마리스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4절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것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아, 뭐랄까요. 정말 이 찬송가는요, 곡조 있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찬양이 나갈 때 함께 가사를 읊어서 따라 불렀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함께 기도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한숨도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도 다 보고 계시는 그 좋으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신 우리 별그대 여러분, 정말 애쓰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요. 꿈속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0: 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인도의 어머니라 불렸던 에이미 카마이클 선교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 없이 줄 수도 있지만 주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다. 때로는 의무감으로 또 때로는 체면 때문에 마음 없이 나눌 때도 있지만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에게 결코 인색해질 수는 없습니다. 나의 시간과 마음뿐만 아니라 그리고 소중한 것을 자꾸만 내어주고 싶어지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바로 그랬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전부 주신 사랑. 나의 손은 움켜쥐고 있으면서 말로만 사랑을 이야기했던 것은 아닌지 잠시 돌아보게 됩니다. 말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나누는 진짜 사랑의 삶을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줄라이의 나눔의 미학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나누고 섬기는 사랑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포힘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홀리원의 바다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한웅제의 네 줄을 가까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조찬미의 같이 걸어가기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홍지승의 십자가를 질수 있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스밴드의 You Smile Don't Cry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심플리포이의 예수 사랑하심을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에필로그의 예수 나를 위하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마커스 월십의 내 마음이 낙심되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예라 월십의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0: 해주세요.
1: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가 삶에 또는 인생에 꿈과 비전을 품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 꿈대로 또 목적대로 생각한 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기울이게 되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은 그래서 꿈과 희망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꿈이나 어떤 소망이 없어진다면 나이가 든 거다 라는 얘기들도 우리 남쪽에서는 나누곤 하는데, 우리 북녘 주민분들에게 꿈은 또 소망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여러분의 삶은 혹시 오늘의 배부름 또 조금은 더 편안해지는 생활이 아닐까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목표랄까요? 삶의 희망 그리고 바람들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북녘의 주민분들도 나의 꿈, 나만을 위한 어떤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과 희망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여기서 영어 단어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삶의 목표,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일 거예요. 북녘의 주민분들도 그러한 같은 꿈을 꾸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오늘도 함께 하기를, 우리 남북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주님께 아뢰며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일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

와 계신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고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을 통해서 누리실 수 있도록, 느끼실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마음도 전하고 있습니다. AM 1188kHz, 제주국동 방송 AM 1566kHz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FM 채널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는데, 저 북녘 땅에도 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FM으로 더 깨끗하게, 그리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어플로 지능형 손 전화기로도 들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남북한 출신 2030 청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잠실에서 온 보라입니다.
4: 저는 마곡에서 온 주주입니다.
5: 안녕하세요. 방배 출신 삼순입니다.
6: 북에서 온 웅입니다.
0: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또 네 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7: 여러분은 통일에 대해 어떤 교육을 받아보셨나요?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유익,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당위성 등에 대해 세대별로 받은 교육도 다를 텐데요. 하지만 최근엔 학교 현장에서 통일 교육이 이루어지는 듯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 기억에 남는 건 많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통일 교육은

0: 책 한 권 본 사람이 말하는 게 더 무서운 것처럼 어 북한은 이런 건가 보다 하고 그 인상만 갖고 판단하기 쉽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너무 있죠.
1: 예.
2: 저는 사실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통일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있나? 좀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1: 그래요.
2: 그냥 막연하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포스터 그리기 정도?
1: 그렇죠.
2: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통일에 대한 교육을 받은 기억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0: 아, 삼순이님 때까지만 해도 포스터도 그리고 글도 썼잖아요. 네. 지금 세대는 아예 그런 것 자체가 진짜요? 없어요.
1: 그럼 통일에 대한 아예 교육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까요? 사실은 국립통일교육원에서 각 학교에서 네. 통일교육을 실시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기억 못하는 것뿐이에요. 계속해서 나라에서는 정책적으로 통일교육을 하고는 있었어요.
2: 그렇구나.
1: 근데 우리 뇌리에 딱 박히는
2: 맞아요. 인상적인
1: 그런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나눌 만한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아직까지 우리가 못 갖고 있는 것뿐입니다.
0: 시험에 안 나와서 그런가?
1: 아, 그런가?
2: 그럴 수도.
1: 수능 과목에 포함을 시켜야 되나?
3: 그러게요.
1: 네.
3: 좋은 방법.
1: 자, 그럼 통일에 대한 교육이 북에서는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4: 아, 저 이제 북한과 남한의 교육을 둘 다 받아본 입장에서 남한에서는 통일에 대한 교육을 그나마 간접적으로나마 체험을 하게 되는데
1: 네.
4: 북한에서는 아예 반대적으로 이제 통일보다는 남한과는 적대적이다 이런 교육을 좀 더 중심적으로 네. 하기 때문에
1: 그럼 통일에 대한 얘기를 그래도 들어봤잖아요. 네. 북에서도
4: 네 들어봤습니다. 네. 어릴 적까지는 통일 뭐 기차 통일 열차 뭐 이런 머리도 했었고요. 그리고 교재로서도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1: 그런데 이제 남조선을 네. 해방시켜야 된다.
4: 맞습니다. 네. 아~ 남조선의 굶주리는 아이들을 우리가 아이고. 이제 보살펴 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통일에 대한 좀 이미지를 좀 변질시켜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은 좀 다르게 교육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1: 그러면 통일은 이뤄야 되고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이 좀 필요하다. 통일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전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0: 네.
1: 주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5: 저는 확실하게 통일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1: 네.
5: 왜냐하면 사실 청년들이 통일을 많이 반대하거나 무관심한 이유가 지금 남한으로서도 너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1: 그렇죠.
5: 통일이 됐을 때 경제적인 부담감이나 세금에 대한 문제나
1: 맞아, 맞아.
5: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통일을 조금 반대하거나 무관심한 입장에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그런데 사실 저희가 통일을 하게 되면은 남한이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투자라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1: 경제학적으로는
5: 네 맞아요. 그래서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해주는 오히려 통일이 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여서 네, 뭐 분담 비용이라든가
1: 네.
5: 아니면은 뭐 징병제로 인해서 청년층의 기회 비용 같은 것들을 다 계산해 봤을 때 통일 우리가 이제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이 통일이라는 것을 무조건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할 수는 없지만
5: 네.
1: 우리가 통일을 반대하거나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이죠.
5: 그렇죠. 네.
1: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이럴 수도 있다. 또 이런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교육은 당연히 몰라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5: 네.
0: 근데 저는 또 거꾸로 생각해도 당위성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우리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1: 네.
0: 해방구 같은 느낌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지 모르는데 희생하다 가고 싶지 않은 게 요즘 세대에도 엄청난 특징이잖아요.
5: 아, 맞아요.
0: 우리 친구들 진짜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챙겨 먹을까 굉장히 똑똑해요. 이런 상황에서 통일 좋을 거야 장기적으로 봐봐 했을 때 당장 눈앞에 있는 거 챙기려고 할 것 같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이 교육은 교회가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교육해야 할지 모르겠다.
1: 네.
0: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더 좀 확고해진 것 같아요.
1: 예.
0: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결국엔 하늘에 상급을 쌓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주신 사명 속에서 이뤄가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천국의 계산 방식으로 살 수 있잖아요.
1: 하나님의 어떤 가치 아래에서
0: 네.
1: 통일의 필요성을 찾아서 교육을 해야 된다.
0: 전 그렇게 네.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사회로 확장되면 좋겠다.
1: 와.
5: 네. 보라님 말 들으니까 또 생각이

0: 나는 게 되게 통일에 대해서는 세대 간 인식이 좀 많이 다른 것 같다는
1: 맞아요.
0: 생각이 들어요. 특히 어르신 세대들의 경우에는 저희보다 더 적대적인 인식이 강한 것 같은데.
2: 예전에 반공 교육을 받아서.
0: 네, 맞아요. 교육이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보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 화해, 용서 등의 가치를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배웠으니까 저희가 배운 이 가치를 주변에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에게 실천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아마 이야기를 듣고 또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르신들 가운데 우리 가족은 북한의 공산군에게 피해를 입었어. 누군가는 우리는 이산가족이야. 이런 아픔이 사무치신 또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결국에는 남북이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화해라는 가치를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는 아마 교회가 나서서
0: 맞습니다.
2: 그런 의미를 또 알리고 가치를 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아마 말씀이실 것 같아요.
3: 요즘에는 남한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에서도 국가 차원에서든 이제 청년들 층에서도 통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2: 아무래도 북한에서 적대적 두 국가 뭐 얘기도 있었고,
3: 국가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통일에 대한 인식이 반대 상황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두 국가 사이에서 서로 통일에 대해서 거리가 멀어지다 보면은 통일은 당연히 이렇게 멀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기
2: 영영 분단된 채로 고착화될 수 있죠.
3: 이제 우리가 조금 더한 발자국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교회들과 또 여기 국동방송 같은 매개체들이 그 연결을 이어줘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2: 그러니까 이 통일 교육이라는 것도 정말 세대별로 또 계층별로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학교에서만 한다고 그치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미디어나 또 새로운 디지털 기기 같은 것들도 활용해서 좀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0: 맞아요. 그래서 제가 디지털 기기 하니까 좀 생각나는 게 요즘엔 또 VR이 엄청나게
2: VR?
0: VR 핫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기들을 통해서 실제로 북한이나 남한
2: 구경도
0: 통일됐을 때
2: 해보고.
0: 어떤 느낌일까? 이렇게 체험형 교육을
3: 좋다,
0: 함으로써
1: 와,
0: 이런
1: 방탈출을
0: 느낌이
1: 그런
0: 맞아요. 그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컨텐츠도 개발하고 어떤 교육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노력들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1: 사실 게임이 갖고 있는 되게 유익한 점 중에 하나가 목표를 가지고 팀을 이루면 그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되게 협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도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수동적으로 너무 앉아서 듣는 교육을 받아서 기억이 안 남는 거지.
0: 운동적으로.
1: 방금 삼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체험하는 식으로 배우게 되면은 피부에 와닿는 교육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 방탈출 게임 진짜 좋아하거든요. 한번 이게 듣고 계신 분 중에 아이디어 내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북에서 온 친구들이랑 같이 가보고 싶다.
4: 재미있겠다, 진짜.
2: 나는 안 해봐서 어떤지 잘 모르겠어. 옛날 사람. 자,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눈 것은 통일은 반드시 된다.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들이 필요할까? 왜 교육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제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통일은 필요 없어. 통일은 안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한다면, 이런 얘기가 아마 상관이 없겠지만, 필요가 없겠지만, 분명 통일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도 꼭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 한번 또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2: 자, 오늘도 너와 나의 어울리 함께 해주신
1: 보라,
0: 주주,
1: 삼순,
3: 웅이었습니다.
2: 지금까지

동역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과 종전 합의 발표가 겹치지 않도록 자정을 넘겨 최종 합의를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태블릿 PC, 탄형 컴퓨터 화면에 작은 흠집이 났다는 이유로 교사가 국가재산 파괴죄로 추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보릿고개 식량 단속에서 곡물로 술을 만드는 밀주 생산 단속을 강화하자 주민들 사이에서 생계 대책 없는 단속이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일본이 LNG 운반선 건조산업 부활을 추진하면서 세계 1위인 한국 조선업계 기술 협력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우주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나서면서 한국의 배터리와 태양광 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일보는 섭씨 900도 화염 속에서도 버티는 무인 소방 로봇 단비가 충남 금산 화재 현장에 처음 투입돼 화재 진압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거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구걸하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독일이 월드컵 첫 경기에서 퀴라소를 7-1로 꺾었지만 사상 첫 본선 무대에 선 퀴라소도 역사적인 월드컵 첫 골을 터뜨리며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이상 전해드릴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매일경제신문이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 발표 시점을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80번째 생일인 지난 14일에 맞춰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정을 넘긴 뒤 최종 승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간으로 14일 오후 합의 사실을 발표했지만 이란 현지 시각으로는 이미 15일 새벽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시차를 활용해 각각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합의 시점을 해석할 수 있게 된 셈인데요. 협상 막바지에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베이루트를 공습하면서 긴장이 다시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휴전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국을 통해 자제를 요청하면서 추가 충돌은 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례가 미국과 이란의 오랜 정치적 대립이 합의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의 한 고급 중학교에서 교실에 비치된 태블릿 PC 화면에 미세한 흠집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담당 교사가 국가재산 파괴죄로 몰려 공개 비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도 교육부와 보위부는 학교 비품 검열을 실시하면서 컴퓨터와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실에 설치된 태블릿 PC 한 대의 화면에 작은 긁힘 자국이 발견되자 검열원들은 관리 책임을 물어 담당 교사를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학생들이 번갈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흔적이라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학교 내 공개 비판 대상이 돼 반성문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교사가 비판에 그치지 않고 개인 비용으로 새 태블릿 PC 판형 컴퓨터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점입니다. 소식통은 북한 학교의 교육 기자재 상당수가 국가 지원이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이 비용을 모아 마련한 것인데도 당국은 이를 국가 재산으로 규정해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교사들은 국가가 제대로 지원하지 않으면서도 작은 흠집 하나를 문제 삼아 교원을 범죄자처럼 취급한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생활고와 교육환경 악화 속에서도 교사들이 교육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 과도한 통제와 책임 전가가 현장의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양강도 해산시에서 당국이 곡물을 이용한 밀조 생산과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안전부는 이달 초부터 밀주를 만드는 주민들의 집을 불시에 수색해 술과 원료, 제조기구를 몰수하고 유통망까지 추적하는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보릿고개 시기 식량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곡물이 술 제조에 사용되면 주민들의 식량난이 더욱 심해진다고 보고 이를 비사회주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국가가 배급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으면서 생계수단까지 빼앗고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밀주 생산과 판매로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들은 술 장사가 단순한 부업이 아니라 가족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술이라도 만들어 팔아야 먹고 살 수 있다며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현장 안전원들 역시 주민들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있어 적발 후에도 경고만 하고 물품을 돌려주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술 장사를 한두 해 해온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며 생계 대책 없이 단속만 강화해서는 밀주 생산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일본이 한동안 중단됐던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 건조산업 재건에 나서면서 한국 조선업계에 기술 협력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니온 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안에 LNG선 제조 부활을 위한 민관 투자 로드맵을 마련하고 2035년부터 자국 조선사들이 연간 3척에서 5척의 LNG 운반선을 건조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일본은 현재 LNG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에너지 수송 역시 선박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세계 LNG선 시장이 한국과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일본은 2019년 마지막 선박 인도를 끝으로 사실상 LNG선 건조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특히 세계 시장 점유율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은 LNG 저장 탱크와 선박 건조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조선업계는 자국이 부족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조선업체들과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본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LNG선을 안정적으로 자체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에서 한국과 중국에 밀리는 만큼 정부 보조금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니케이는 한국 역시 중국 조선업계의 추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일본과 협력할 경우 고객 이탈을 막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LNG선 건조 산업을 다시 육성해 에너지 수송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조선 산업 경쟁력 회복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 X가 대규모 우주 AI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을 추진하면서 한국 배터리와 태양광 업계에도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최근 기업 공개 이후 차세대 사업으로 인공지능 연산이 가능한 위성 수천기를 지구 저궤도에 배치해 거대한 우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회사는 2027년까지 1기가와트 규모의 우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 뒤 향후 100기가와트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되면 우주 공간에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할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와 고효율 태양광 설비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스페이스X 우주선에 사용되는 특수 배터리 공급 경험이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차세대 태양광 기술을 개발 중인 한화 솔루션 등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주 데이터 센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경우 우주 수송과 위성, 배터리, 태양광 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도 관련 기술 경쟁력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섭씨 900도의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무인 소방 로봇 단비가 충남 금산군 생활폐기물 처리 공장 화재 현장에 처음 실전 투입돼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충남 119 특수대응단에 따르면 단비는 지난 5일 발생한 공장 화재 현장에서 화점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덕분에 약 2시간 동안 집중 방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분당 최대 2,600리터의 불을 뿜어낼 수 있는 단비는 적외선 카메라로 열이 집중된 지점을 탐지한 뒤 정확하게 물을 분사했으며 모든 과정은 소방관이 원격으로 조종했습니다. 당시 폐기물 공장 특성상 불길이 빠르게 번졌고 공장 붕괴 위험까지 제기됐지만 단비가 위험 지역에 투입되면서 소방대원들의 현장 접근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번 화재는 약 12시간 44분 만에 인명피해 없이 완전히 진압됐는데요. 단비는 2019년 독도 해상 구조활동 중 순직한 고 박단비 소방교의 이름을 따 명명도 했으며 현대자동차그룹이 소방청에 기증한 무인 소방 로봇입니다. 소방청은 앞으로 위험한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무인 소방 로봇을 추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푸젠성 푸저우 거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동전 그릇과 QR코드를 앞에 두고 구걸하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로봇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절을 하거나 돌아갈 집이 없다, 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문구를 내걸고 시민들의 시선을 끌었는데요. 사람처럼 모자와 코트를 입고 엎드려 구걸하는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영상이 확산되자 중국 네티즌들은 이제는 거지까지 로봇이 대체한다, 일자리를 빼앗길까 걱정했는데 구걸도 로봇이 한다는 등의 반응을 내놓으며 인공지능 시대를 풍자했습니다. 다만 이 로봇들이 실제로 돈을 모으기 위해 운영된 것인지 아니면 홍보나 이벤트를 위한 퍼포먼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번 사례가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는데요. 중국이 로봇 마라톤과 공연 등을 통해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성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조선일보는 독일이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조 1차전에서 퀴라소를 7-1로 꺾고 대회 첫 승을 거뒀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랭킹 9위 독일은 카이 하베르츠와 자말 무시알라 등 주전 선수들을 앞세워 경기를 주도했는데요. 하지만 사상 처음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오른 인구 15만 명의 섬나라 퀴라소도 전반 21분 리바노 코멘넨시아가 역사적인 월드컵 첫 골을 터뜨리며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골이 들어가자 퀴라소 선수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쁨을 나눴고 경기장을 찾은 팬들도 마치 우승이라도 한 듯 국기를 흔들며 열광했습니다. 독일은 이후 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7-1 대승을 완성했고 2조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비록 큰 점수차로 패했지만 퀴라소는 월드컵 데뷔전에서 값진 첫 골을 기록하며 자국 팬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물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18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목요일 북한은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흐리다가 오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평안북도와 함경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0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31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구성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자성에서는 오후에 잠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강계와 희천은 하루 동안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 20도, 진남포와 희천 19도, 강계 17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9도, 진남포와 희천 28도, 강계가 26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19도, 신계가 18도, 낮 최고 기온은 사리원 30도, 개성과 신계 29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청진과 웅기, 무산의 하늘은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해산과 풍산, 무산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함흥 19도, 해산과 풍산 13도, 무산 11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함흥 31도, 해산 24도, 풍산 23도, 무산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반면 서해 북부는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8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여러분, 북한 주신 노동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또 품고 아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신앙생활에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탈북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우리 북방에서 듣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들에 있으시죠?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십시오.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 방송

방송 함께 하시면서 복음 통일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북녘 성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남기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보내실 곳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의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또 다가오는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미국의 한 전통이 있는 신학교의 교수가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라는 질문입니다. 이 교수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먼저 질문이 잘못됐다고 지적한다고 하죠. 잘못된 질문에는 옳은 답이 나올 수 없다며 학생들에게 대신 다음의 질문을 생각해보라고 권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비슷한 질문이지만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초점이 나의 인생에 맞춰져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누구보다 큰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그 시작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 맞추시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맞춰가는 우리의 인생부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깨닫고 그 뜻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드릴 때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이 펼쳐질 줄 믿으면서요. 오늘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어진 이 모든 순간순간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편 31편 5절의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이어서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만을 붙들길 원합니다. 거짓을 숭배하지 않고 사람을 숭배하지 않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며 만물의 통치자이신 우리 주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요, 우리 주님 손 굳게 붙들며 사랑으로 나아가는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이 소망과 더불어 시편 31편 5절과 6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소서. 나는 거짓된 우상의 한눈 파는 자들을 미워하고 오직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아멘.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따르자. 마지막 절에 19절에 마지막 끝절에 보시면은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도다. 예수님은 대리석 기둥과 융탄이 깔린 층계가 있는 궁중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으며 예수님의 출생을 위하여

0: 누가복음 1장 66절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함이니라. 아기 예수 우리들에게 미친 여향이 지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온 성도들은 모든 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때가 많이 있는데 아기 예수 어떠한 여향을 미쳤습니까?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아기 예수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나에게 안식과 쉼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기 예수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 아기 예수가 배고픈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이니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아기 예수가 나 같은 사람에게 평안을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아기 예수가 나에게 의롭다함을 주신다고 했어요. 로마서 3장 24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 아기 예수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죄도 다 용서해 줬다고 그러죠. 이 아기 예수가 나 같은 사람을 늘 위로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입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느니라.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는 십자가의 보혈을 노래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는 기도하는 이 시간 그리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두 곡의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보는 우리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눈물과 근심 걱정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 연약한 몸을 사랑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힘들고 지쳐 쓰러져 갈 때 항상 나의 힘이 되시고 생명 되시는 나의 주 예수님만 굳게 믿고 주님 가르치시는 길로 향하여 가니

0: 너의 삶에 복이 넘치고 기쁨만 가득 찹니다. 저 북한 땅의 자유와 평화, 행복을 갈망하는 내 형제 자매들도 하루빨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우리 힘이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의 품에 안겨 기쁨 나눌 그날을 그려봅니다. 아멘.
1: 북한 함경북도에서 태어난 서영 자매님의 선곡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는 이 찬양의 가사 한마디 한마디를 남과 북이 함께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도 이 찬양을 불러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라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처럼, 그리고 함경북도에서 온 서영 자매의 고백처럼,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만을 붙들며 소망이요 승리의 길 되시는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남과 북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 함경북도가 고향인 서영 자매의 선곡이었습니다.

길과 진리 되시는 주님만을 따르며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FU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지요? 의인은 종려 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 솟으리라. 그가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분요하고 기도 제목 많은 6월이지만 그 틈새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날마다 크십니다.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여러 각도로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지구촌의 소식과 나라 안의 여러 정황들이 우리를 더욱 기도로 나아가게 하니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위기일수록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줄 아는 우리가 바로 행복자들이죠. 여러분 어서 오세요. 주후 2026년 6월 18일 목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지금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0: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때 또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니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1: 고린도전서 16장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당부하고 또 고린도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또 함께 이야기하며 권면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제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자, 이 성도를 위한 연보, 연보라는 것은 헌금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를 위하는 연보. 자, 이 헌금인데 이게 이제 어떤 헌금이냐면 성도를 위하는 헌금입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구제 헌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려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또 교회를 위해 우리가 성도를 위한 헌금을 할 때가 있죠. 특별히 이 성도를 위한 연보는 어느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 그 3절 중반에 보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디를 위해서 이제 헌금을 했냐면 그 당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었더랬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어려웠느냐? 그 당시에 이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 큰 기근이 닥쳤었거든요. 자, 우리 사도행전 11장 27절을 잠깐 보시면요.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의 큰 유대 지역에 기근이 와서 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여러 곳에서 각처에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우리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힘을 합쳐서 헌금을 보내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힘을 얻도록 또 교회가 잘 서도록 선교 헌금을 또 구제 헌금을 보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뒤에 나오는 고린도 후서 뒤에 이제 갈라디아서가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갔는데 이 사도들이 9절에 보면은 야고보, 게바, 요한, 야고보, 베드로, 요한 다 만났는데 10절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바울 일행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라. 우리가 참 어려운 형제들이 있고 흉년이 들어서 어려운데 기억해달라. 그러니까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고린도전서 16장으로 다시 오셔서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었습니다만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한 목표를 위해, 한 선교를 위해, 또 한 구제를 위해 같이 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언제 하느냐?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자, 매주 첫날. 매주 첫날은 뭐냐면 주일을 말합니다. 아, 안식구 첫날 주일을 말하는 거죠. 자, 이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미 주일을 지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초대교회는요, 주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밤무섬에 유배간 이 사도 요한도 주일에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보면요. 1장 10절에 보면 하루 종일 강제 노동, 유배지에서 노동을 하다가 일주일 내내 하다가 10절에 보면 이 요한이 예배를 드리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이때 10절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주의 날에. 이게 뭐냐? 주일입니다. 주일.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안식일은 그림자로 봅니다. 물론 안식일을 주님께서 주셨지만 참된 안식의 성취는 예수님을 통해서 됐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참된 안식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께 왔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 안에 거하는 날, 예배하는 날 바로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일. 그거를 지키는 게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지키고 안식일에 쉬는 게 아니라 안식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분 안에 예배하기 위해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냥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가 함께 모여 일주일에 한번 그분을 높이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리고 진짜 안식은 몸이신다고 안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성도의 교제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2절에 다시 오셔서 다시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여기 보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이렇게 돼 있죠. 자, 수입에 따라 이게 이제 직역을 하면 번영하는 대로 잘 되는 대로 그러니까 각자의 하나님이 복 주시는 대로 따로 모아두어서 그러니까 매주 모일 때마다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지체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정기적으로 해서 모아두르는 거죠. 모아두어서 차분하게 계획을 갖고 헌금을 잘 준비해야지. 2절 중반에 보면 내가 갈 때에 염보를 하지 않게 하라. 미리 헌금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마음으로 그들을 중보해야지. 바울 왔다가 예루살렘 가는데 우리 빨리 염보하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갑자기 오면 야 바울은 와가지고 와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수금하러 온 거냐. 이런 잘못된 오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서 인정한 한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은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선정한 대표자로 예루살렘 교회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구제 헌금을 하여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가서 야 내가 왔으니까 나를 통해 보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가져가면 물론 사도 바울이 그대로 다 헌금을 전달하겠죠. 그러나 혹여라도 오해가 있을 수 있고 혹여라도 사도 바울이 가다가 또 실수할 수도 있으니 이거는 고린도 교회에서 지정한 한 대표자를 통하여 그곳에 가서 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요거는 이 절차적인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하지만 절차가 불투명하면 안 되죠. 절차가 투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전달하는 이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되도록 너희들이 지정한 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줘서 너희의 은혜를 구제 헌금을 한 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할 텐데 4절에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만약에 너희들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가면은 이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갔었고 그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처음 전해준 교회로 여기에 바울, 게바, 바울 말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이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기둥 같은 지도자들이 있었죠. 근데 기둥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큰 흉년이 들어서 다들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형제교회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자. 그래서 가서 전달하라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이 초대교회에도 있었고요. 초대교회는 뭐가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을 받고 성도들이 너무 감동을 해서 자신의 소유를 나누며 많은 이들을 유용하게 하는 힘든 이들을 돕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구제 헌금을 갖고 그들을 돕고 하는 것은 이사야 말씀에 따른 종말의 성취가 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로마서 보시면요. 15장 16절에 보시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된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의 제사장 그리고 이방인은 그리스도께 돌아

라고는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사야 66장을 가보시면은요, 여기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깨끗한 그릇에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의 회복이 되면 모든 이웃의 나라의 모든 지체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열방에서 돌아오는 이들 가운데 새로운 레위인과 제사장을 삼을 거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 레위인과 제사장을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자, 그러면서 23절에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나와서 예배할 것이고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고 또 모든 악인들 심판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부분에는 뭐가 있냐면 열방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예물을 갖고 오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고마운 교회들이 단순히 힘든 교회를 우리가 돕는 차원도 물론 있지만 여기에다가 열방의 이제 종말적인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며 하나님의 종말의 약속이 회복되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성취 계획의 일부로 우리가 예물을 갖고 예루살렘 지체들을 돕자 하는 좀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도우면 이들에게도, 예루살렘에게도 격려가 되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더욱 주의 복음에 힘쓰자, 이런 격려가 되겠죠. 자, 5절 말씀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자,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텐데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아니, 그러죠. 자, 이 마케도니아, 그 이제 갈라디아, 마케도니아, 이게 다 당시에 로마의 이 주, 속주의 이름입니다. 프로빈스라고 영어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지역을 이제 지나가게 될 텐데, 자, 근데 지금은 이제 고린도전서를 쓸 때 바울이 어디 있었냐면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내가 여행, 이 복음을 들고 이제 선교 여행을 하고 이렇게 갈 때 너희들에게 갈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혹 너희와 함께 6절에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다. 자, 겨울에는요, 바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바닷길로 주로 많이 여행을 했는데 겨울에는 바람 방향이 바뀌어서 광풍이 많이 불었습니다. 겨울에는 바다 물결이 심해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봄쯤 돼야 바람이 잔잔해지고 순풍이 불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때 보면 해전이나 이럴 때는 겨울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서로 가서 싸우기 전에 풍랑 때문에 다 휩쓸려서 바다에 빠져가지고 이제 봄이 돼야 바람도 순풍을 타고 이제 전쟁을 하고 또 싸우기도 하죠. 자,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다. 그곳에서 겨울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같이 하게 되는데 내가 가서 거기서 겨울을 지내면 6절에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 나라와 나라를 건너 여행한다라는 건 비용이 많이 들죠. 예, 뭐 다른 나라로 넘어가면 비행기를 타면 기본적으로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갔습니다만 배의 비용이 꽤 많이 소요가 됐죠. 또 배를 타고 며칠 동안 가면 그 배에서 먹을 것, 또 잘 것 다 이제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이 비용이 꽤나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가서 겨울을 지내면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합니다. 내가 그곳에 머물게 되면 너희들이 나를 잘 머무르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다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갈 때 너희들이 나를 좀 돕고 또 선교 헌금으로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돈이 많아서 여행한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때그때 주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며 가는데 그때마다 이런 교회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또 적극적인 기도가 많은 밑거름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자, 근데 지금은 출발하지 않고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이 에베소는 사도

0: 유효한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으로 나누죠. 외적 부르심은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야, 너 이제 예수님께 와야 돼. 그냥 그래. 지나칠 수 있죠. 근데 어느 순간 야, 너 이제 진짜 예수님께 와야 돼. 그때 그 말이 내 마음을 때리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며 막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은 충동과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 성령께서 행하시는 effective calling, 유용한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유용한 부르심은 우리들이 외적인 부르심으로 그들을 부를 때, 전도를 하며 믿음을 권면할 때 함께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 사도 바울도 나가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막 돌날 나오고 핍박받고 이러는데 이 예배소에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 앞에 나와 엎드리며 많은 이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뭐냐? 유효한 부르심의 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두 형제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10절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조심하여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자,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막 싸우고 분란이 있는데 바울은 없고 그래서 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말씀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고 다음 하나 12절은 아볼로를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디모데는 순종하고 가는데 12절에 아볼로는 가봐라 그랬더니 많이 권했지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왜 전혀 없을까? 그건 그냥 저의 추측입니다. 추측인데 고린도 교회가 싸우는 걸로 유명했거든요. 이미 그 안에서 아볼로파냐 개바파냐 누가 잘났냐 막 바울 이 부활이 있다 없다 바울이 진짜다 가짜 사도다 막 이러면서 싸우니까 아볼로는 아우 뭐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하니까 전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상처받고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디모데는 바울이 얘기하니까 아멘 가겠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무지하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디모데 가거든 조심해라. 소우 싸우듯이 디모데 자꾸 막 치켜뜨고 눈 치켜뜨고 싸우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그로 무엇이 없도록 두려움이 없게 하라. 가서 디모데가 말씀 전하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고 아무도 반응 안 하고 그러면은 디모데가 내가 말씀 전하는데 사람들이 전혀 반응이 없네. 왜 그러지? 저는 지금 안 두려워요. 다 이해를 하니까. 근데 디모데는 엄청 두렵고 떨었다는 거죠. 근데 이 디모데가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쁘게 맞이하고 기쁘게 반응해라. 그러면서 10절에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차임이라. 그도 주께서 부르신 일꾼이니까 바울이라고 특별히 대하지 말고 디모데가 간다고 하더라도 그를 주의적으로 기쁘게 받아들여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또 여러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 성장하고 또 고린도 교회도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멋진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는 일종의 성장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런저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날마다 주를 의지하며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그 짐을 나누어지도록 사랑을 독려하는 사도의 마음을 읽습니다. 연보에 대한 사도의 가르침이랄까요? 연보를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미리 조금씩 모아 준비해 두었다가 사도가 지나는 길에 전달하도록 하며 연보를 물질을 넘어 은혜로 표현한 점이 감동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형식은 물질이지만 사랑이요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물인 것과 같은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분열과 갈등으로 복잡했지만 사역을 위해 흔들림이나 주저함 없이 당당했던 사도의 행보를 우리도 본받아야 할 일입니다. 동역자들의

대한 자상한 당부도 잊지 않는 이 배려도 은혜를 주죠. 아름다운 사역의 모습들이 이 아침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나의 유익을 뒤로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사도의 마음을 살피면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삶의 예배에서 넉넉히 기쁘게 승리하십시오. 6월 18일 목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샬롬.

여러분은 십일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일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또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서 십일조 폐지론을 주장하는 설교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현대시대에는 십일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고 하네요. 그러나 십일조를 드림은 우리 각자의 생각이나 철학으로 판단할 부분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성별하여 드림으로 주의 자녀로서 구별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 나누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싸울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첫 찬양입니다. 찬송가 31장, 새 찬송가 46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미국의 석유 사업가로서 오하이오 스탠더드 석유회사를 설립해서 미국 내의 정유소의 95%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부를 누렸고 자선 사업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한 미국의 석유 왕이며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자로 꼽히는 록펠러는 11조 생활을 철저히 한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어릴 적 처음으로 일을 해서 본 돈이 1달러 50센트였는데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은 돈을 어머니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무척 기뻐하시면서 얘야, 난 내가 주님께 11조를 15센트 드린다면 너무나 자랑스러울 것 같구나 하고 이야기를 해서 록펠러는 첫 11조를 드리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는 드릴 11조가 아무리 많아도 빠짐없이 드렸으며 11조 드림은 그의 축복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가끔 지금은 너무 물질이 없어서 나중에 많이 벌면 드리지요. 혹은 좀 넉넉해지면 여유가 생기면 11조를 드릴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몫을 내가 가져가면 물질의 복은 오지 않습니다. 먼저 성별하여 드릴 때 축복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두 곡의 찬송 여러분과 함께 하지요. 찬송가 423장, 새 찬송가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찬송가 539장, 새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두 곡의 찬송 이어집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고 복을 누릴 자들이 되길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물질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당연 십일조가 우선이지요. 물론 십일조 외에도 일천번제나 천열매, 감사생활 등이 있겠지만 먼저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주의 제자로서 또 주의 자녀로서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나는 주님께 드릴 것을 정성스럽게 구별해서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찬송 함께 나누지요. 찬송가 354장, 새 찬송가 215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이 찬송 함께 하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오늘도 평안한 날 되십시오. 저는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열등감은 나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되고

문제는 부족함이 아니라 잘못된 기준으로 자신을 보는 시선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의 목적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다르게 지으셨고 각자에게 고유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열등감의 뿌리에는 사람의 인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방향을 바꿔주죠. 비교에서 사명으로, 사람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오늘은 나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긍정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서울 모태탑 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시편 52편 7절 말씀입니다. 전달자의 중요성.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 독립전쟁의 영웅 윌리엄 해리스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으며 미국의 9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폐렴에 걸려 취임 한 달 만에 서거하고 말았습니다. 급히 선거를 준비해야 했지만 무려 반년 가까이 선거는 미뤄졌습니다. 미국 동부에서 서부 끝까지 해리슨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데만 4개월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고속 우편 배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미국 동부에서 서부 끝까지

현재까지 40명의 숙련된 기수가 거점을 지키고 있다가 교대로 쉬지 않고 우편물을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기수들은 우편을 조금이라도 빨리 전하기 위해 최대한 짐을 가볍게 했습니다. 강도에 대비한 권총 한 자루조차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편지와 함께 반드시 품에 넣고 다녔던 물품이 있었는데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모든 위험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는 발이 없으면 귀가 많아도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 전달이라는 사명을 위해 쉬지 않고 달리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에게 미루지 않고 빨리 복음을 전하게 해주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 모든 위험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줌을 믿읍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한국 마드리갈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에 이어지는 곡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윤영주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길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망,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셨고 신중하고 의롭게 경건하게 소망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 안에서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은 옛날보다 삶이 더 복잡해졌죠. 옛날의 아버지들은 무관심한 듯 하지만 가족을 위해 밖에서 헌신을 하셨고 어머니들은 가정 안에서 책임을 다했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단순히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으로 여기기보다는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올리면서 마음의 용량을 키워야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 해야 할 일도 떠오를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즐겁게 움직이도록, 우리의 손발이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의 충고나 비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고통과 방황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눈을 열어 다시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힘든 중에도 성도다운 모습을 보임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가신 길만 따라가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 추한지 모릅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죄를 짓죠. 그러나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는 주님께 감사 찬양하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평안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싶어지죠.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요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 사랑의 추억을 만들며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9절에서 17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쫓긴 자 같음을 깨닫고 주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내쫓긴 자 같음을 깨달으려면 첫째, 죄가 나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드고아 여인과 다윗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9절에서 여인은 자기 아들을 처벌하지 않은 책임은 모두 자신과 자기 집안이 지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압살롬의 아비인 다윗의 책임을 은근히 거론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0절에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고해요. 이미 다윗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여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1절에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까지 들

0: 먹이며 다윗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요. 그러자 다윗은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아무도 그 아들을 죽이지 못할 것이라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주도적으로 행하던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사람의 말에 이끌려 성급히 맹세하는 무기력한 모습만 남았어요. 이처럼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내 마음과 생각이 끊임없이 세상의 급하고 두려운 일들에 끌려다니게 되지요. 누군가 다급하게 호소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까지 갖다 대면 분별 없이 덜컥 결정하고 약속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명철한 판단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먼저 물을 때 나오는 법입니다. 다윗의 약속을 받아낸 드고아의 여인이 드디어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결국 13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해요. 여기서 내쫓긴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압살롬이에요. 가상의 살인자 아들은 살려주겠다고 맹세하면서 정작 자기 아들 압살롬은 내쫓은 채 두는 것이 모순이라고, 더 나아가 그것이 죄라고 다윗을 몰아세우는 것이죠. 여인의 말솜씨가 참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여인은 압살롬을 그저 돌아오면 되는 불쌍한 자식으로만 그립니다. 회개도 징계도 빼놓은 채 말이죠. 다윗은 이 말에 넘어가기 전에 압살롬이 내쫓긴 게 과연 누구 때문인가를 봐야 했어요. 이는 압논의 죄를 직면하지 않은 채 덮어두고 다말의 상처를 외면한 다윗에게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 다윗은 이 모든 일의 뿌리에 내 죄가 있구나를 봐야 했어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다윗 역시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 내쫓길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러니 여인이 말한 내쫓긴 자는 사실 압살롬만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내쫓긴 인생이에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죄인인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아들 압살롬이 내쫓겼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니 결국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 땅에 떨어지는 비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11절에서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신 있게 맹세했지만 정작 자기 아들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나중에 요압에게 잘리고 압살롬은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아 사람의 맹세와 약속이 이토록 부질없고 헛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들 것은 내 다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내쫓길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누구를 내쫓았나요? 부모인가요? 자식인가요? 배우자인가요? 내쫓긴 사건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있음이 죄임을 깨닫나요? 내쫓긴 자 같음을 깨달으려면 둘째,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15절과 16절에서 여인은 백성이 자기를 두렵게 하기에 왕에게 청을 드리는 것이라며 자신과 아들을 피해 보복자들로부터 구해달라고 부탁해요. 그러면서 17절에서는 다윗을 선과 악의 모든 것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한껏 치켜 세웁니다. 여인은 논리적인 달변으로 다윗을 설득할 뿐 아니라 듣기 좋은 말로 아첨까지 해요. 이 말에 넘어간 다윗은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여기며 결국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그러나 회개도 공의도 빠진 이 결정은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다윗은 회개했기에 하나님이 즉시 용서하셨지만 압살롬은 회개가 없었어요. 그런 압살롬을 그냥 데려오니 다윗에게 내쫓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왕좌를 찬탈하여 다윗을 내쫓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아들에게 내쫓겨 울며 산을 넘던 다윗에게 심의가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어요. 이를 부하들이 죽이려 하자 다윗은 선과 악을 내가 판결할 수 없다며 심의의 악행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의 다윗과는 너무 다르지 않나요? 내쫓김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깨달아야만 비로소 십자가를 붙들 수 있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힘이 있다며 그 힘으로 결정하려는 것은 무엇인가요?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며 판결하려고 하지는 않나요? 내가 주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나요? 남편의 침묵이 힘들지만 자신의 피해의식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문제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소통하기를 소망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조용하고 성실해 보이는 남편과 재혼했지만 예상과 달리 남편은 자주 화냈어요. 저는 당시 4살이던 제 딸이 상처받을까봐 보호하려 애썼는데 그 모습이 남편에게 편먹는 것처럼 보였는지 부부관계는 점점 더 나빠졌지요. 그렇게 끝없는 전쟁을 치르며 살다가 가족 모두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되었어요. 말씀을 들으며 내 마음대로 이혼하고 재혼한 제가 딸한테 큰 상처를 준 문제 엄마이고 남편을 새아빠라는 어려운 자리에 앉힌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요즘 저희 부부는 말씀 앞에 자기 자신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각자 침묵의 시간을 가지니 서로 비방하는 횟수도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침묵이 길어질 때면 저는 벌받는 느낌이 들어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워요. 얼마 전 아침 제가 한 계란찜이 평소보다 싱거웠어요. 음식의 간이 중요한 남편은 겉으로 화내진 않았는데 기분이 많이 상해 보였지요. 사과해도 묵묵부답이라 저는 남편 스스로 침묵을 깨고 나오길 기다렸지만 그 시간이 또 길어지자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11절에서 드고아 여인의 끈질긴 간청에 넘어가 성급히 맹세하는 다윗을 보면서 남편에 대한 피해의식이 남아있어서 남편의 침묵이 길어지는데 한몫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의견이 다르고 마찰이 있어도 구원의 관점으로 남편에게 다가가 대화해야 하는데 저는 아직도 거절받는 것이 두려워 남편에게 먼저 다가가지 못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랑에 힘입어 남편에게 담대히 다가가 믿음 안에서 소통하는 부부가 되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남편의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을 만져주시길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남편에게 날마다 감사와 칭찬의 말을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찬양하던 다윗도 환경이 주어지니 죄를 덮으려 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약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드러내고 오픈하지 않으니 내쫓고 내쫓기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내쫓은 그 사건의 뿌리에 내 죄가 있음을 보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주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다윗은 드고아 여인 앞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자신 있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아들 압살롬의 머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막지 못합니다. 이게 뭔가 싶습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역시 하나님께 범죄하여 내쫓긴 인생임을 평생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돌아오게 해주셔서 이렇게 살 수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과 악을 제 손으로 판결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구원을 위해 주님이 주시는 능력만을 구하길 원합니다. 구원을 위해서만 우리에게 주신 권과 능력을 사용하길 원하오니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 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울산 순복음교회에서 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감사 1일 부흥 성회를 개최합니다. 6월 21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열리며 강사로 순복음 강남교회 이장균 목사님을 모시고 드려지는 예배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의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화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생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국에 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물된 동산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태화교회 김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네, 이제 오늘 우리는 4명 정도의 이제 골로새 교회 동역자들, 이 복음의 일들을 함께 지고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좀 이제 천천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함께 살펴볼 인물은 두기고라는 인물이에요. 두기고. 한번 앞에 있는 노란 글씨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기고. 사랑받는 형제이며 신실한 일꾼이에요. 골로새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어보고 두기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기고라는 인물은 성경,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 20장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서 아시아와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에 뭐랄까요, 구제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할 때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인물이었어요. 골로새서와 내용과 구조에 있어서 병행되는 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에베소서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의 표현과 아주 흡사하게 에베소서도 역시 두기고를 소개하는 장면들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 22절이에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은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첫 번째 이 두기고의 특징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동역자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당한 어려움을 알고 있고 바울의 형편을 알며 바울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바울의 사정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오해 없이 실언하지 않고 말을 보태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많다면, 이렇게 깊은 관계를 나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많다면 아마 우리의 이 교회 생활은 굉장히 행복하고 풍요롭지 않을까요?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검증되지 않은 말들을 쉽게 옮깁니다. 사역자의 약점을 비난하기도 하고 또 수틀리면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며 오해가 없도록 바울의 사정을 교회에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 두기고였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속한 모든 목장에서 이러한 두기고와 같은 깊은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사역자 중에 하나예요. 나를 오해하지 않고 떠받들어주는 사람하고만 내가 여기서 계속해서 이런 관계를 누리겠다, 여러분 안 됩니다. 때로 어렵더라도, 여러분을 깎아내더라도,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아깝더라도, 그리고 나는 너무 중요한 일에 바쁘고 나는 너무 일상이 어렵더라도 여러분 목장을 쉽게 여기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생활 절대 하지 않는다,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해요. 두 번째로 이 두기고의 특징을 꼽자면,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바울과 하나님 모두에게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었으며 바울과 함께 종이 된 사람이었다라는 오늘 골로새서의 표현입니다. 한번 이런 일꾼들을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특심인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뾰족뾰족하고 아주 가시가 많아서 일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막 아프게 하는 분들,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사랑스러운 구석은 없어요. 하지만 열심히 특심이어서 일을 막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신실하다, 이 말은 충성스럽다는 말인데 정말 남다르게 일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일을 잘하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 있어요. 주변을 사랑할 줄 모르고 양보할 줄 모르고 주변을 헤아릴 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일은 열심히 하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오지 않고 외롭게 혼자 열심히인 사람들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열심이 하나님이 주신 열심인지 본인 자신의 열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을 하면서 남들이 너에게 해주지 못하는 말 나는 담대하게 해줄 거야. 사람들은 비겁하니까 이런 말 못하지만 나는 정말 담대한 사람이니까 너가 꼭 들어야 할 말 해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촌철살인, 바늘 하나로 사람 죽이듯 여기저기 폭폭 쑤시고 다녀서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고 혼자 열심히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 오늘 두기고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일꾼이 되기를 노력하셔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이 너무 좋아요. 따뜻하고 늘 이해해주고 우리를 헤아려주고 듣기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줘서 실제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주 안에서 충성스럽지 못한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 게으르고 남들을 위해 헌신할 줄 모르며 남들을 위해 궂은 일 하기를 싫어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노는 것만 좋아하는 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은 두기고처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기도하셔야겠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 두기고처럼 이 두 가지가 아주 균형이 잘 잡힌 성숙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으며 주 안에서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들, 그 일꾼들이 많아져야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고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균형이 잘 갖추어진 두기고와 같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기고의 또 세 번째 특징을 꼽자면 여러분 오늘 8절을 보시면 이 골로새 교회의 두기고를 직접 보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골로새서의 말씀도 그렇고 에베소서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내가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내는데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를 위로하게 하려고 두기고를 보내. 왜 여러분 이 두 서신에 똑같은 표현이 이렇게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두기고가 골로새로 가는 골로새서 이 편지도 배달하는 사람이고 에베소로 보내지는 에베소서도 들고 에베소로 가는 이 서신서의 전달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기고의 세 번째 특징은 뭡니까?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하고 부탁할 만큼 이 사람은 아주 충성스럽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두기고처럼 사랑스럽고 신실하며 말씀을 위탁할 만큼 아주 성숙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살펴볼 인물은 이제 오네시모라는 인물이에요. 우리 한번 또 앞에 한번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네시모,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우리 9절의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편지를 들고 가는 두기고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오네시모를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신약 성경에 어디에 여러분 등장하는 주인공입니까? 네,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기억이 나시죠? 이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동급으로 똑같은 표현으로 표현을 해준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놀랍습니까? 두기고는 우리가 알기에 과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오네시모는 빌레몬서를 통해 볼 때 과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은 골로새 교회의 장로가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는데 어느 한 시점에 이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제국 저 죄송합니다. 중앙인 이 로마까지 도망을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해서 이 재산 노예가 도망을 간 것도 죽어 마땅한 일이지만 특별히 주인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재산을 훔쳐서 도망갔다 중범죄자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네시모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두기고와 똑같이 신실한 일꾼이고 사랑받는 자 오네시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과거가 어떠하든지 묻지 않고 그 사람의 수치스러웠던 일들을 드러내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두웠던 이전 시절을 내비치면서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웠던 흑역사, 부끄러웠던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들을 다 가려주고
덮어주고 우리를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와 똑같은 호칭으로 부르도록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지는 일들 복음이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실제로 두기고를 조금 더 특별하게 표현하는데 빌레몬서 1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오네시모를 만났고 그 감옥에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낳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왜 재미있냐면 사도 바울은 평생을 살아가고 그가 기록한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은 제자가 있었고 정말 뛰어난 일꾼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이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 누구 생각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 맞습니다. 두 번째 디모데에 이어서 또 디도라는 인물에게도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모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렇게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존귀한 신분과 반열에 오네시모를 여러분 두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 1장 12절에서 또 오네시모를 향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내 심장이다 이런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나 바울의 동역자이니 너에게 빚을 진 것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해를 끼친 거 있으면 내가 다 변상해주고 물어줄 테니까 오네시모에게 아무것도 묻지 말고 나에게 청구하고 그는 내 아들이고 내 심장과 같은 자이고 주 안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이 오네시모를 그대로 맞아주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 오네시모를 통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움을 교회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당시에 이 신약교회는 노예제도를 정면적으로 구조적으로 부정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복음이 사람을 바꾸어내고 복음이 이 세상의 역사를 하기 시작하면 노예를 주인과 똑같이 여기고 노예를 내 형제처럼 여기고 노예를 존귀한 내 아들처럼 여기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복음은 세상이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들을 교회에 가져다 주는 것이죠. 여러분의 과거가 주먹질하던 깡패였던지 술집에서 술을 따르는 여직원이었던지 수치스럽고 조롱받을 만한 어떠한 일들을 했든지 아무것도 복음은 묻지 않고 여러분을 내 아들이다, 내 심장이다, 신실한 일꾼이다, 사랑받는 자다, 존귀한 반열에 올려놓으며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만들었던 것처럼 모두에게, 교회에 있는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이 복음은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할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을 한때 배신하고 아프게 했지만 금전적인 손해도 입혔지만 돌아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용기를 내서 용서를 구한다면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맞아주고 받아주고 새롭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살펴볼 인물은 이제 아리스다고라는 인물이에요. 아리스다고 같이 한번 또 앞에 이 노란색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스다고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하는 동역자. 우리 4장 10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아리스다고는 사도행전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사도행전 19장에 복음으로 인하여서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막 이제 뿔이 났어요. 더 이상 이제 그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파는 그 장사가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사람들을 막 조종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부추겨서 에베소 지역에 폭동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사건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폭도들이 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막 어떻게 해코지하고
괴롭히려고 연극장 안으로 막 끌고 들어가는 장면이 사도행전 19장에 등장하는데 한번 그 표현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의 말씀이

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후에 이 사람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도 함께 동행하는 인물로 소개가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삼 아리스다고와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때 실제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아리스다고는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27장에 등장하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리스다고가 사도행전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표현인데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사도행전 27장에 아리스다고의 바울의 동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가택연금에도 다 풀려나고 그리고 다시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한마디로 쇠사슬을 차고 끌려가고 있는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리스다고는 지금 사도 바울의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 사도 바울의 사형 말미에 있는 로마로 붙잡혀 끌려가는 치욕스러운 자리 무기력한 사도 바울의 곁을 여전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사람들과 변론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제압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들에 우와 대단하다라고 환호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 있는 손수건이라도 위에 얹었던 거를 병자들에게 닿으면 병자들의 병이 나았더라라고 사람들이 바울을 칭송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아무 힘 없이 무기력하게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그 자리의 곁을 이 아리스다고는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역을 하면서 모든 사역의 현장에는 이러한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리의 함성과 승승장구하던 때가 있고 하나님이 순풍을 보내주셔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될 때 환호하는 그 환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 때가 사역의 현장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람이 불지 않고 노를 열심히 저어야 하는 때가 오면 사람들은 어김없이 그 틈을 비집고 음해하고 고난을 주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역자들을 곤란하게 하는 순간이 여러분 오는 것 아닙니까? 아리스다고는 지금 이러한 순간에도 사도의 곁을 지키며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동행하며 그의 마지막을 함께하겠다는 각오로 그 곁을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일들이 모든 사역지의 현장에 목회자들의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을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사역의 선배들도 언제나 그런 경험담들을 저희들에게 들려주곤 합니다. 때로는 수치의 짐을 그냥 지고 가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저줘라 하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억울하지만 말 한마디 못하고 다 뒤집어 써야 할 순간도 있는 길이 이 목회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런 순간이 언제 올까 실제로 두려운 때가 되게 많아요. 언젠가 누가 제가 이런 곤란해진 틈을 타서 비방하고 욕하고 본 적도 없으면서 누가 그렇다더라 이야기하면서 비방할 때 여러분 저에게 아리스다고와 같은 동역자가 되어주실 수 있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사역의 길들을 막 헤쳐나갈 때 사역자에게 이 사역의 현장에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뜬금없는 이야기들 누가 지어낸 것과 같은데 너무 아픈 이야기들, 너무 수치스러운 이야기들이 막 찾아와서 사역자의 진심이 의심받고 사역자의 디그니티, 존엄성이 위협을 받으며 고난을 받을 때 아무것도 아닌 듯 사람들은 찌꺼기와 같이 그냥 막 비난하고 마음껏 욕할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아리스다고와 같이 그 곁을 지켜내며 사역자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사역자의 신실함을 의심하지 않고 그 곁을 지켜주는 이러한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가입니다. 우리 마가라는 인물인데요. 우리 마가라는 이 인물 한번 같이 한번 또 마지막 주제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가 성령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일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사역의 현장으로 이끌었던 바나바의 생질이다, 조카다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우고 싶은 아픈 과거였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는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중간에서 밤빌리아라는 지역에서 이 전도팀을 무단으로 이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전도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역자였고 사도 바울과 같이 함께 바나바와 같이 함께 이 전도의 여행을 떠나는데 중간에 나는 못해 먹겠다.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예수 믿은 거 아니고 이거 하려고 사역자 된 거 아닌데 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중간에 그냥 못해 먹겠다라고 전도팀을 무단으로 이탈해서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이었거든요. 실제로 이 마가의 이런 행동을 두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심히 다툽니다. 한판 붙습니다. 이 마가를 또 데리고 가는 것이 맞나? 절대 그럴 수 없어. 나는 이 마가를 인정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완강하게 버텼거든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후반부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 전도팀을 중간에 이탈했던 마가를 사도 바울은 절대 2차 전도 여행에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데리고 갈 수 없었어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심히 다투었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갔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며 2차 전도 여행은 사실 둘로 쪼개진 그런 여행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 골로새서 마지막 인사에 골로새 교회의 이 마가를 이야기할 때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10절에서 이 마가에 대하여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름을 영접하라 이제 그렇게 말하죠. 이 마가를 영접해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바울의 목회 말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 후서라는 편지를 써요. 그 편지에서 모두 다 나를 떠났고 나는 너무 외롭고 힘든데 영적 아들 디모데야 네가 나에게 올 때 이 마가를 좀 데리고 오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가는 나에게 유익하고 마가는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무 그리워하거든. 실제로 사도 바울은 마가를 향한 이런 마음을 말미에 갖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한때 바울과의 동역을 거절하고 전도팀을 떠났지만 더 이상 사역에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자격이 없고 실망을 안겨준 사람이었지만 복음 안에서 이 바울은 마가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 마가가 너무 보고 싶다고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올 수 없겠냐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마가를 아주 유익한 사람이라고도 평가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성령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 것 아닙니까? 아주 오래전에 마가가 이렇게 미숙했을 때 전도여행 중간에 못해 먹겠다라고 집으로 도망가 버렸을 만큼 연약한 마가였지만 성령께서 이 마가를 지금은 많이 다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울이 나에게 아주 유익한 사람이야. 내가 너무 사랑하지. 너무 보고 싶은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할 만큼 마가를 아주 성숙한 일꾼으로 우리 성령님께서 빚어주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살기가 등등해서 스데반이 돌맞아 죽는 것을 눈을 뜨고 보면서도 기세가 등등하고 전혀 거리낌이 없었던 살기가 등등했던 사도 바울. 사역 초기에 이 미숙한 마가가 도망갈 때 나는 절대로 이들을 맞아줄 수 없어 라고 자기에게 누구보다 큰 은혜를 베풀었던 바나바와 심히 다투기까지 물러서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이 사도 바울도 성령께서
빚으시고 만지셔서

0: 지금은 이 마가와 화해를 하고 이 마가와 함께 동역의 길들을 걸어가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가를 좀 영접해줘라고 부탁할 만큼 이 모든 관계가 풀려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마가를 통해서 여전히 교회 안에 일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에 여전히 미숙한 분들 있을 거예요. 여전히 때로 버럭 하면서 이전의 성품을 못 버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성령님께서 그 집사님을, 그 성도님을 깊이 만나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마가처럼 아주 유익한 일꾼이 되고 신실하고 사랑받는 바울의 동역자처럼 불꽃같이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반드시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수고하고 애써 교회를 세워나가고 목장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 수고로운 믿음의 길들을 동역하며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우리 태화교회 성도 여러분, 혼자 갈 수 없는 이 길들을 우리는 같이 가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 태화교회 안에 이렇게 정말 오늘 우리가 소개받은 두기곳처럼 또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복음의 영광을 보여주는 오네시모와 같은 또 사람들도 고난의 자리에서도 늘 사역자의 곁을 지키며 신실한 동역자이기를 거절하지 않았던 아리스도와 같은 일꾼들도 많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마가와 같이 연약한 자들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져서 함께 이 복음 증거의 길들, 함께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꿈꾸며 이 믿음의 길들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태화교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중구 태화동에 위치한 태화교회 김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993-3000번, 052-993-3000번 태화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제주 꿈꾸는 교회 김홍석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정직과 신뢰가 세워지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반목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일치된 모습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책임감을 더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성실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통일 한국을 꿈꾸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 땅의 다음 세대가 건강한 믿음과 올바른 가치관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6년 6월 18일 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살다 보면은 수지 맞을 때가 있죠. 특별히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참 은혜를 받는데 너무나 뜻밖의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야, 수지 맞았다. 지난 6월 6일에 우리 극동방송 운영위원 수련회가 1박 2일로 진행이 됐어요. 5일 6일 그때 수련회 폐회배 때 아틀란타 베델교회 이혜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데, 저도 그렇고요, 참 함께한 많은 분들이 당시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큰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방송을 듣다가 이 찬양 뭐였지? 그 찬양 너무 좋았는데 찾다가 못 찾는 그 찬양. 야, 한번 들어봐봐. 내가 불러볼게.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았던 바로 그 찬양. 가사가 뭐였지? 생각이 안 났던 바로 그 찬양. 저도 아침에 여러분께 방송을 하니까요, 여러분 신청 찬양도 들려드리고 공부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전 이런 찬양이 몇 곡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다가 기억이 안 난다. 아이고, 했던 그 찬양.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다가 찬양 한 곡을 설교 시간에 소개해 주시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하시면서 그 찬양이 나오는데, 글쎄 제가 꼭 찾고 싶었던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예, 별로 그렇게 여러분 감동이 없으시네요. 제가 얻었던 감동만큼 여러분이 지금 약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하여튼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오늘 그 가사를 먼저 읽어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그 찬양을 나누고 오늘 묵상을, 오프닝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는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어두웠지만, 춥고 외로웠지만, 시간의 언덕 너머로, 근심의 숲풀 사이로, 살며시 당신이 보였다. 메마른 땅에, 고단한 내 영혼에 꽃을 피우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바로 주님이셨다.

바로 주님이 계셨다. 우리의 삶의 설계자이신, 약속을 지키시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그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셨다. 우리가 걸음을 걷는 곳마다, 시선 닿는 곳마다 풀이 나고 꽃이 피어났던 이유는 바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6월 18일 목요일 아침, 오늘도 변함없이 삶의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이 기적 같은 새로운 아침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참 치열하고 때로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가득할 수 있습니다. 거칠고 험한 고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자주 메마르고 가물었을 때가 많았습니까? 조그만 시련에도 쉽게 상처받고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들이 바로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봐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우리가 걸음 걷는 곳마다, 시선이 닿는 곳마다

풀이 나고 꽃이 피어나는 역사들이 있잖아요. 생명의 싹이 돋아나는 게 느껴지잖아요. 절망의 환경 속에서라도 감사의 꽃이 피어날 때가 있잖아요. 어찌 보면 그 기적의 비밀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인 것 같지만 꽃을 피워주셨던 분은 바로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혹시나 우리 삶의 가장 어둡고 어려운 순간에도 저는 이 밤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예, 수억 가지 일을 행하고 계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최고의 설계자, 실수하지 않으시는 오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고요. 오늘 복된 목요일입니다. 어저께 수요일 여러분 옹기장이와의 만남 기억하십니까? 아, 40주년을 바라보면서 참 은혜로운 찬양들 함께 나눴었는데요. 오늘도 제가 옹기장의 찬양 잠시 후에 한 곡도 전해드리고요. 아, 이 시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문용택 씨의 찬양 함께 하면서 오프닝 말씀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께서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연평한 씨의 앨범이 있었던 조찬미 씨가 이제 부른 거였어요. 내가 아니었어요란 찬양이었습니다. 조금 전 찬양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은혜롭죠 여러분? 그 가사가 마음에 오시죠? 오늘 그 가사도 오프닝에 적어놨습니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 주시면 링크 주소 보내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프닝 말씀 또 공유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 우리 5879님도 방송 들으시면서 어제의 은혜도 있고 또 오늘의 은혜도 있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특별한 은혜. 2483님 지금 광양에 계시는데 소나기 비가 내리고 있대요. 기적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저는 오늘도 만나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응원합니다.

땅 안에서 모든 생명과 화평을 누리는 하루가 되면 좋겠다. 할렐루야. 3004 오프닝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란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손목을 꼭 붙잡고 싶습니다. 5469 오늘 오프닝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셨대요. 와우. 예,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게 느껴질 수 있게 다가올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죠.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렇죠? 우리가 막 어디 인간적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여러분의 상황 속에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끼고요. 우리 1324님은 오늘 찬양 듣는데 막 눈물이 툭 흐르면서 아침 출근길 하나님 은혜로 또 이렇게 같이 하게 되셨다고요. 응원합니다. 우리 운영위원 수련회 때 똑같은 걸 느끼셨다는 분도 계시고 좋습니다. 오늘 복된 아침인데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 할 텐데요. 자, 먼저는 함께 찬송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메들리 찬양 함께 하고요. 잠시 후에 한재욱 목사님 만나보시죠.

이제는 우리를 늘 돌보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아침을 보내고 계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생방송 시간에 이 일찍 극동방송 아침 방송을 듣고 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정말 대단한 분들이시고 찬양으로 근심 걱정이 확 날아가 버렸다 하시는데 맞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누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달려가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신가 생각해봤습니다. 3718님, 피디님 저는요 심한 불면증으로 어제 늦게 잠들어 또 늦게 일어남으로 인해 아침 방송을 듣기가 참 힘들었는데 요즘 주님의 은혜로 이 불면증이 많이 좀 나아지셨대요. 없어지셨대요. 그래서 아, 이 방송을 이렇게 일찍 들을 수 있음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시는데 차, 이것도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0691님도 인문학 벌써 미리 신청하셨는데요.

0: 제가 잘 보내드리겠고요. 자,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 할 텐데요. 아, 오늘 이 영상 또 링크 다시 듣고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으로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셨죠? 축복해요. 아, 그리고요. 오늘 이 방송에 있는 오프닝에도 이 영상 링크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또 공유하시면 좋겠고 10분을 선정해서 인문학을 하나님께 책 선물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첨할게요.
1: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소설가 김훈의 산문집 허송세월 중 6.25 때의 아이들 이야기를 주님께 드리며 이 평화를 지키라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의 가족은 인공치하에 서울에 숨어 있다가 1951년 일사후퇴 때 피난열차를 타고 부산으로 갔다. 피난길에서 수많은 아이가 열차 지붕에서 떨어져 죽거나 부모와 헤어져서 미아가 되고 고아가 되었다. 아이들은 군가를 부르면서 자랐다. 여자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고무줄 놀이를 할 때는 전우야 잘 자라 라는 노래를 불렀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하니야 피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 저 꽃잎처럼 떨어져간 전우여 잘 자라. 거리에서 구두 닦는 소년들이 미군의 두 다리에 한 명씩 붙어 앉아서 군화를 닦았다. 군화답게 아이들은 고목나무에 붙은 매미처럼 보였다. 미군이 구두를 닦을 때 달링 누나는 옆에서 기다렸다. 달링 누나는 군화 닦는 아이에게 사탕을 주었다. 거지와 전쟁 고아들이 넘쳐나던 시절이었다. 끼니 때마다 깡통을 찬 거지 아이들이 마을을 돌면서 밥을 구걸했다. 밥 좀 주어, 밥 좀 주어 라고 외쳤다. 옆집 대문 앞에서 외치는 소리도 들렸다. 밥을 길게 빼서 외쳤다. 외치는 소리는 구슬펐고 울음에 가까웠다. 전쟁은 어른들이 일으키지만 가장 깊이 상처를 입는 것은 아이들입니다. 고무줄 놀이를 하며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군가를 불러야 했던 아이들, 군화 옆에 매달려 사탕 하나를 받아야 했던 아이들, 장난감 대신 깡통을 두드리며 밥을 구슬프게 외쳐야 했던 아이들, 피난열차 지붕 위에서 떨어진 아이, 부모를 잃고 홀로 남겨진 아이들, 그 시절 우리 부모 세대는 그렇게 모질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울음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깊이 들으셨습니다. 폐허의 골목마다 숨을 불어넣으시고 열차 지붕에서 떨어진 아이를 다시 일으키시고 빈 깡통에 다시 은혜의 밥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살아남은 우리들의 부모님이 우리를 낳았고 그 눈물이 마른 자리 위에 오늘의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 밥상은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아보심과 전쟁 고아의 눈물과 피난민의 한숨과 어머니들의 기도로 데워진 은혜의 식탁입니다. 그 시절 아이들의 울음을 딛고 오늘 우리는 총소리 없는 아침을 맞습니다. 평화는 선물이 아니라 눈물로 산 유산입니다. 잊으면 흔들리고 기억하면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은 그 시절 아이들의 울음을 새기며 다시는 그 울음이 흐르지 않게 이 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예레미야 29장 7절의 말씀입니다.
0: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의 은혜로운 칼럼으로 같이 했습니다. 오늘 칼럼은 음성 칼럼이 아니라 또 영상 칼럼이 있잖아요. 영상 링크를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 다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조금 전 목사님의 칼럼처럼 예. 아, 오늘 소설가 김훈의 산문집 허송세월 중에 6.25 때 아이들

이야기. 하나님은 그때 그 당시에 자녀들의 그 울음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깊이 들어주셨다. 폐허의 골목마다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 열차 지붕에서 떨어진 아이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빈 깡통에 다시 은혜의 밥을 담아 주셨다. 오늘 그렇게 힘겹게 살아남은 우리들의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고 또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낳고 여러분 믿음이 전수가 되고 평화가 전수가 되는 그런 복된 또 목요일 아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링크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 저는 10분 추첨해서요. 책 선물 전해드릴 텐데요. 지금 문자샵 1069번으로 함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링크 꼭 한번 다시 보셔요.

0: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오늘 11분을 선정해서 인문학을 하나님께 책 선물을 추첨을 했습니다. 지금 아마 링크가 갔을 겁니다.

주소를 기입해 주세요 라고요. 축하드리고요.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꼭 신청하고 싶어요. 책 선물도 받고 싶습니다. 3950-2832-1050-5494님 오늘 말씀 듣고 우리 아버지를 떠오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눈물이 나죠. 812로 책 선물 잘 전해드릴게요. 6770님 일찍 출근해서 중1 사춘기 쌍둥이 남매와 함께 오늘 이 책을 꼭 나누고 읽고 싶다. 0923님께도 2045님 우리 새가족이십니다. 처음으로 문자 주셨는데 제가 응원의 선물 전할게요. 오늘 가족 단톡방에 공유하신대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승리하시고요. 오프닝 말씀 이문학을 하나님께 링크들 공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눈부신 내일을 꿈꾸는 행복한 공동체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우리 사회를 분노사회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총기 사건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에서도 묻지마 폭행 같은 이유 없이 사람을 폭행하는 이런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이게 분노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쓴 분노도 습관이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이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도 그게 하나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위에 보면 화를 내는 사람이 또 이렇게 자주 안 내지 않습니까? 이 분노라는 감정도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분노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감정을 잘 조절해서 위기를 이겨낸 사람도 있어요. 사무엘상 25장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젊은 시절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 쫓겨다닐 때 마온이라고 하는 마을에 머물게 됩니다. 그 마을에 나발이라는 큰 부자가 있었는데요. 때마침 마을에 큰 축제가 벌어진 기간이 됐어요. 이때 다윗이 데리고 다니던 부하들이 한 600명가량 됐는데 여러분 리더라는 것은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 먹을 것과 잠자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 줄 그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발 그 부잣집에 양식을 구하러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서 정중하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뭐라고 하냐? 다윗 일행을 완전히 그냥 무시를 하고 그 다윗의 아버지까지 들먹이면서 단칼에 거절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윗이 부하들에게 이제 이 얘기를 듣고는 완전히 열이 받았어요. 뭐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더 볼 것 없다. 부하 400명을 이끌고 직접 나발의 집으로 쳐들어가요. 여러분 자기 부하가 전체 600명인데 그 중에 3분의 1을 동원할 만큼 지금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거죠. 다윗이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사무엘

사무엘상 2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그 집안을 완전히 싹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마음먹을 정도로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패하고 그 다음 왕으로 다윗을 기름 부으실 만큼 하나님의 그큰 계획 속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극찬까지 받았던 사람이죠. 근데 그런 다윗도 지금 분노에 완전히 사로잡히니까 이 속된 말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되게 분노할 때 보면은 자기를 잃어버려요. 사람이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 평소에 내 모습을 잃어버리고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 그 사명을 망각한 채 감정에 끌려가게 되는 거죠.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자기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꿈과 비전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이 분노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분노라는 감정이 안 생길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 올 때에 화가 나고 막 분노를 주체할 수 없을 때에 좀 있게 냉정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지금 내가 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뭐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분노라는 감정은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남의 감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야. 뭐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거지만은 내 안에 있는 거라면 여러분 수도꼭지를 잠그듯이 잠글 수도 있어야 되고 필요하면 열 수도 있어야지 이게 내 안에 있는 건데 내가 내그 안에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은 미성숙한 사람인 거죠.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 안에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컨트롤 하셔서 인생과 신앙에서 승리하는 성숙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분노에 사로잡힌 다윗이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나발에게 가고 있었어요.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나발의 집에 종 하나가 이 사실을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란 여인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이 아비가일이란 여인은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거든요.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우냐면 그녀가 이제 다윗을 딱 맞닥뜨리자마자 무조건 그냥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 사무엘상 25장 24절입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상해 있을 때는요, 이걸 먼저 어루만져 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상대가 이렇게 화가 나 있으면 그 분노의 감정을 먼저 어루만져 주는 거죠. 아비가일이 지금 그걸 너무 잘한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그렇게 어리석게 말한 거다 저의 잘못입니다. 솔직히 아비가일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다윗의 그 감정을 먼저 어루만져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왜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런 얘기 할때 있죠. 아비가일이 지금 상대의 감정을 어루만져 주면서 다윗의 마음에 막 불같이 일어나던 그 분노의 감정이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0절과 31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용도자로 세워 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장차 왕이 되실 귀한 분인데 이런 사소한 감정으로 훗날에 오점이 될 만한 일을 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조언 아닙니까? 여기에 다윗이 완전히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평정심을 되찾고

0: 하고 발걸음을 돌리면서 이 일촉즉발의 상황이 끝나게 되죠.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그 분노를 멈추게 된 이유가 뭐죠? 그 여인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은요, 어떤 협상을 하거나 조언을 들을 만한 상대방이 아니에요. 하지만 다윗은 그 보잘것없는 여인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었던 거죠.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할 때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잘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화를 내고 분노할 때 보면요, 남의 말안 듣거든요. 그 물불 안 가린다 그러잖아요. 자기 위해서 해주는 그런 좋은 얘기라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내 감정을 어떻게 하든지 컨트롤하고 다스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것보다, 그래, 일단 듣자. 다른 말 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주 작은 자를 통해서도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평안의 소리를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주위에 늘귀 기울이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작은 자를 통해서 또 때로는 바람 소리나 나뭇가치 같은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렇게 듣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떤 분노의 상황이 오더라도 감정을 다스리고 이겨내는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방송 가족분들 모두가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52-237-1004번 열린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 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울산 순복음교회에서 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감사 1일 부흥 성회를 개최합니다. 6월 21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열리며 강사로 순복음 강남교회 이장균 목사님을 모시고 드려지는 예배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의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화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생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국에 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아은입니다. 학교 앞에 추억의 떡볶이집 이런 데 가보면요. 벽에 낙서가 자글자글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알콩달콩 사귀는지 뭐 누구 하트 누구 이런 낙서들도 있고요. 때론 누군지도 모르는데 누구누구 왔다감 이런 낙서들도 빼곡하죠.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낙서와 흔적의 차이는 의미의 차이래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기록한 건 낙서. 또 그 사람을 기억할 만한 기록은 흔적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서에 이런 말씀이 써 있죠.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의 삶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남긴 이름은 언젠가는 지워지는 낙서일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 남기는 흔적은 사라지지 않고 그 이름이 영영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잠시 남았다가 사라질 낙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새겨질 아름다운 흔적. 우리의 이름이 그런 흔적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0: 하루 한 곡 찬송가를 읽다. 오감 찬송가. 네, 이 시간엔 찬송가를 음악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이죠. 오감 찬송가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합니다. 우리 오센워십팀 오늘도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한 분씩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세영 PD님 오늘 함께하십니다.
2: 안녕하세요. 강세영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강동꿈의 교회 곽충민 목사님도 오늘 와주셨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3: 샬롬.
0: 샬롬 반갑습니다.
3: 곽충민 목사입니다.
0: 우리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임소혜 교수님 함께하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반주의 전송은 선생님까지 네 이렇게 오늘 올센워십 함께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건강을 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3: 네.
0: 네, 어떤 한 주를 좀 보내고 오셨습니까?
3: 지난 한 주, 또 지난 방송하면서 또 별명으로
2: 그렇죠.
3: 무리를 일으킨 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2: 즐거웠어요.
3: 네, 한 주 동안 우리 네. 같이 방송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명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2: 아멘.
4: 안심하라.
2: 아멘.
4: 갈비살의 그것도 묘미예요.
0: 호등심의 은혜가.
3: 네, 기도하면서 저 또한 네. 은혜를 받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0: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PD님은 어떤 한 주를 좀 보내셨는지.
2: 전 요즘 좀 분주한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도 많고
0: 네.
2: 또 뭐 나중에 드릴 얘기들도 있어서
0: 네.
2: 어쨌든 많이 바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0: 분주하게 그래도 네. 이 시간만큼은 좀 평화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2: 아멘.
0: 네, 우리 교수님은요.
4: 저는 지난 한 주 왜라는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0: 일단 왜?
4: 하나님한테도 왜? 도대체 왜요? 그리고 이 찬송을 준비하면서 오감 찬송가의 그 어떤 작곡가에게도 왜요? 작사가에게도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에 이렇게 왜가 많았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아 이런 느낌이 오는 왜도 있었고

0: 어떨 때는 당최 오르겠네요. 왜일까요?를 참 많이 던졌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네.
1: 좀 답을 찾으셨나요?
0: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그러셨었거든요. 어릴 때 제가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1: 네.
0: 궁금한 게 생기면 왜 그래라고 못하고 왜 그래라고 물어봤대요. 엄마, 왜 그래? 왜 그래? 근데 그왜 그래를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1: 네.
0: 나중에 좀 힘이 드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한테 질문할 때 하나님도 힘드실까? 뭐 혼자서 요즘엔 별 생각 다 하는 것 같아요. 자문자답을 하면서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꼭 답을 주셔야 하는가까지도 갔다가 왔거든요. 내가 꼭 너한테 뭐든지 얘기해야 되니? 이게 지점까지 갔지만 어떤 부분은 답을 해주신 부분들도 있으시고요.
1: 네.
0: 또 어떤 부분들은 제가 눈치를 못챈 부분들도 있습니다.
1: 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런
0: 네.
1: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0: 아멘.
1: 오늘 교수님의 고뇌가 담긴 찬송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찬송가 어떤 찬송가죠?
0: 오늘 제가 오늘 또 사뭇 놀랬던 게이 방에 계신 다섯 명 중에서 세 분에게는 생소한 곡이었다가 내가 정말 굉장히 옛날인가 뭐 이런 느낌을 받았지만
1: 그러니까요.
0: 네. 345장에
1: 네.
0: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라는 찬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찬양을 들으시잖아요. 들으실 때 일단 가사를 살짝 배제하고 선율만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부탁을 드려봅니다.
2: 선율만.
0: 네, 선율에 대한 느낌만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요.
1: 네,
0: 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감 찬송가 오늘도 찬송가 한 곡을 정말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는 그런 시간을 함께 할 텐데, 오늘 주제 찬송가 345장,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라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 먼저 듣고 오셔서 저희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범의 음성으로 함께 합니다.

0: 네, 차분한 분위기로 함께했습니다. 김정범의 음성으로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때 오늘 주제 찬송가, 새 찬송가 345장 함께했습니다. 우리 1340번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우리 피디님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가사를 빼고 음정만 들으니 노을 질때 물을 건너가는 넘실넘실 뱃노래 같은 느낌이 나요라고 보내주셨어요.
0: 맞아요. 그동안은 약간 서양의 어떤 그런 클래식을 저희가 함께 공부하는 느낌이었다면 오늘은 약간 국악 느낌이다 이런
1: 맞아요,
0: 생각이
1: 맞아요.
2: 정답입니다. 오늘 제가 이 곡을 선정한 이유도 여러분 찬송가에서 국악을 느낌을 내는 그런 곡이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이 곡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악보에서 왼쪽에 상단에 보면 아, 이 곡이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시련과 극복이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면 저의 개인적인 어떤 의견으로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시련이 중심이면 방금 우리가 들었던 김정범 씨의 그 어떤 음성과 템포, 분위기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극복이 중심이면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거리 장단. 국거리 장단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1: 그쵸?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
2: 이거든요. 제가 또 초등학교 3년을 농학부에서 지냈습니다. 그때는 농학부였어요.
0: 그렇군요.
2: 왜냐면 그 담임 선생님이 그거에서 음악 조금 한다 하는 애들은 무조건 그 부서였는데 그 당시에 전 장구가 너무 무거웠었거든요. 근데 그때 배웠던 가락을 이제서야 쓰려고 내가 그렇게 오래 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데 목사님께서는 극복 버전으로 한번 불러주시면
0: 근데 우선은 목사님 말씀을
2: 그렇죠.
0: 들어야
2: 저도 방금 그 생각했어요.
1: 그러네요.
0: 네, 저희가 이제 너무 좀 찬송가에 몰입했다 보지.
2: 맞아요.
3: 교수님께
0: 함께
3: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2: 저도 계속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0: 그렇군요.
2: 지금 순서가 틀려졌다.
3: 넘어가는 건 없다.
2: 네, 없죠, 없죠.
0: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또이 주제 찬송가를 통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네, 말씀 먼저 듣고 시작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부탁드릴게요.
3: 네, 찬송가 345장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때이 찬송은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치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고 모든 풍랑은 잠잠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건강의 문제, 경제적 문제, 사람으로 인한 상처와 같은 풍랑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풍랑의 크기에 시선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찬송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현재 풍랑이 얼마나 큰가에 주목하고 있는지, 아니면 누가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지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또한 이 찬송은

0: 방송은 우리의 시선을 현재만 머물지 않게 합니다. 바다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지금은 비록 풍랑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눈앞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찬송가 445장은 풍랑이 없는 인생을 약속하는 찬송이 아니라 오히려 풍랑이 있지만 그 풍랑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노래하는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풍랑 뒤에서 우리를 굳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청취자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아까 교수님께서 이 찬송가의 주제가 시련과 극복이라고 이렇게 한번 짚어주셨는데, 네, 우리가 때로 시련을 만나지만 결국에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2: 아멘.
1: 들어요.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2: 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들도 항상 체크를 하고 지나가야 되겠죠. 샵이라는 친구들이 붙었습니다. 파도솔레 4개가 붙어 있고요. 8분의 6박자입니다. 조금 전에 장단을 쳐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국악 리듬으로 바꾼다면 국거리 장단과 함께하면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목사님께 부탁드리려고 했던 버전 이전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찬송가를 끝도 없이 들으면서 이건 1절부터 5절까지라고 어떤 절이 나뉘는 게 아니라 스토리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이야기에 속해 있었어요. 이걸 제가 하은 PD님께 정말 실감나게 한번
1: 네.
2: 단어의 뜻을 실어서 낭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아, 1절부터 5절까지요.
2: 네.
1: 알겠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아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 물 큰 파도 일대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하니 아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오,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난 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0: 아멘. 와.
2: 와.
1: 정말
2: 너무 잘 부탁드린 것 같아요.
1: 아닙니다.
2: 와.
1: 근데 진짜 읽다 보니까 스토리가 되네요.
3: 저 단편 소설 한편 들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2: 맞아요, 그러시죠.
1: 맞아요. 네.
2: 우리가 보통은 제가 늘 여러분께 몇 절을 불러보시겠어요 했는데 오늘은 제가 그렇게 물어볼 자리가 없겠더라고요. 처음부터
3: 그러네요.
2: 끝까지가 하나의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몇 절을 다루던지 간에 여러분께서 이 스토리를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번 읽어봐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경창파라는 조금 생소한 단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망망한 푸른 바다. 그 외에는 여러분께서 생소하게 여기실 단어가 없는데 이 글귀들의 모든 단어들에서도 아 뭔가 우리나라에서 가질 만한 국악의 정서이다라는 굽어보신다라든지 그런 느낌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련과 극복에서 이 과라는 조사에 대해서 여러분께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시련에 대해서 내지는 극복에 대해서 여기에 따라서 음악적인 해석이 들어갈 때 다르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접목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아까 우리가 들었던 건 좀 시련 버전의 굉장히 느린 템포였다면 목사님은 극복 버전으로 불러주시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 저는 아까 우리 강 부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샵이 많이 붙어 있어요 오늘. 근데 저는 이게 오늘 플래시였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아마 시련의 중심을 뒀던 것 같아요.

0: 이 가사를 조금 시련으로 더 많이 받아들이고 극복을 조금 뒤로 밀어놨기 때문에 나는 이게 플랫 3개면 참 좋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은 극복 버전으로 우리 지금 이것을, 그리고 우리 피디님들과 저는 장단을 조금 한번
1: 아,
0: 쳐볼까요?
1: 덤벼
0: 네. 네.
1: 그러더라고요.
0: 국거리 장단 두 마디 단위로 들어가집니다. 그러면 신명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와.
1: 잘한다. 뭐 이런 거 있어야 돼.
2: 그렇죠. 취임새가 너무 넣고 싶었는데 정말 참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자,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까 우리가 들었던 그 템포와 지금 우리 목사님의 템포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이걸 어떤 곡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우리가 유추라는 걸 하잖아요. 네. 어떤 일단 우리 강PD님께서는
1: 네?
2: 지금 목사 저 지금 목을 돌려서
1: 모차르트 이후로 지금 굉장히 놀라운 일이
2: 제가 요즘 외가 많기 때문에 답해 주셔야 됩니다.
3: 알겠습니다. 네.
2: 목사님의 버전으로 가사 없이 들었어요. 게다가 이게 장단을 궁짜작 궁짝 어떤 곡이라고 생각하실까요?
1: 국악이요.
2: 그러면 찬송가로 국한시켜 놓기로 하죠.
1: 찬송가요?
2: 네.
1: 그냥 힘찬 찬송인 것 같아요.
2: 힘찬 찬송. 네. 뭔가 희망에 관련된.
4: 네.
1: 밝은
4: 분위기.
1: 밝은 분위기.
3: 맞아요, 맞아요.
2: 목사님은 어떻게 밝은 분위기?
4: 제가 이 분위기로 익숙하다는 느낌을 받은 이유가 있었네요.
2: 어떻게요?
4: 이게 제가 예전에 제일 처음 성악 공부할 때 콩쿨 나갔을 때 이 비슷한 곡을 불렀어요.
2: 뭘까요? 명태 이런 거 아닐까요?
4: 아니요. 조두남 씨의 산촌이라는
2: 산촌.
3: 아~
2: 네.
3: 어머.
4: 그래서 이 분위기가 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제가 찾아봤거든요.
2: 네.
4: 달구지 가는 소리는 살령을 도는
2: 산촌을
4: 있는 아가씨 모습이 꽃인 양 없구나.
2: 골사. 정말 국악 리듬과 맞고요. 네. 아까 우리 하은 PD님하고 그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가 들었던 그 부분 중에 목사님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의례의 바다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그 제자들의 풍랑 그리고 요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3: 맞아요.
2: 저는 네. 그렇거든요.
3: 네네.
2: 그런데 이걸 또 클래식으로 접목하면 전 누가 생각이 나냐면요. 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제목 때문에요.
3: 네.
2: 슈베르트의 송어인가 숭어인가 그것 때문일 때 아, 예. 또 그것도 바다도 있고 민물도 있었지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가사를 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저번 주에 치과를 이제 정기검진을 다녀왔는데 그곳은 찬양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항상 찬양이 나오는데 제가 딱 그 선율만 들었을 때 이게 너무 재즈인 거예요. 너무 흥이 났어요. 그런데 어느 후렴구로 딱 들어가니까 제가 아는 찬송이더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게 고난이었거든요. 이게 챕터에서는 고난 챕터인데 제가 가사를 모른다면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은 일반 분들이시면 모르실 수 있잖아요. 너무나 좋은 재즈다라고 찾아서 들어봤는데 반전으로 고난이야. 그럼 하은 PD님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내가 재즈풍으로 들어서 이 찬양 너무 좋다 찾아 들어갔는데
3: 네.
2: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지고 가자.
3: 약간 보혈의 피가 낭자한.
2: 그렇죠.
3: 이게...
2: 지금 이제 불보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3: 인지 부조화가 살짝 올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아 이게 확실히 그 어떤 리듬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정말 표현이 다 달라지는구나라는 그런 새삼스러운 깨달음을 한번 얻을 것 같은데요.
2: 저는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배신감이 느껴질 것 같다. 내가 즐겁게 재즈로 만났어 너무 좋다. 찬송가 한번 볼까 딱 봤는데 십자가의 고난을 아니요 아멘 이러고서는 덮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3: 네.
2: 그래서 정말 너무 신기한

0: 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사를 생각하고 선율은 조금 이율배반적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어지는가를 오늘 마지막까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밝은 노래에는 반드시 밝은 가사여야 하는가, 그리고 어두운 선율에는 반드시 어두운 내용이어야 하는가,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가?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싱코페이션이라는 구역을 한곳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싱코페이션.
0: 싱코페이션을 우리말로 바꾸면 목사님 어떻게 될까요?
2: 붙잡으면?
0: 당김음. 네.
1: 당김음.
0: 당김음이라는 건 우리 줄다리기 하실 때 생각하시면 돼요. 나보다 조금 이게 무게중심이 있는 사람이 뒤에서 당기면 우리가 끌려가잖아요.
1: 네.
0: 그러면 뒤에 더긴 박자가 있는 거예요. 앞에 박자가 짧아요. 자, 그럼 한번 찾아보실까요? 거의 마지막 즈음에 있습니다. 외로운 배한 척이 그 다음에 뭘까요?
3: 떠는
0: 그렇죠. 이곳입니다.
3: 떠어
0: 떠어나 우리 송은 선생님 여기 한 번만 쳐봐 주세요. 외로운 배한 척이부터. 자, 그런데 여기에서 소프라노 선율만 한번 들어볼게요. 토샵 술샵입니다. 한번 쳐줘 보시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테너 선율에 솔샵과 도샵을 한번 쳐봐 주세요. 자, 이걸 같이 한번 쳐볼까요? 시작.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구조가 보이실까요?
1: 네.
0: X 구조예요.
3: 네.
0: 위에서
2: 크로스 되는.
0: 도샵, 솔샵, 밑에서 솔샵,
3: 도샵.
0: 도샵. 도대체 왜요? 모든 곳이 지금 정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 짜작, 궁, 짝인데 떠나가니 해도 되잖아요. 유연하게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이 장소만 그럴까를 지금 우리가 10초 내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누군가가 대답을 한번 본인만의 여러분 감상은요 늘 본인의 경험에 의거해서 다른 사람과 똑같을 필요도 없고 작곡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나 작곡가의 의도도 연주자를 거치면서 당연히 변형되어질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따지면 처음에 들려드렸던 그 템포는 이 작곡가의 의도와는 맞지 않아요. 보통으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 이전에 들었던 그 찬양은 라르고 렌토 느리고 느리고
1: 느리게.
0: 정말 느리게라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생각을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10을 한번 카운트 해볼까요?
3: 떠가 왜 그랬을까?
0: 그렇죠. 네. 떠면 안 되고 떠 이곳에서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앞뒤 문맥도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1: 네.
0: 정답은 없습니다. 자, 그럼 누가 대답해 주실지 손 없습니까?
3: 저요.
1: 전
3: 네,
1: 자신이
3: 저요.
1: 없어요.
3: 저요.
0: 네.
3: 저는 이 찬양 생각하면서 그 물결을 계속 생각했거든요. 근데 물결은 정박이 없거든요.
1: 너무 멋진.
3: 그래서 배가 이렇게
1: 어머.
3: 떠다니다 보면 같은
0: 소름.
3: 방향으로 이렇게 같은 속도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속도로 붙었다가 저 속도로 빠졌다가 막 이렇게.
2: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0: 네.
2: 저는 배가 지금 폭포에서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3: 절벽으로
2: 절벽에서
3: 떨어지니
2: 그대로 그
1: 외쳐야겠다.
2: 정도로 위태로운
3: 그것도 너무
2: 상황입니다.
3: 좋다.
0: 소름이에요.
1: 너무
0: 왜냐하면 그렇죠. 이렇게 떨어질 때 이게 이렇게 갈 수가 없으니까요. 한 번에
3: 떨어져
0: 훅
3: 버려야지.
0: 떨어져야 되니까
1: 네.
0: 그러네요, 여러분.
1: 우리 교수님의 해석은 어떤 해석인가요?
0: 저는 정말 여기에 써놨어요. 왜? 그리고 저는 어떤 그 싱코페이션이나 당김음보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3: 크로스.
0: 이 특이한 곳을 여기에다가 왜 만들어놨을까? 저는 이렇게 가사를 봤어요. 왜냐하면 어떤 선율인 그 면에서는 제가 해결을 못할 것 같아서
1: 네.
0: 외로운 배한 척이 떠나가는데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첫 번째 그 서사에서 위태하구나에서 처음을 떠. 그러니까 맥락은 목사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위태함, 이 자리에 있는 가사들은 뭘까? 떠나가니, 몰라하니, 계신 믿고 살리소서, 저으시니. 뭔가 간절한 소망이 담겨있는 이곳은 제일 절박한 구간이었을 것이다. 이것이 시련과 극복이라면 극복이 나오기 전에 마지막 시련 같은 그런 당김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억지로 붙여봤습니다. 찾다 찾다가.
3: 아니, 억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1: 네,
3: 네.
1: 억지라고 할수 없을 것 같아요.
0: 저의 왜는 오늘 여기가 제일 그랬었어요. 왜요? 작사가님이든 작곡가님이든 왜요?

0: 여기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제 가사를 한번 보시면 한 줄기의 밝은 빛 뭘까요? 한 줄기의 밝은 빛. 등대겠죠. 그런데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 한 줄기의 밝은 빛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빛인 거예요. 제가 늘 표현하듯이 터널에 있을 때 보이는 그 희미한 새벽에 울 건가 말 건가 하는 그런 여명을 비추는 빛, 이런 느낌인데 가사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오늘은 통째로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일기예보를 보셨을 텐데 바다에 나갔다. 그러면 지금 이 전체 가사를 얘기하는 이 화자는 누구인가? 등대지기인가? 그러면 그 등대지기는 하나님인가? 네가 겪고 있는 일을 내가 다 보고 있지만 너 나에게 기도하렴. 이건가? 라고 생각을 요즘에 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네.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구나 싶지만 여러분도 한 번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전체에서 얘기하는 등대의 의미와 우리가 여기에서 취해야 할 그 어떤 스탠스는 무엇인가를 마음의 중심을 두시고 그 떠나가니에서 첫 번째가 그렇게 짧은 박이 들어오면요. 액센트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뒤로 몰리거든요.
1: 네.
0: 그 부분만 우리가 한번 불러볼게요.
1: 네.
0: 외로움의 한 척이 떠나가니 아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를 아까 하은 PD님이 해주셨던 것처럼 정말 간절함을 담아서 우리의 위태로움을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2: 아, 느린 버전으로.
0: 느린 버전으로.
2: 아, 느린 버전으로.
0: 자, 외로움의 거기 첫음 지금 잡아주셨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시작. 아.

0: 당김음이라는 것은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들어오는 의도적인 음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사에서 발견을 하시던지 해야 하는데 사실 저는 문맥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하나 더는요. 바로 뒤에 우리가 감탄사를 만납니다. 아, 아, 오, 오, 오가 있거든요.
1: 네.
0: 강 PD님 이거 다른 감탄사로 한번 대체해 보시겠어요? 아, 아, 오, 오 말고요. 아, 잠깐만요.
1: 점점 질문의 난이도가
0: 네.
1: 높아지고 있습니다.
0: 근데 어디에 드릴 거냐면요.
2: 네.
0: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 하니. 자, 어떤 거 넣으시겠어요? 아, 오는 제외입니다.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 하니. 워 이렇게 하실 건가요?
2: 오오오오 약간
0: 아
1: 아와 어
2: 저,
1: 사이 어딘가
2: 그러니까 눈앞에 외로운
0: 이렇게
2: 배한 척이 막 위태위태한 거예요.
0: 어
2: 오오오오 약간 이런 것 같은데.
0: 그러면
1: 맞아요.
0: 목사님
3: 네.
0: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어떤 거 하실 거예요?
3: 여기 아 다른 걸로요?
0: 빼셔야 됩니다. 다른 감탄사여야
3: 네,
0: 됩니다. 뭐,
3: 꼭 감탄사 해야 되나요?
0: 감탄사 한 글자여야 됩니다.
3: 네, 우리 아들이 많이 쓰는 감탄사 찐.
0: 찐!
3: 네. 아, 찐
1: 찐으로
3: 위태하구나. 아,
1: 위태하구나.
2: 느낌이 확 달랐어요.
3: 찐 우리 하나님.
1: 세상에.
0: 찐!
2: 아,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1: 네.
0: 찐 우리
2: 위태하나님.
0: 아, 찐!
2: 아니, 그리고 찐
0: 그러면
2: 위태하구나 붙여도 너무 웃겨요.
1: 네.
0: 저는
3: 다
0: 생각해봤을
3: 어울립니다.
0: 때
3: 네.
2: 찐으로 위태하다고.
0: 남은 게 우, 워, 와, 뭐이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2: 네.
0: 그럼 이제 하원 PD님, 권능의 손 그노를 저으시니.
1: 권능의 손 그노를 저으시니.
0: 지으시니.
1: 약간
2: 5절,
1: 이제
2: 5절.
1: 5절 마지막 5절에
0: 네.
1: 약간 그
0: 하나님의 5를
1: 권능을.
0: 대체할. 그렇죠. 권능을.
1: 우와.
0: 아.
1: 세상에.
2: 와.
0: 와.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2: 우와. 잔잔한 바다.
1: 아, 잠시만요. 경박해지네요.
0: 동물의 세계가 나올 줄 알았어요.
1: 우리 전성훈
0: 예.
1: 선생님께서 터졌어요.
2: 아,
1: 예.
2: 전 선생님 소금이 저렇게까지 소리 내는 거 처음 봤어요.
1: 그러니까요.
0: 여러분, 정말 딱 한 음절의 단어였잖아요. 아, 오. 이게 다른 감탄사로 대체되면요. 제가 생각했던 이 모든 스토리가 후루루루 무너지더라고요. 이 얼마나 대단한 아와 오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갈때 순차적인 해결이 되어집니다. 위태하구나, 가련하구나, 기도 올린다, 우리 하나님, 그리고
2: 잔잔한 바다.
0: 잔잔한 바다를 맞이하십니다. 휴 나왔어요. 휴는 5절이어야 될것 같아요.
2: 5절.
0: 잔잔한 바다,
1: 다행이다
0: 잔잔한 바다.
1: 하는.
0: 자, 감탄사는 우리만의 감탄사로 가기로 오늘 결정을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그게 와면 어떻고 우면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녹여진 감탄사로 여러분 우리 4절 굳이 갈라낼 건 없지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4절을 함께 나누면서 감탄사 부분에 가시면 똑같은 거 하지 마세요. 각자의 감탄사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한번 부탁드릴게요.

0: 목사님 찐이고 저는 우였거든요. 네. 저는 두 분은 못 들었어요.
1: 저는 아, 우와.
0: 저는 아. 우와.
2: 네. 저는 아였어요.
1: 피디님은 아. 아. 네.
0: 감탄사는 정말 우리가 우러나오는 거잖아요. 찬양하실 때 여기 눈치 보지 마시고 정말 우러나는 감탄사로 이 찬양 맞이하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제가 오늘 하나 더 해보고 싶습니다. 음악 용어를 여러분에게 선택할 걸 하나씩 드릴 거예요. 오. 어디에 붙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1번은 여러분이 그래도 많이 접해보셨을 돌체라는 음악 용어.
1: 돌체.
0: 뜻이 뭔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3: 감미롭게.
0: 감미롭게, 네. 부드럽게.
2: 자, 돌체 라떼 아시죠?
0: 그렇죠. 돌체 누가 하시겠습니까? 세 분 중에 한 분 선택하셔야 돼요. 아, 그럼 일단 생각해 보세요.
2: 아, 예. 몇 가지 옵션을 네. 주세요.
0: 2번은 리타르단도입니다.
1: 리타르단도.
0: 점점 느리게. 항상 여러분 어떤 규칙에 매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모 안에 들어가서 느려지는 건 마지막이어야지. 그런 답은 없습니다. 자, 리타르단도 하나 드리고요. 가장 마지막에 여러분이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하셨을 단어입니다. 페잔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페잔테는 저는 늘 이렇게 설명해요. 코끼리의 발걸음 같다. 쿵, 쿵, 쿵, 쿵. 자, 이제 그러면 악보에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페잔테 하실 분 누가 하실 거죠?
2: 코끼리?
0: 코끼리의 발걸음.
1: 뭔가 좀 이렇게 짓누르면서 이렇게 좀 강조점을 드는 느낌인가요?
0: 이게 그렇지만 짓누르는 건 안 됩니다. 이렇게 목을 조르는 그런 느낌은 안 되고요. 그냥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쿵, 쿵 이런 느낌. 코끼리가 걸어가는 거랑 토끼가 가는 건 다를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런 느낌.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자, 리타르단도 손 들어주시죠. 리타르단도.
3: 리타르는 제가.
0: 네, 목사님께서.
2: 아, 이거 빨리 잡아야
0: 돼. 네. 자, 그럼 이제 페산테와 돌체 남았습니다. 돌체 누가 하실 겁니까?
2: 둘 다 어려운 것 같은데.
0: 네, 선택하셔야
2: 뭐
0: 됩니다.
2: 아,
1: 부드럽게?
0: 돌체 하신답니다. 그러면 선택의 여지 없이 코끼리. 네.
2: 그러면. 짓밟아야겠다.
0: 오늘 짓밟는 느낌 아닙니다. 꾹꾹 누르고 가는 느낌으로. 자, 어느 곳에 그 사인을 붙일지 5절에서 선택해 주시고 저희는 그대로 불러볼 거예요. 자, 그러면 돌체 어느 곳에 놓으실지 지금 악보를 한번 보시고 목사님 결정하신 건가요?
3: 네, 결정했습니다.
0: 리타르단도 어디에 놓으실 건가요?
3: 저으시니.
0: 저으시니.
3: 니에서 네.
0: 저으시니. 요거 목사님이 요렇게 리드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 부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페잔테 코끼리의 이 발걸음은 어디로 갈까요?
2: 저는 권능의 손 근호를 저으시니.
0: 아, 자, 여러분 이제 정리가 그러면 되고 있습니다. 돌체는 어디에서?
1: 돌체는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0: 잔잔한 바다. 자, 마지막에 다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 네. 모신바람 처음 이제 또 험한 큰 물결, 재하물이 성내어 덮쳐도까지는 노멀하게 부르시고요.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시니에는 페산테가 들어갑니다. 그럼 한음 한음을 정말 차르 안으로 꾹 누르듯이, 내 주먹을 누르듯이 천천히 무겁게 눌러서 저으시니의 목사님의 그 리타르단도가 들어오면서 마무리는 원래 박자대로 가도록 그렇지.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 끝까지 한번 불러보는 것으로 오늘의 찬양을 한번 마무리해볼까요?
2: 네,
0: 자,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네. 사인 드리겠습니다. 반주 주세요. 네. 5절입니다.